안녕하세요. 사랑에 뜰한 가족 여러분, 조미숙입니다. 마커스 워십의 주님의 선하심으로 오늘 사랑에 뜰한 문을 열었어요. 조금 긴 듯한 찬양이었지만 제가 보통 오프닝 찬양을 두 곡으로 선곡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한 곡으로 모든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뇌는 하루에도 수많은 기억을 저장해요. 그런데 무엇을 자주 떠올리느냐에 따라서 오늘의 마음 상태가 달라집니다. 상처만 되새기면 두려움이 커지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가 자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나 봐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푸신 은혜 한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그 기억이 오늘을 살아갈 새로운 힘이 될 겁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스카프레너 목사님의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두 곡의 찬양을 전해드렸습니다. 사랑의 뜰안 함께하고 계세요. 오늘의 한 말씀, 시편 8편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편 8편 3절에서 4절 말씀. 아멘.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편 8편 3절에서 4절 말씀. 아멘. 네, 오늘의 한 말씀 받아가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석 체크도 하시고요. 네, 7238님 반갑습니다. 요즘 제가 2부에서 소개를 하고 있어서 이 시간만 딱 들으실 수 있는 분들은 아, 출석 체크를 안 해주네, 녹음 방송인가 하실 텐데 생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매일 일일 DJ들을 새롭게 모셔서 방송 진행을 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 1806님도 오셨고요. 5216님 반갑습니다.

있습니다. 사랑에 들한 한 말씀 주세요 라고 5945님, 9918님, 1302님, 0118님, 2042님, 9140님 오셨고요. 8968님께서도 오셨어요. 7356님 반갑습니다. 0296님 오셨고요. 4940님도 오셨어요. 7978님, 5047님, 9992님, 8918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8905님도 오셨고요. 그리고 7916님, 4295님, 그리고 0691님, 8918님,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고맙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8692님도 오셨습니다. 1009님, 8609님, 또 4641님, 6472님, 오셨어요.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한 말씀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편 8편 찬양 흐르고 있어요. 이 찬양 들으신 후에 내 인생의 찬양 함께 하시죠.

0: 내 인생의 찬양.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지금 23살 이하람이라고 합니다. 아, 저 전공은 음악교육과 지금 전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음악교육과는 이제 사범대학으로 중고등학교 선생님을 양성하는 학과고요. 또 음악을 또 사랑하는 친구들이 또 선생님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기 위해 모이는 그런 학과입니다. 공부도 어느 정도는 또 해야 들어올 수 있는 학과긴 하죠. 일단 각자의 전공이 하나씩 꼭 있어야 해서 악기라든지 아니면 노래라든지 이런 전공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성악 전공입니다. 저는 전공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좀 늦은 편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을 해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전남동부 극동방송 1기 때 이제 들어가서 한 3년 정도 했고, 지금 최근에는 또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의 트레이너로 잠깐 동안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굉장히 많이 주는 것 같고요. 저는 어린이합창단을 하면서 내가 노래를 하고 춤을 추는 게 좋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그때부터 음악 관련된 전공을 하고 싶다고 계속 생각을 해왔었고, 그 영향으로 이제 음악교육과까지도 진학을 결정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것은 일단 세상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렇게 행복하고 친구들과 큰 무대를 꾸밀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던 것 같고, 그리고 다른 합창단들과는 다르게 특별히 퍼포먼스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은 합창단이라 생각이 들어서 평소에 하지 못하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는 점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때보다 일단 소품이 굉장히 많이 생겨서 무대를 보면 진짜 압도당하는 느낌이 든다는 점이 되게 좋은 것 같고, 저희 때는 이제 노래가 좀 잔잔하고 찬송가를 편곡한 버전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노래를 직접 만들거나 아예 새로운 것들이 추가되는 점들이 신박하고 흥미로운 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또 전남동부 극동방송 출신이다 보니까 여수에 굉장히 애정이 있는데 여수에서 파이팅 나라사랑 축제를 하게 된 점이 일단 너무 좋고, 제가 이번에 그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트레이너를 하면서 아주 잠깐 연습하는 걸 또 봤었는데 연한 무대 노래로 터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곡이 굉장히 여수와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무대가 가장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찬양이란 어렸을 때는 사실 믿음이 강하지 않다 보니까 그저 재미있는 멜로디, 신나는 리듬 정도에서 그쳤다면 최근에는 곡조 있는 기도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다 보니까 그 찬양의 가사가 내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 중에 첫 번째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찬양인데요. 삶의 목적이 자꾸 제 자신을 향하게 될 때 이 찬양을 들으면 나의 마음의 중심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회복을 느낄 수 있어서 이 찬양을 좋아합니다.

아, 제목이 지금 좀 쉬어서 잘 알아듣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제가 최근에 CCC 전국 여름 수련회를 갔다 와서 뜨겁게 찬양을 하고 또 기도를 하다 보니 목이 조금 안 좋아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수련회는 이제 6월 말에 종강을 하자마자 이제 평창으로 가서 했는데요. 약 만 명 이상의 청년들이 모여서 또 4박 5일간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수련회 기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CCC 대표 목사님이신 박성민 목사님께서 저녁 집회마다 또 매일 설교를 해주셨고 또 그 외에도 또 성서 강해라든지 아니면 리더십 트레이닝 관련된 그런 선택 특강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합심 기도회 시간이 가장 좋았는데요.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만 명 이상의 청년들이 뜨겁게 기도를 하는 장면을 보면서 아직 대한민국이 죽지 않았구나. 아직 우리 시대에도 또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청년들이 남아있구나라는 마음에 괜히 눈물이 났던 시간이었습니다. 캠퍼스의 복음화, 그리고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 세 가지의 비전이 저희 CCC의 큰 비전인데요. 지금 속해 있는 이 사회를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자기의 그 주장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이 나라가 정말 마지막 때에 놓여 있구나라는 마음이 드는데 그런 걸 보면서 좀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기를, 지금 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함과 우리 마음의 혼란을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져가기를 구했던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일단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고 자유해지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항상 저 또한 하나님을 믿지만 불안함과 그런 공허함들에 좀 잠식될 때가 많았는데, 기도를 하고 나니까 너가 걱정하는 것들 이미 내가 다 계획하고 있고 이루어가고 있다 라는 듯한 음성과 답을 받은 것 같아서, 또 결국 이 모든 그 세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구나를 다시 한번 또 느끼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CCC를 들어가게 된 계기는, 입학을 하고 나면 신입생 1학년 친구들의 수업에 선배님들이 찾아와서 동아리 홍보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CCC가 기독교 동아리이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라는 걸 들었을 때, 처음에는 아 그렇구나, 나랑은 상관없는 동아리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알고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CCC 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CCC가 굉장히 좋은 동아리고 너의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라는 말을 듣고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1학년 때는 학과 생활이 더 좋고 친구들이랑 노는 게 더 좋고 막 누리고 싶은 그런 자유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결국 제가 자유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하고 나면 좀 허무함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영원하고 진정한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던 중에 CCC 활동을 점점 열심히 하게 되고, 그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교제가 되게 소중하다라는 걸 깨달았고, 그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나누는 것들에는 뭔가 소망이 있어 보였어요. 나도 그런 순장님들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더 열심히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층 여러분이 또 부모님 세대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자녀분들에게 CCC를 가입하도록 꼭 권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CCC를 통해서 저도 그 이전의 삶과 CCC 이후의 삶이 굉장히 많이 변화되었다는 걸 스스로도 느끼고, 또 저희 부모님도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또 CCC를 통해서 예배의 기쁨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고, 또 무엇보다 소중하고 든든한 동역자 친구들이 생긴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CCC를 추천드립니다. 네, 제가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찬양은요, Nothing is impossible 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 중에 주님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이라는 가사가 있는데요, 이 가사가 마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는 그 성경 말씀이 떠오르는 찬양입니다. 또 신나고 또 젊은 세대의 그런 강한 에너지가 느껴지는 찬양이라서 추천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불가능 가능케 돼 함께 하시죠.

저희 가정은 모두 기독교로 나름의 그런 자부심을 가진 모태 기독교 집안인데요. 저희는 총 5명의 가족 구성원이 있습니다. 아빠, 엄마, 그리고 언니, 저, 남동생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일단 굉장히 가정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항상 저희를 놀아주셨고, 그리고 쉬는 날에 항상 어디를 데려가셔서 또 많은 걸 경험을 시켜주시고자 했던 가정적인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너무 사랑하셔서 저희 아빠가 또 기러기 부부 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매주 집에 내려올 정도로 엄마를 아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저희가 어렸을 때는 전업주부로 자신의 꿈을 포기하시고까지 저희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또 헌신적인 어머니이신데요. 근데 지금은 또 저희가 장성해서 또 원하는 또 상담사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고, 여전히 저희 삼남매의 든든한 기둥이자 또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어머니, 아버지 딱 반반 닮은 것 같은데, 저희 삼남매 중에 제가 유독 그런 것 같아요. 외적으로도 아빠를 닮았다, 엄마를 닮았다라는 말을 반반씩 들어왔고, 또 성격적으로도 뭔가 일을 할 때 좀 추진력 있게 효율적으로 하려는 성향은 아빠를 닮았고, 정이 많고 뭘 하든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성향은 엄마를 닮은 것 같습니다. 저희 언니랑 동생은 어렸을 때는 셋이 엄청 많이 싸웠거든요.

그리고 또 저를 두고 둘이서 편을 먹는 그런 미운 언니 동생이었었는데요. 근데 지금은 셋 다 성인이 되어서 또 서로를 가장 잘 공감하고 또 서로의 고민을 아무에게나 털어놓을 수 없는 것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친한 친구가 된 것 같습니다. 언니는 지금 부산에서 공항 일을 하고 있고요. 남동생은 이제 딱 20살이 되어서 1학년 신입생의 삶을 잘 누리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항상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제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오래오래 함께 지냈으면 하는 마음과 제 곁에 또 계속 남아있었으면 좋겠는 마음에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가장 많이 하고요.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가족은 5명인데 5명이 다 떨어져서 살 때도 있었고 지금은 좀 붙었지만 언니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 있고 저랑 동생은 광주에 있고 부모님은 여수에 계시기 때문에 또 각자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기를 늘 기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늘 표현도 잘 안 하고 연락도 잘 안 드려서 많이 속상하시겠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가장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엄마 아빠만 바라는 해바라기 같은 점입니다. 오글거려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지금 고민 중에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부모님께도 아직 말씀을 안 드렸어요. 지금까지는 음악 선생님을 하겠다라는 그 강한 생각으로 음악 교육과에 진학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또 최근에 CCC를 하면서 뭔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꾼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일단 아직까지는 음악 교사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은 언젠가 또 선교사로 나갈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추천하고 싶은 세 번째 찬양은요. 행복이라는 찬양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제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을 왜 주시지 않을까라는 원망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마음들이 생길 때 이 찬양을 들으면 아 내가 감사를 놓치고 있었구나. 결국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내가 믿지 못했구나 라는 그런 회개의 마음과 함께 또 감사가 생기는 찬양이기 때문에 이 찬양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0: 제가 CCC를 하면서 또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의 복음화율은 3% 미만, 그래서 비전도 종족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남대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학교 생활을 하면 뭔가 그 마음에 공허함과 갈급함이 있는 게 눈에 보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 열심히 세상의 것을 줬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계속해서 또 취업 불안, 그리고 또 학업 스트레스 등에 시달리는 거를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세상에 사라질 가치들이 아니라 영원하신 진리 되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그들이 알게 되기를 함께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그 갈급하고 궁핍한 그 마음에 복음의 담비가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또 캠퍼스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날이 오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방송이 처음이라서 많이 떨리고 지금도 사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래도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께서 또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잠깐의 마음의 휴식과 또 즐거움을 누리셨다면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1: 네, 오늘은 내 인생의 찬양 주인공 이아람 자매님을 만나봤습니다.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 네, 푸르른 청년의 때에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그것은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죠.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에 세상의 가치보다 예수님을 먼저 알고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그 청춘은 얼마나 든든하고 복된 여정이 되겠습니까? 오늘 들려주신 이아란 자매님의 진솔한 믿음의 고백이 많은 청년들에게는 용기를, 또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들과 어른들에게는 소망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네, 이 땅의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밝히는 주님의 사람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람 자매님을 축복해 준비한 찬양이에요. 너는 꽃이야. 저는 잠시 후 2부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2: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주빌리 기도회 상임위원이신 사랑의 교회 북한 사랑의 선교부 이기원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3: 오늘도 자유의 땅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를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지만 단순히 태어난 곳이 이런 자유가 없는 곳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배고픔과 병마 그리고 억압과 압박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들에게도 속히 예배의 자유, 신앙의 자유 그리고 복음을 마음껏 들을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통일을 이 한반도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북송의 위험 가운데 있는 탈북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옵소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한마음으로 힘쓰고 있는 모든 한국, 미국, 전세계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저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주빌리 기도회 상임위원이신 사랑의 교회 북한 사랑의 선교부 이기원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잠시 후 은혜가 많은 구간입니다. 속도를 줄이시고 찬양에 귀 기울여 주세요.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음에 새길 찬송은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입니다. 이 찬송은 19세기 말 미국의 목회자였던 워렌 코넬이 가사를 쓰고 윌리엄 쿠퍼가 선율을 붙인 찬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찬송의 영어 제목은 Wonderful Peace, 우리말로 하면 놀라운 평화입니다. 제목 그대로 이 찬송은 평화를 노래합니다. 그런데 이 찬송이 말하는 평화는 내가 애써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가 사라진 뒤에 비로소 찾아오는 여유도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평화를 내 삶을 둘러싼 조건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일이 잘 풀리고 관계가 잘 정리되고 붙들고 있던 문제가 잘 해결되어야 비로소 평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찬송은 참된 평화가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내 영혼의 깊은 데에서 울려나온다고 노래합니다. 세상이 잠잠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흔들리는 내 마음 깊은 곳을 고요히 감싸주시기에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찬송을 생각할 때마다 음악은 마음을 그리는 언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내면의 상태가 음악의 선율을 통해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메를로 퐁티는 우리가 세상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지각하고 경험한다고 말했습니다. 찬송은 가사의 뜻을 머리로 이해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첫 소리를 내고 그 고백이 내 몸 안에서 울리는 순간 찬송은 비로소 살아있는 경험이 됩니다.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 그 사실을 더욱 선명하게 느끼게 되는데요. 전주가 시작되면 저는 잠시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첫 소리를 내기 전 내 영혼의 깊은 곳을 조용히 찾아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사를 부르는 순간 이 찬송은 더 이상 악보 위에 가사와 음정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고백이 됩니다. 그 고백 안에서 찬송의 가사가 하나씩 하나씩 살아나는데요.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오고 하늘의 곡조가 내 마음을 고이 쌉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나의 보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찬송은 가사로만 평화를 전하지 않습니다. 박자의 움직임 안에서도 그 평화를 느끼게 하는데요. 이 찬송은 8분의 6박자의 부드러운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8분의 6박자는 하나, 둘, 셋, 둘, 둘, 셋, 하나, 둘, 셋, 둘, 둘, 셋. 이렇게 두 번의 호흡으로 이어지는 박자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르다 보면 몸이 박자를 따라 잔잔한 물결처럼 부드럽게 움직이고 어느새 하나님의 평화가 내 마음에 조용히 스며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찬송을 필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필사는 찬송을 눈으로만 읽는 일이 아니라 손끝으로 고백을 옮기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이 찬송을 필사하실 때 글자를 빨리 써내려가기보다는 잠시 호흡을 고르고 내 영혼의 깊은 곳을 조용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평화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고백처럼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놀라운 평화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찬송가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이정림 사모님의 찬양 전해드렸어요. 사랑했더란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한 말씀도 받아가시고 출석 체크도 하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오늘 시편 8편 3절에서 4절 말씀 준비했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네. 아, 오늘의 한 말씀 받아가시고요. 1부 시간 하람자매님의 내 인생의 찬양으로 함께 했는데 문자 메시지가 도착해 있네요. 0691님이 광주에서 우리 아들도 CCC에서 전남대학교 졸업반이에요. 중국으로 단기 선교 가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의 아들을 아시나요? 일렉기타 치는 형제인데 구체적으로 나와서 아마 알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5216님이 하람자매님 고마워요. 좋은 시간 참 은혜였습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주셨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난 따님 그 앞길을 위해 잠시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길로 이끄실지 기대가 되는군요. 왜 제 마음이 이렇게 흐뭇한지 이게 엄마의 마음인 걸까요? 라고 주셨어요. 그리고 선곡에 역시 젊은이의 찬양픽은 다르네요. 또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을 이끄시는 선생님들이 어떤 분들이실까 궁금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어린이 합창단 트레이너라고 하시니 더 반갑다라고 이렇게 주셨어요. 많은 분들께서 우리 하람자매님을 응원해 주셔서 제가 그 마음들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위대하신 주.

사랑했디란 함께 걸어주시고 사연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 기능성 스포츠 양말 대한 명인이 만드는 명품 떡갈비 송정 떡갈비 식사권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 마사지기 11가지 귀한 재료로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 풍상화차 유기농 건강음료 전문기업 참든 건강과학에서 건강즙을 코웨이 쇼핑 대리점의 샤워헤드와 필터를 무등산 토종닭 생오리 숯불구이의 명가 까산무등의 식사권 믿음도 체력도 업 GDFC 골든딜라이트 풋볼클럽 풋살장 이용권을 선물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연 참여 바랍니다. 오늘이 초복이라면서요. 몸의 기력 회복을 위해 오늘은 어떤 음식 드시겠어요? 아, 그런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힘이 있으니 육신은 음식으로 살아가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마음이 메마르면 쉽게 지치고 반대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다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복이라 몸을 위한 한 끼도 중요하지만 영혼을 위한 말씀 한 구절도 꼭 챙기세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베풀어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오늘의 한 말씀 품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했더란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려요.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말씀의 보화. 말씀의 보화.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서구 금오 심곡길에 위치한 금오배들교회 서순성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십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영생의 샘물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을 먹으면 영원히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먹어도 또 먹어야 된다고 하는 걸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먹어도 또 먹어야 돼요. 여러분, 물도 마셔도 또 마셔야 되고요. 먹을 것도 먹고 또 먹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목마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목이 마릅니다. 그 목마름 때문에 오늘도 아프고 상처 입고 고통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말씀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놀라운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마름의 고통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요. 때로는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르게티 평원 같은 데 보면 많은 늑대들도 있고 얼룩말도 있습니다. 푸른 초장에서 풀을 마음껏 뜯어먹고 그 다음에 물가에 가서 물을 먹는데 언제나 물가에는 위험의 요소가 있습니다. 거기 사자도 있고 거기 무서운 하이에나도 있습니다. 들깨도 있습니다. 언제 기습 공격을 해올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물속에는 무서운 악어가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을 먹는 여러분 말들이나 누들 보면 그냥 정신없이 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물을 먹을 때도 긴장을 하면서 먹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료들이 죽는 모습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람하고 다르죠. 사람은 그런 위험함을 당하게 되면 준비를 하고 그 위험의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면서 그곳에 가지. 그런데 동물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이 마르다고 가서 먹는 것이 아니라 참고 참고 또 참다가 정말 목이 말라서 가서 물을 마시는데 그것 때문에 죽을지 모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물을 먹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물을 마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지금 목마른 사람이 있나요? 우리나라 산에는 나무가 많고 물들이 흘러 여러분 계곡마다 아름다운 시내가 흐르고 강이 흐르고 우리나라는 물이 넘쳐납니다. 그런데도 우리 모두가 완전히 만족하나요? 오늘날은 어떨까요? 물을 먹는데 조금이라도 좋은 물을 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똑같은 물이라도 이왕이면 삼다수를 먹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세계 후진국일수록 물을 기르러 가면 얼마나 기르러 갈까요? 때로는 4km, 6km를 가서 물을 또 오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집에서 언제든지 물을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물이 없으면 안 먹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만 그러나요? 먹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눈에 보이는 걸 먹습니다. 그것만 해도 감사하죠. 근데 오늘날처럼 뭘 먹을까? 성경이 말하는 오늘 뭘 먹지? 낮에는 뭘 먹지? 직장 생활하는 분들도 여러분 한 군데에서 계속 먹는 것이 아니라 낮에는 뭘 먹지? 여러분 뭔가 먹으려고 하는데 가서 먹었더니 아 오늘은 맛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목마름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냐면은 있으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채워져야 만족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없이 채워져도 채우지 않는 것. 그래서 복음성가에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겠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뵈면 나는 만족하겠네.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는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셔도 끊임없이 마셔야 되고 먹어도 끊임없이 먹어야 되고 먹어도 만족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있으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있어도 또 채워야 되고 있어도 더 좋은 것으로 채워야 되고 그래서 채워도 끝이 없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이 없어서 목말랐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예쁜 아내와 함께 삽니다. 그리고 부유합니다. 다 있는데 자녀가 없으니까 목마릅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있는데 우리 집은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목이 마릅니다. 자녀만 있으면 자녀가 둘입니다. 셋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없으면 목이 마르고요. 있으면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채워지지 않는 것이 인간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채우려고요. 끝없이 채우려고 하는데 그 야곱의 욕심을 채울 방법이 있나요? 아버지 속여먹고 형님 속여먹고 장인어른 속여먹고 어떻게 하든지 채우려고 해서 많이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채워지나요? 인간의 목마름은 끝도 없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탕자의 목마름은 어떠고요? 부자 아버지 만나가지고 부유합니다. 먹을 거 마음껏 먹습니다. 종들이 수종까지 들어서 힘든 일을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근데 목이 말라요. 왜요? 아버지 틀 안에 있으니까 아버지의 구속함을 받는 것이 싫어서 아버지를 떠나면 자유롭고 떠나면 행복할 것 같아.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행복인데 당자는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것, 아버지의 틀 안에 있는 것이 싫어서 떠나지 않아요. 채워졌나요? 오히려 있는 것까지 다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 볼 수 있죠. 삭개오의 목마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나쁜 짓이라도 해서 매국노가 되더라도 나만 잘 되면 되겠다고 하는 여러분 악한 생각으로 세상 살아가지 않아요.

그러면 뭔가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더 만족할 줄 알았는데 채우고 또 채울수록 더 목이 마른 거예요. 아무리 채워도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은 어떤 목마름입니까? 꽤 예뻤던 것 같아요. 왜요? 결혼을 다섯 번을 했다고 하면 얼마나 그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뛰어났으면 그 시대에 결혼을 다섯 번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는 더 이상 아름다움이 없어서 남의 첩실이 되는, 여러분 정말 목마름인데 그게 뭐냐면은 사랑의 목마름. 여러분 사랑의 목마름입니다. 홍수가 나면 물이 가득해도 먹을 물이 없다고 한 것처럼 인생의 목마름은 누구도 채워지지 못해요. 부부간에 왜 그렇게 힘듭니까? 채움 받으려고 하니까. 남편에 대한 채움은요, 100% 채움은 불가능합니다. 아내로부터 사랑 채우려고 하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100% 채워요? 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오히려 더 문제라는 거죠. 성경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채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 걸 가지고 상대방을 채워주려고 하는 것, 내 적은 것이지만 내 사랑을 채워주려고 하는 것. 그런데 채워주려고 하는데 나를 채워주기를 원하는데 남편이 나를 안 채워줘. 조금만 잘하면 나도 좋을 것 같은데 이거에서 조금만 남편이 좋으면 언제까지입니까? 죽을 때까지 안 되는 거예요. 아내가 말만 좋게 하면 여러분 못 채우는 겁니다. 끝없이 채우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더 실망하면서 있는 것까지 없어져요. 그 뜨거웠던 사랑까지 점점 사라진다니까 더 목마르고 더 메말라지는 것이지.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더 목이 마를까요? 사마리아 여인이 더 목이 마를까요? 5절부터 한번 6절 한번 볼까요? 봅시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뭐라고요?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았다는 건 털썩 주저앉아. 너무 피곤해가지고 털썩 주저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더라. 6시는 몇 시입니까? 12시를 말해. 큰 무더위에 12시에 어디를 가는 거예요? 야곱의 우물가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우물가에 왜 가는 거예요? 물 먹으러 갔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7절 한번 볼까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 목 말라요? 안 말라요? 목이 말라서 물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한번 보세요.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예수님 지금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예수님 피곤해서 얼마나 피곤하고 기진맥진하면 돌쑥 주저앉았어요. 목이 마릅니다. 배가 너무너무 고픕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지금 배가 고파요. 목이 말라요. 피곤해요.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말씀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무를 곳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 모든 것을 갖추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는 예수님이 채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채운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가난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계속 목말라야 되고 예수님은 계속 배가 고파야지.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배에 풍랑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잠을 자고 계세요. 40일 금식기도 하고 나니까 너무 배가 고픈데 사탄마저도 먹으라고, 돌을 떡덩이 되게 먹으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목적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인간적으로 누가 더 목이 마르냐 그 말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동네에서부터 이

시골에까지 왔지만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동네에서 물 얻어 먹으면 되고 동네에서 음식 얻어 먹으면 되는데 저 멀리 있는 우물가까지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 목이 마른 것이 아니라 사랑의 목이 말랐습니다. 채워주지 않는 가슴. 아무리 좋은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결국은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떠나고 떠나고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을 채워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채운다고 못 채워요. 사마리아 여인이 채우다가 채우다가 결국 목이 마르고 지쳐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있는 것까지도 다 잃어버리고 집에서도 냉대를 받고 동네에서도 손가락질을 받고 우물에 사람들과 함께 아침에 선을 할 때 저녁에 선을 할 때 가야 되는데 사람들 만나기가 두려워 아무도 없을 때 한낮에 어디를 가는 거예요? 물을 기르러 가요. 그 마음을 보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 그 외로움, 그 목마름, 그 아픈 말입니다.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님이 자신은 목마르지만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더 목마른 사람들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일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기가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피곤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병들어서 목이 마릅니다. 나도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사람의 욕망은 더 건강했으면 좋겠다. 저도 더 건강했으면 좋겠더라고. 한 자녀가 딸들인데 한 2, 3학년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막 달리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잡기놀이 한 줄 알았어요. 막 엄마가 앞에 달려가고 막 딸이 엄마 잡으려고 막 하더라고. 야, 근데 엄마가 얼마나 달리기를 잘하는지 2, 3학년짜리가 그렇게 달려서 잡으려고 해도 잘 안 잡혀요. 빙빙 도는데 공간이 크지는 않지만 빙빙 도는데 제가 보니까 보통 달리기 실력이 아니야. 근데 한 바퀴만 도는 것이 아니에요. 10바퀴, 20바퀴를 계속 돌아.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딸들도 지치지 않고 달리더라고. 아, 그래서 그 엄마 피를 받아서 저렇게, 야,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참 많다. 그렇게, 얼마 전에 제가 새벽 기도 때 이야기했을 겁니다만, 저만한 나이가 되신 분이 두 분이서, 아, 운동을 하시는데, 이거 있잖아요. 이거, 아세요? 이거 하는데 말이요. 아, 신기하게도 이걸 하지 않냐고, 뒷짐 딱 치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하는지 둘이서 이야기하면서 뒷짐 치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아, 그래서 야, 신기하다. 저걸 어떻게 이거 안 잡고 다들 이러는데 이 사람은 잡지도 않고 뒷짐지고 저렇게 잘할까 두 분이. 그러더니 좀 있다가 보면 다리 이런 거 있잖아요. 다리 이거 알아요? 아, 손 잡고 다리 이렇게 벌리는 거. 야, 저건 어쩐가 보자. 그랬더니 핸드폰 보고 하더라고 이야기하면서. 아, 그것도 손도 안 잡고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야, 나도 열심히 하면 저렇게 되나? 뭐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더 잘하는 사람, 왜 축구 경기를 그렇게 좋아해? 나도 공을 잘 차고 싶은데 나는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요, 끝없이 뭔가 채우기를 원하고 저 잘하기를 원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갈수록 안 돼. 따라합시다. 갈수록 안 돼. 여러분, 갈수록 안 돼요. 운동하는 폼도요. 갈수록 운동폼이 흐트러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뭘 말하냐면은 세상으로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생수의 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채워지더라. 삭개오가 그렇게 채우려고 했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어떡해요? 순간적으로 채워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니까 채워지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점점 쇠약해지고

0: 죽는데, 그리고 심판받는데, 지옥에 떨어지는데,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 심판의 문제, 지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지 않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지 않아요. 이 놀라운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내가 그렇게 채우려고 몸부림쳤던 것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소중하죠. 근데 더 소중한 것을 받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음식이 맛있는 거 있는데 더 맛있는 거 있으면 두 개 중에 어떤 거 먹어요? 더 맛있는 거 먹고, 여러분 평상시에 맛있는 것은 보이도 안 해버려요. 인간은 끝없이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고 해. 예수님이 목마른 줄, 목마르죠.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유대인의 남자가 이방인 사마리아인을 만나도 함부로 말을 하지 않는데 사마리아 여인인 내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정말 나를 알았더라면 네가 내게 물을 구했고 내가 네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라 그렇게 말하니까 하는 말이, 이 물은 너무 깊은데 어디서 생수의 물, 솟아나는 그 물을 뜰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 도구도 없이 어떻게 뜰 수 있느냐,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시면서 하는 말이, 당신 야곱보다 큽니까? 야곱이 물 파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물을 먹고 짐승들도 물을 먹었는데 지금까지 물을 먹는데 당신은 야곱보다 큽니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영원히 영원히 솟아나는. 그런 물 좀 나 줘가지고 이때 양배때 물길로 오지 말라고 그렇게 좀 해주시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생수가 언제든지 솟아나서 내 남편 데리고 오라.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맞다. 너 남편 다섯이 있었지. 그리고 지금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지. 주여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쭉 이야기하다가,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이 산에서 하라고 하는데, 성전에서 하라고 하는데 어디서 해야 됩니까?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할지니라. 그러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이,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빛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생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마다 진정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그 속에 여러분 들어온 사람들마다 그 삶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것을 성경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성령님을 만났습니다.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채우려고 하면 절대로 채우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야곱처럼 채우려고 하면 절대 채워지지 않은 겁니다. 무엇을 채워야 됩니까? 하나님을 채워야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을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채움으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생수의 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될 때 세상의 것이 부족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왕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마음이죠. 예수님 왕되십시오. 예수님 지금까지 가난하게만 살아왔어요. 배고프게 살아왔어요. 예수님의 왕이 되면 예수님도 좋고 주변 사람도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왕이 되는 걸 원하지 않냐고 십자가의 길을 원했어요. 왜요?
1: 그 십자가를

0: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고 생명 생수의 강을 주어 살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참 죄송한 이야기지만 큰 지진이 일어나고 대홍수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막 주변이 쑥대밭이 됩니다. 모두가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지 않아요. 그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평안했으면, 조금이라도 안전했으면 모두가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요, 그 무서운 상황에서도요, 한 사람이라도 더 건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은 무섭지 않을까요? 그 사람은 가족이 없을까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그거예요. 나도 가족이 있고 나도 행복해야 되고 우리 가정도 평안해야 되는데, 내 가족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오늘 그 위험한 불구덩이로, 그 위험한, 여러분 건물이 위험한 그 속에 들어가는 거지. 왜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가진 사람이요? 내 사명이 뭔지 아는 사람.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야말로 진짜 가치 있는 일인 줄 아는 사람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불편해하고, 그것 때문에 아프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왜 당신은 이렇게 안 해주냐고, 왜 나를 하나, 나도 만족시키지 못하느냐고, 당신 단 사람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누구를 만족시키려고 하느냐고.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을 못 채워줘요. 그리스도의 빛과 사랑을 받아서 적은 것이지만, 내가 가진 것이 이렇게 꽉 찬 것이 않지만, 적지만 적은 것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거 있는 것으로 남편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내를, 내가 가진 거 있는 것으로 부모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까? 그 사랑을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랑이 채워지면 그 사랑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사람들이 다 행복할 겁니다. 믿음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세상에서는 나의 목마름을 채워줄 사람이 없습니다. 채워줘도 또 채워주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채워주실 이는 영생의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우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감격하게 하시며, 더불어 함께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채우게 하옵소서. 수가성 여인이 내가 만난 사람을 와봐라,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말씀의 보화. 말씀의 보화. 오늘 이 시간은 광주시 서구 금호 심곡길에 위치한 금호배들교회 서순성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2-376-1004, 376국에 1004번 금호배들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말씀 한 구절 나누며 시작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인데요.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4장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 헛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나눈 15절은 그 모든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 결과 감사가 넘쳐나서 하나님께 결국 영광을 돌아올리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유를 알 수 없는 수고와 인내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때로는 다 이해할 수 없고 답답함이 찾아와 사람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누군가에게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결국 그 은혜가 감사로 이어지게 인도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오늘도 받은 은혜를 감사로, 감사를 또 나눔으로 이어가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감사와 은혜로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 제목을 보내주세요. 문자샵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153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카카오톡 참여는 무료입니다. 광주 극동방송 친구 추가하시고 기도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기다리면서 첫 찬양 함께 올려드릴게요. 지선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주의 은혜라.

0: 아멘. 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겠고요. 지칠 때도 있겠죠. 하지만 방금 들으신 찬양처럼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또 그렇게 믿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 이 시간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 마음 다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문자샵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153번으로 기도 제목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극동방송 어플과 카카오톡 광주 극동방송 친구 추가하시고 기도 제목, 마음속에 있는 소원, 아, 또 간절한 기도 제목들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광주 서구 농성동에 위치한 선한 열매교회 권원민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권원민 목사입니다.
0: 반갑습니다, 목사님.
1: 네.
0: 네, 오늘도 소망의 기도 이 시간을 시작하면서요. 아, 참 날씨가 덥고 습한 중에 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지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첫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또 이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또 아침부터 분주하며 또 새로운 날을 시작한 많은 이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또 우리의 살아가는 이 삶의 또 이야기들 가운데 우리의 각자의 눈물과 아픔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을 믿습니다.
0: 아멘.
1: 특별히 하나님, 날씨가 무덥습니다. 또 어떤 곳에서 많은 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의 날씨가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아버지, 더욱더 주님 주시는 힘으로 든든히 서게 하옵시고,
0: 아멘.
1: 한 사람 산 주에 사는 백성들, 주님께서 그들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 바 되셨다 하였사오니 그들의 안전, 그들의 생명, 하나님 그들의 모든 것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그저 하나님, 힘없이 흘러가는 하루가 아니라 오늘 이날도 우리가 주와 동행하며 주님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 내 삶에 일하시며 내 삶에 기적을 베푸는 그 모든 기적들을 보는 놀라운 은혜의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 목사님의 기도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며 일하시며 기적을 베푸시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 그런 마음

0: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 만나보겠습니다. 4728번님, 난소암 환자입니다. 제가 입원해 있는 원도 요양병원에 주님의 강력한 임재와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곳의 의료진과 환자 간 함께하는 신우예배가 세워지길 기도 요청합니다. 주님 안에서 한마음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4728번님,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신 중에서도 예배를 사모하면서 또 치유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죠.
1: 네, 기도합니다. 우리 4728번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이가 참으로 뜻하지 않은 인생의 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남소암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모든 상황과 여건은 알지 못하지만 그 마음의 아픔, 또 눈물, 어려움 주께서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0: 아멘.
1: 저는 특별히 이번에 있는 이 원도 요양병원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 참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며
0: 아멘.
1: 병든 자를 고치시며
0: 아멘.
1: 눈먼 자를 뜨게 하셨던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하나님 그곳에 그곳 모인 모든 이들 위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사랑하는 이가 성도가 하나님 그저 자신의 질병의 치유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 병원에 또 의료진과 환자들이 함께하는 신우예배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의 질병이 오히려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고
0: 아멘.
1: 아버지 그저 그곳이 사람들의 육신의 벽을 고치는 병원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과 마음과 상처 입은 심령까지도 위로하는 곳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아버지 참으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약함을 압니다. 우리의 생사 아복이 또한 주의 손에 있음도 압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될 인생이지만 그러나 인간인지라 하나님께 구하며 간구하오니 사랑한 주의 성도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0: 아멘.
1: 그 연약한 육신을 어루만져 주옵시고 하나님 주님 안수하여 주셔서
0: 아멘.
1: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놀라운 주의 역사 치료의 강선이 오늘 그곳에 하나님 이분 위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아버지 저를 통하여 놀라운 주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많은 이들이 저의 삶을 보며 하나님 저의 믿음을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아멘. 다음은 9507번님. 저희 여족과 내년에 결혼을 하는데요. 남자친구가 주님을 안 믿고 있습니다. 주님, 남자친구가 주님 믿고 거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또 그래서 속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여조카가 꼭 거룩한 가정 이루시길 간절히 원하면서 목사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 우리 9507번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또 사랑하는 여조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또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 가정이 무너져가는 세대, 참으로 젊은 이들이 하나님 서로를 찾지 않는 시대 속에서 주님께서 귀한 또 만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기도하고 아쉬운 것은 아직 그 남자친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그를 그 여족하에게로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0: 아멘.
1: 저를 통하여 하나님 귀한 청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기가 어렵고 힘든 이 시대 속에서 사랑 여족하를 통하여 하나님 하늘을 모르는 또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요 부흥임을 믿사오니 그 남자 주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의 굳은 마음을 녹여주셔서 아버지 참으로 그의 연인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다는 것과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꾸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바로 웃기는 그 두 사람이 온전히 한 가정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주님 무엇보다도 주님 잘 믿는 아름다운 젊은 부부의 가정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0: 아멘.
1: 하나님 그 가정이 또한 또 다른 세대를 낳아 하나님 또 다른 믿음의 가문들이 이어져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람의 마음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음을 압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역사하시고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주님 그 남자 주께 마음을 주님께서 활짝 열어주셔서 아멘. 그 여자친구를 통하여 혹은 또 다른 이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인도하시고자 하는 또 다른 사람들

0: 를 통하여 저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사랑하는 조카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의 마음 주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성도의 구하는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하늘 저가 구한 기도보다도 더 크고 놀랍게 응답되고 역사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다음은 0813번님. 17년 전 어머니를 뇌종양으로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시고 지금껏 혼자 지내고 계시는 저희 73세 아버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몸도 마음도 많이 약해지신 가운데 주일 예배는 물론 일상생활도 힘들어하고 계셔서 참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 아버님께서 더욱 건강한 강건해지셔서 갈렙과 같이 주님을 섬기고 믿음의 삶, 예배의 삶,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 제목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0813번님 그리고 또 우리 아버님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0: 주님,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딸이 있습니다. 오래전 어머니를 먼저 세상으로 보내셨고 이제 혼자 그의 삶을 이어져가고 있는 그의 아버지를 걱정하며 염려하며 이 딸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부모님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그들의 삶의 이야기로 하나님 그의 후손들을 이윽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부모님들이 보셨던 그 사랑과 그 은혜들을 어찌 그 자녀들이 다 알겠습니까마는 이제 그 아버지를 생각하며 그 딸이 기도하니 무엇보다도 혼자 있는 아버지 주님께서 그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안에 강건하게 서게 하여 주옵시고
1: 아멘.
0: 아버지 참으로 무엇보다도 믿음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며 그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다시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랑 아내를 보게 될 것임을 그 부활의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우리의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의 육신에 약해지는 것은 어찌할 수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 아직은 젊은 나이입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다리에 그 팔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하나님 갈렙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그가 비록 나이 많아도 하나님 그를 통하여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산성을 세우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그 아버지를 통하여 믿음의 삶, 예배의 삶, 구원의 삶이 모든 이들에게 모범처럼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혼자 계신 아버지라 염려하고 격조하는 그 딸의 마음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1: 아멘.
0: 아버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 자리에 섰사오니 이 기도야말로 최고의 공경임을 기억하며 그 아버지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는 딸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사랑하는 그 아버님도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1: 아멘.
0: 아버지 항상 하나님 은혜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1: 아멘.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광주 서구 농성동에 위치한 선한열매교회 권원민 목사님 함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문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153번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보내주시고요. 극동방송 어플과 카카오톡 사용해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의 소원들, 소망들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기다리면서 찬양 함께 올려드릴게요. 오늘의 필사 프로젝트 곡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김성일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0: 아멘. 계속해서 다음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8968번님, 몇 가지 기도 제목 보내주셨는데요. 저희 교회 수요예배 찬양팀에서 드럼으로 섬기길 원합니다. 찬양팀 전도사님과 팀원분들 평안한 관계 유지되고 소통 잘 되게, 그리고 통과돼서 제가 찬양팀으로서 섬길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저희 형제간 형님 두 분, 누나 세 분 계시는데요. 꼭 주님 영접하고 교회 함께 나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는 일에 일감이 늘어나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세 가지 기도 제목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8968번님의 기도 제목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1: 네, 우리 8968번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또 주의 자녀가 주를 위하여 쓰임받기를 구하며 간구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음이 기쁨이요 감사임을 믿습니다. 특별히 수요 찬양팀에서 드럼으로 섬기기를 원하고 있사오니 주님, 그의 마음 기억하여 주옵시고,
0: 아멘.
1: 주님께서 좋은 실력과 하나님 또 열심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찬양팀에서 참으로 주를 위해 찬양하는 귀한 일에 하나님 저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또 사랑하는 형제들을 위하여서도 또 자매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가족들을 위하여 오늘도 구하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랑하는 형님들 또 누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의 기도의 바램대로 그들도 그들의 마음이 열어져서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자신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가 일하는 모든 일들 주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그에게 맡은 일감들이 잘 늘어나게 하셔서 아버지 그의 기업이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0: 주의 은혜로 더욱더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다음은 6472번님. 어머니가 발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도록 간절한 도고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어머님 발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흉터 안 남을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0: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머님이 발에 화상을 입어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손으로 안수한찰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속히 회복되어지고 아버지의 온전한 아버지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치료받는 모든 과정들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셔서 병원과 의사와 또 쓰는 약들과 모든 것이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잘 이루어지게 협력하게 하여 주옵시고.
1: 아멘.
0: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준행하시고 또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은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주님 그 어머니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치료와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압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으로도 주의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여져야 될 발이오니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두시고 다시 든든히 일어서게 하옵소서.
1: 아멘.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다음은 7559번님. 아들 요한이가 다음 달 진급 발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급되어 영광 돌리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인도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소망의 가족분들 마음속에 소망과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또 아픔 또 시련 다 꺼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시게 마무리 기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7559번님 참으로 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이제 진급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며 또 우리 모두가 다 높아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주의 뜻에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 그저 하나님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그 진급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 진급이 되어서 아버지 그 진급이 그의 능력 그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하나님 권세가 주의 손에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이것이 마지막 진급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도 더욱더 저를 크게 들어 써주셔서 아버지 저를 통하여 하나님 많은 이들에게 믿지 않는 이들에게 많은 부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얼마나 큰 영광으로 서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복음의 하나님 거울이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1: 아멘.
0: 오늘도 하나님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기도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염려 각자의 근심 기억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시사 그들의 바람대로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소망의 기도 오늘은 광주 서구 농성동에 위치한 선한 열매교회 권어민 목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통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소망의 기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오영훈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광주 모든 교회에서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 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7월 17일 금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7월 19일 주일에는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서구 매월동에 위치한 광주 무등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국에 34번, 062-373-003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교단 광주 양림교회에서는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님 초청 금요기도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7월 17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남구 양림동에 위치한 통합교단 광주 양림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672국에 1001번, 062-672-11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사역자 김은영 교수와 호신 가스펠 콰이어가 함께하는 광주 소극장 재즈 페스티벌 8월의 크리스마스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에 위치한 아트스페이스 흥학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606-6621번, 010-9606-66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의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내 너를 위하여. 오늘은 북구 용두동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 황규승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1: 할렐루야. 찬송하는 교회 황규승 목사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당신은 왜 예수 믿습니까? 혹은 왜 교회 다니십니까? 예수님과 당신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막상 예수 믿는다는 것을 대답하려고 하면 내 생각이나 혹은 내가 아는 범위로 대답하려고 하다가 망설이거나 주저하거나 혹은 더듬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확하게 대답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록된 말씀대로 대답하면 됩니다. 내가 믿을 만한 분은 이런 분입니다. 내가 믿어야 할 분은 이런 분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분은 이런 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믿을 만한 분은 이런 분입니다. 당신이 믿어야 할 분은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당신은 왜 예수 믿습니까? 네, 제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믿습니다. 또한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하시니 믿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사탄의 손에 빼앗기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저를 지켜주셔서 믿습니다. 당신도 이런 확실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분은 믿을 만한 분이시며 믿어야 할 분이시며 믿어야 되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생이 본래 있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말씀 보면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를 내보내셔서 쫓아내시고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고 합니다. 바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생이 사라져버린 그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느헤미야 9장 31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18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악한 자일지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심정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살고

0: 죽는 것은 자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을 선택할 것이냐, 악을 선택할 것이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권세와 영생을 주게 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모든 권세를 다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고 영생을 주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시고 사탄 마귀 귀신에게서 온전히 우리를 빼앗아와서 다시는 빼앗기지 않으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 저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곧 오시겠다고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영생을 주시는 분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1: 매너를 위하여 지금까지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 황규승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5-0691번, 062-575-0691번, 찬송하는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1분 찬송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업 CDG 광주 금남로점과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오의 기도. 월성교회 김광일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1: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의 광주 광역시를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도시의 각 가정과 교회가 복음의 빛으로 가득하여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널리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복음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고 그들의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연합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도시의 모든 주민들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과 희망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상처받은 마음들이 치유되고 갈등과 분열이 화해와 화합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닿아 그들이 위로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광주광역시가 주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극동방송 교계뉴스입니다. 사회적으로 육아휴직 등 일과 가정양립제도가 확산되는 가운데 교계 사역자들의 출산과 양육을 보장하는 교단 차원의 제도적 지원은 여전히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는 노회 의견 수렴을 거쳐 목회자가 출산할 경우 3개월의 출산휴가와 1년 이하의 유급휴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어제 헌법조항을 전격 개정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도 앞서 교단장정을 개정해 만 8세 이하 자녀당 최대 6년의 휴직 제도를 도입했으나 예장합동과 통합 등 대다수 주요 장로교단은 여전히 관련 복지 제도를 헌법에 명문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계 전문가들은 정부의 일 가정 양립 수급자가 전년 대비 33.3% 급증한 34만 명에 이르는 사회적 추세 속에서 교회가 정작 사역자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유학생이 급증하고 있지만 이들이 겪는 문화적 장벽과 고립감은 여전히 심각합니다. 대학가 한복판에서 이주민들의 부모가 되어주고 이들을 현지 선교사로 길러내는 특별한 카페를 오다인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2: 서울 종로구의 카페 브릿지는 중국에서 추방당한 아픔을 딛고 돌아온 김갈랩 선교사 부부가 대학가 중국인 유학생을 품기 위해 설립한 다국적 환대 공동체입니다. 지난 2019년 개관한 이 공간은 성결교단 등 교계 협력 사역을 거쳐 현재 10개국 유학생들의 보금자리가 되었으며 인공지능 번역기술을 활용한 자국어 예배와 생활 밀착형 상담을 통해 타지 생활에 지친 청년들에게 가족 같은 울타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음의 사랑을 이어받은 유학생들은 한국교회가 해외 선교로 캠퍼스를 비우는 여름 시즌에 맞춰 오는 24일까지 18박 19일 동안 대학들을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는 단기 선교의 주체로 우뚝 섰습니다. 원금향 선교사는 이웃을 향한 정직한 환대와 필요를 채워주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돌봄이 진정한 선교의 첫걸음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유학생들을 적극 환대하고 양육하여 선교 협력자로 세우고 또 다른 유학생 선교

가결 요건을 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정안이 최종 부결될 경우 여성에게 공적 설교권을 부여하는 안은 물론 목사 자격을 남성으로 제한하려던 규정도 함께 무산됩니다. 합동총회 측은 마감일까지 보고하지 않은 일부 노회의 추가 서류를 취합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으나 교계 내부에서는 기성세대 목회자들과 청년세대 간의 극심한 인식 차이가 제도 도입의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세계 성서공회연합회가 설립 80주년을 맞아 전 세계 성서 반포 기록을 발표하고 선교 오지에 대한 성경 보급 확대를 다짐했습니다. 대한성서공회는 어제 보고서를 통해 세계 성서공회들이 지난해 전 세계에 성경전서 2,240만 부를 보급했으며 단편과 신약성서를 합산한 누적 반포수는 1억 4,830만 부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회는 설립 이후 지금까지 총 250부에 달하는 성경을 반포하는 대기록을 달성했으며 최근에는 급격한 부흥을 겪고 있으나 성경 공급이 정체된 몽골 등 영적 소외 지역의 표준어 성서 번역과 전달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한성서공회 측은 한국교회의 후원을 기반으로 글로벌 성서 보급 사역에 더욱 앞장서겠다는 계획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전남 광주는 습하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1도에서 3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1에서 3미터를 일겠습니다.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문예정입니다. FEBC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우리는 주 안에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널리 사랑받는 이 시편의 고백은 다윗이 젊은 시절 양을 치던 목자로서의 생생한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 시를 통해 우리를 한 마리 연약한 양으로, 하나님을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는 선하고 사랑스러운 목자로 묘사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과 생수를 때에 맞게 공급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무지와 고집으로 인해 낭떠러지로 떨어지거나 깊은 웅덩이에 빠지는 위험으로부터, 그리고 악한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당신의 든든한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철저히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의 보살핌이 절실하게 필요한 연약하고 단순한 양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친히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고, 양들을 살리기 위해 당신의 고귀한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그저 막연하고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바로 나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99마리의 양을 안전한 곳에 두고 잃어버린 단 한 마리의 양을 찾아 험한 산길을 헤매시는 목자의 마음이 바로 나를 향한 인격적인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입니다. 그렇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다윗의 고백은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때문에 내 삶에 부족함이 없다는 위대한 선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 시편 말씀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거대한 슬픔을 지날 때만 필요한 위로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매일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근심과 염려에 빠져 허우적대는 우리를 향한 가장 강력하고 따뜻한 일상의 처방전입니다. 나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선한 목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에 우리 삶에는 결단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져내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의 품 안에서 일상의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부족함이 전혀 없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북구 용두동에 위치한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6국에 0691번, 062-576-0691번 건국신한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진리의 말씀이 가득한 바이블 힘.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0: 극동방송과 함께 함께해요.
1: 하나님의 말씀을 온 누리에 널리 알리기 Welcome to the Hour of Decision.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hand.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 있는 첨단 세이만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광동제약에서 음료를 납품받아가지고 이제 그것을 전남권에 하나로마트에만 제가 납품을 하는 대리점에 있습니다. 하루에 한 200에서 250km 정도 평균 그 정도 주행을 하고 있고 제가 다니는 구역이 저기 서부 쪽으로는 무안 해제에서부터요. 이쪽 끝으로는 순천 해령까지가 제 구역입니다. 요일별로 해가지고 뭐 나주, 무안, 영암, 보성, 순천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2: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정재흥

0: 집사님을 만납니다. 먼저 교회 소개 잠깐 들으시죠.
1: 저희 첨단 세이만교회는 광주 첨단 쪽에 끝자락에 위치해 있는 첨단 지역에서는 가장 큰 교회이고요. 저희 담임 목사 허태호 목사님께서는 그 첨단 지역의 상가 교회에서 시작을 하셔가지고 지금 22년, 23년째인데 그 사이에 부흥을 엄청나게 이끌어내신 굉장히 영적이신 그런 목사님이시고, 그곳에서 저는 수요일 날 저녁 예배 찬양팀에서 베이스 기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희망 플러스 성경 읽기를 하고 있어요. 전 교인들이 성도가 있는 성경 한 장당 포인트를 정립해가지고 설립주일인 7월 4일까지 모든 것을 다 취합을 해서 이제 그 포인트를 가지고 어려운 이웃이나 어려운 교회를 돕는 그런 프로젝트로 지금 하고 있는데 성도님들이 장난 아니게 읽고 계십니다. 지금
0: 친구 따라 강남 가듯 교회를 갑니다. 정재흥 집사님도 그랬습니다.
1: 그 초등학교 때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다니던 교회를 언제 갔었냐면 중학교 때 다시 만나가지고 서남교회, 백운동의 서남교회라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 친구를 따라서 가게 된 게 본격적으로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된 계기고요.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뭐 학생 임원도 하고 학생회도 하고 교회에서 차량봉사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하다가 또 부목사님 개척하신다고 따라 나와가지고 또 거기 교회 섬기다가 아무튼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그 친구 따라서 그 친구한테 지금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0: 정 집사님의 그때 그 친구분들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봤습니다. 극동방송과의 만남 그리고 유익에 대한 이야기 이어갑니다.
1: 어느 날 광주 극동방송이 개국 전에 준비 전파를 임시 전파를 쏘더라고요. 그래서 우연찮게 그걸 듣고 있다가 찬양이 계속 흘러나오길래 이건 뭐지? 하고 계속 듣던 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뭐 침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거나 그럴 때는 어떤 말씀에 임팩트를 받아가지고 깨닫고 다시 일어서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찬양으로 인해서 힘을 받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그 소망의 기도, 그 기도 사연으로 인하여서 또 제가 또 살아나기도 하고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극동방송에서 받는 은혜는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0: 하시고 계신 일의 특성상 운전 시간이 많습니다. 그만큼 극동방송을 듣고 누리는 은혜 또한 넘칩니다.
1: 아침 7시에 집에서 나섭니다. 그럼 7시에 나서면 아침 7시 방송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퇴근할 때까지 집에 들어올 때까지 극동방송만 틀어져 있습니다. 지역이 지역이다 보니까 목포가 광주에서 있을 때는 광주 나주 쪽은 광주 극동방송을 듣고요. 그 다음에 목포 쪽 무안 쪽 가면 또 그쪽 목포 극동방송을 듣고 그 다음에 저기 이쪽 순천 쪽에 오면 또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듣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일하기 전에 또 장거리 화물을 한 3년 정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광주에서 울산까지 그렇게 왕복했었고 또 광주에서 서평 때까지 그렇게 하루 걸려서 하루 단위로 계속 이동을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지역별로 계속 주파수를 바꿔가면서 계속 들었었습니다.
0: 지금 이 시간도 차 안에서 극동방송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많이 계시죠? 혹시 아직 전파 선교사가 아니시라면 오늘 전파 선교사가 되시지 않겠습니까? 매일 극동방송을 애청하고 매달 일정 금액을 후원하는 전파 선교사. 주님께서 보내주실 전파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아내 이미자 집사에게 결혼한 지 지금 이제 11년 12년째 돼가고 있고 그동안 참 많이 고생했습니다. 변변치 않는 수입에 아이들 셋씩이나 낳아서 정말 힘들게 버텨왔는데 이제는 작년부터

0: 올해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말씀을 받고 저희 가정이 나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은혜이고 당신의 덕분입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 가정은 없었을 것이고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바르게 크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부, 이 가정, 하나님 주신 이 가정과 아이들과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변치 않고 끝까지 우리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해요.
1: 정 집사님에게는 꿈이 있고 그래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0: 3년 전에 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편입을 했다가 이제 올 초에 졸업을 했습니다. 뭐 세무사 회계사 시험을 한번 보는 게 계획이었는데 그게 조금 연기가 됐는데 올해부터 다시 마음을 다잡고 공부를 해가지고 세무사 회계사 자격증을 따는 게 제 목표고요. 또 하나는 작년 올해 저희 부부가 저희 가정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 영적 전쟁을 지금 계속 치르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 영적 전쟁을 성공리에 잘 마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진짜 정금같이 나가는 저희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고 저희 가정이 건강하게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크는 게 기도 제목입니다.
1: 정 집사님의 꿈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정재형 집사님의 외침입니다.
0: 정말 복음과 찬양만 순수 복음과 찬양만 있기 때문에 이걸 듣고 있으면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길로 행할 수 있는 힘을 받습니다. 꼭 들어보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꼭 들어보라고 반드시 얘기해 주세요. 정말 기적이 일어납니다.
1: 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소리 오늘 정재흥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샬롬.
2: 사랑하는 방송가족분들, 오늘 복소리 들으시면서 나도 복음을 전하는 소리의 주인공이 돼야지, 전파 선교사로 함께 헌신해야지 생각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십시오. 062-373-1000번 광주 전화 373국에 1000번입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수신인 번호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적어 보내주시면 계신 곳에서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는 안내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극장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서머 스페셜 7월 15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상균입니다.

북한은 지금 우리 남한, 우리나라를 적대적인 나라로 대하면서 단절을 고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 북한에서 발행되고 있는 지도에는 우리 대한민국, 이 남쪽을 회색으로 칠해서 또 외국이라고 칭하고 있고요. 북한 지역의 땅만을 자신들의 영토로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에게 우리나라를 그려봐라 라고 하면 남쪽 부분만 그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점점 우리가 남남이 돼가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요. 끊임없이 우리 남과 북은 하나 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마음을 먼저 품어야 되고요. 그러면 생각도 하게 되고 행동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기도를 할 수가 있겠지요. 참 뻔한 말, 또 뻔한 표현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됨, 통일입니다. 우리 때 통일의 그날에 만날 수 있게 되기를. 하나된 땅에서 또 하나된 민족으로 세계 앞에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더 기도해야겠지요?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복음 통일의 시작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생방송 오 해피데이. 여러분의 출석 체크를 기다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여러분 이 방송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또 그리고 복음통일과 북녘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도 좋고요. 이런 한 줄의 기도 등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머 스페셜에는 귀한 찬양들, 신청곡들 많이 들려드리고 있죠. 샵 1069번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지금 남겨주십시오. 크룩스의 찬양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함께 하시죠.

주 예수의 나라, 특별히 남과 북이 하나 된 이 땅에서 주님을 함께 찬양하는 그 나라, 그 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크룩스의 찬양이었어요.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함께 하셨습니다. 앞서서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 돼야 돼 라고 생각하고 또 품다 보면 저절로 기도의 마음이 생기실 거예요. OAP데이를 함께 하시는 이 시간, 많은 분들이 방송을 들으면서 북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또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했어요 라고 고백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시간이 더 많아져야죠. 그리고 이런 기회도 여러분도 더 많이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극동방송 계속해서 곁에 두시면 저희 극동방송의 역사는 정말 북녘 복음화를 위한 역사와도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통일에 대해서, 복음 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을 계속 품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시간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복음 통일 위해서 나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를 느껴보시고 또 그런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기도의 동역자가 또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출석체크도 계속해서 보내주십시오. 샵 1069번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 두 가지 방법 이용하시면 되겠는데요. 수원에서도 함께합니다. 오늘도 복음통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끝까지 기도합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의정부에서 배송하면서 출석하셨어요. 우리 2682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얼빈에서 오셨어요. 야, 우리 9673님, 이분 어떻게 중국에서 저희 어플로 참여하시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만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자, 일산에서도 그리고 익산에서도 오셨고, 더 많은 지역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지역 좀 적어주세요 하셨죠. 자, 여러분의 신청 찬양들 많이 들려드리는 서머 스페셜 기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진행해요. 임지연 PD는 잠시 쉬고 여러분을 저 혼자 만나 뵙고 있는데 저 외롭지 않게 함께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통일, 또 그리고 복음 통일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더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통일 배우기라는 시사 코너들 준비해서 함께하고 있죠. 오늘도 두 문제 준비해놨으니까 끝까지 여러분 같이 풀어주세요. 야, 강릉에서 힘내세요 해주셨는데 6166 성도님 덕분에 저도 힘이 납니다. 아자! 모두 모두 힘내십시오.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마커스 워십의 낮은 자의 하나님. 이 찬양 많이들 아시죠?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신 후에 통일 배우기 오늘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찬양.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 통일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먼저 바로 알고 바로 서길 원합니다. 오늘의 통일 배우기. 자, 서머 스페셜을 맞아서 통일과 북한에 대한 상식 퀴즈 매일 함께하고 있죠. 두 문제씩 드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 풀어보시면서 하루에 두 뼘씩만 마음의 거리 한번 좁혀가 보시면 어떨까요? 역시 퀴즈 정답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에 1069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산에서도 출첵하셨고 네, 오산에서도 그리고 강동구에서도 오셨어요. 강릉입니다 하신 분 아까 계셨는데 대전 가는 길에 거창해서 남기신 분도 계셨고 제주극동방송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하신 분도 계셨는데 모두 모두

축복합니다. 자, 이분들과 함께 오늘 함께 풀어볼 첫 번째 문제 바로 드립니다. 문제 잘 듣고 보기도 있으니까 정답 문자로 풀러 남겨주세요. 자, 우리나라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라고 지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들도 다 우리 땅이라는 건데 그 가운데 지금 남쪽에 속해 있지만 북한 쪽에 훨씬 더 가까이 있는 서해상의 한 섬이 있어요. 원래는 황해도 부속 도서, 부속 섬이었는데 한국전쟁 이후에는 우리 남측의 실효지배로 우리 측 영토가 된 서해 5도 중에서 가장 큰 섬은 어디일까요? 야, 서해상에 섬들이 참 많아요, 뭐. 그쵸? 근데 그 가운데 저 북한과 좀 가까운 쪽에 있는 서해 5도가 있습니다. 대청도, 뭐 소청도 이런 섬 들어보셨죠? 거기에 있는 섬들 다섯 개 중에서 가장 큰 섬이 있는데 이 섬들이 원래는 황해도에 더 가까워서 황해도 소속이었다가 전쟁 이후에는 우리 인천 소속으로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자, 1번은 백령도, 백령도. 2번은 안면도, 충남인 안면도. 3번은 영종도. 자, 백령도일까요? 안면도일까요? 영종도일까요? 정답 아시겠어요?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힌트 드리면 이곳에 저희 극동방송 중계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을 통해서 저 북녘당 황해도 연안 지역에 이 방송이 지금 실시간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북녘의 성도들도 이 방송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인천에서 제가 배를 타고 가봤더니 한 3시간, 3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네, 서해 5도, 북한에 가장 가까운 서해 5도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연평도도 있고 뭐 대청도, 소청도도 있고, 근데 이 섬들보다 더 큰, 가장 큰 섬이 있어요. 5도 중에서, 5개의 섬 중에서 가장 큰. 힌트로 극동방송의 중계소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섬의 이름 보니까 새의 흰 날개라는 뜻도 있는데 잘 모르시겠죠? 그냥 이럴 때는 그냥 찍으시는 거예요. 또는 극동방송 많이 들으신 분들은 아마 맞히실 수 있으실 텐데, 야, 지금 정답들 쇄도하고 있습니다. 해군 시절에 많이 경비하던 섬입니다. 우리 069호님 정답, 예, 감사해요. 그리고 9821 성도님도 현재는 인천 옹진구 소속이네요 하셨는데 맞습니다. 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면서 저는 신청해 주신 찬송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신청해 주신 분이 계세요. 6390 성도님이 신청해 주셨는데 오늘의 교회 뮤지컬 찬양팀의 더욱 사랑이라는 찬양으로 같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0: 와! 여름이다!
1: 바닷바람 타고 함께하고
2: 으이치!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3: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4: 출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5: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1: 여기는
4: 여기는
0: 여기는 극동방송
6: 서머 스페셜입니다.
7: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1시 24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 첫 번째 문제를 드렸습니다. 많이들 지금 맞추고 계시네요. 예. 자, 서해 5도 가운데 하나이고, 그리고 그 5도 중에서 가장 면적도 크고, 또 원래는 황해도에 속해 있었다가 지금 우리 측의 영토가 된.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 백기를 한 3시간 반, 4시간 가야 되는데, 북한 땅이 막 보여요. 엄청 앞에 있거든요. 자, 이 땅은 어디일까? 힌트 드렸죠? 극동방송의 중계소가 있는 곳이다. 자, 1번이 백령도, 2번 안면도, 3번 영종도 가운데. 정답은 1번 백령도였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황해도에서 피난 오셨는데 백령도랑 가깝다고

하셨었어요. 9705님. 그러니까요. 황해도 이 장산곶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연안에 엄청 가깝더라고요. 저도 가보니까. 이야, 저 땅을 놓고 제가 진짜 기도도 절로 나오게 됐던 그런 곳. 자, 백령도. 그리고 우리 해병 출신이 엄청 많이 오늘 참여하셨어요.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대가 근무하는 거! 아! 하시면서. 백령도라고 남겨주신 분도 계셨고 교회 청년이 상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라고도 남겨주셨고 아들이 해병대 출신이에요 하시면서 정답 남겨주신 분 특별히 그 수료식 때 훈련 도중에 순직한 해병의 부모님께서 자녀 옷을 받고 눈물 흘리던 모습이 지금도 울컥하네요 하셨는데 이 백령도에는요 천안함 사건 아시죠? 이들을 기르는 그때 순직한 장병들을 기리는 탑도 그곳에 있습니다. 정말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최전선에 있는 것. 그래서 백령도에는 사실 주민들보다 해병대를 비롯한 우리 군인 숫자가 훨씬 많다고도 하는데 그 땅에서 북녘을 향해 북한 땅을 향해서 AM도 아니고 FM의 깨끗한 음질로 쉼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저희 극동방송이 그곳에 중계소를 세워서 벌써 운영한 지 몇 년이 됐지 않습니까? 다 여러분의 기도와 또 전파 선교 헌금 물질에 보내주신 덕분이고요. 그곳을 통해서 우리 백령 중계소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복음을 듣고 북한 땅에서 오늘도 한 영혼이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굴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일 앞당겨 주실 겁니다 하시면서 7041님도 남겨주셨고 2545님 필승 456기 백령도에서 근무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야 몇 개야 하려고 했는데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자 그곳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우리 국군 장병들 파이팅입니다 해주셨고 극동방송 통해서 북녘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며 복음으로 하나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7930님도 남겨주셨어요. 야 백령도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엄청 많으시네요. 저희 친정아빠가 군복무하셨어요. 조카가 지금 복무하고 있어요. 백령도에서 포사격했었어요 하시면서 남겨주셨는데 자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신 분들 기도처럼 빨리 하나가 돼야 돼요. 평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를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이 이렇게 샵 1069번으로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퀴즈 정답들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문제 당첨자는 개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듣고 싶으신 찬양도 같이 남겨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야 제가 여러분 신청해 주신 곡 많이 들려드릴 텐데.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푸실 준비되셨습니까? 바로 드리겠습니다. 아, 이 이야기 드린다는 거 깜빡했어요. 두 번째 문제 전에 특별히 백령도는요 대동강에서 순교하신 토마스 선교사님이 평양 대동강으로 들어가기 전에 백령도에 들러서 성경을 보급했던 그런 역사 깊은 곳이에요. 그래서 2026년 초에 올해 초에 우리 토마스 선교 기념관을 그곳에 건립하기 위해서 교계에서 열심히 지금 사역 중입니다. 기억하시고 야 그곳에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성경이 전해져서 백령도에는 정말 많은 또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거든요. 꼭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의 통일 배우기 두 번째 문제 바로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도 섬 이름 맞히기예요. 이번에는 동해에 있는 큰 섬입니다. 이 섬은요 자연 풍광이 정말 청해 너무나 아름답다. 저도 아직 못 가봤지만 꼭 가보고 싶기는 합니다. 예, 주요 특산품은 여기 오징어예요. 아시죠? 그리고 우리 동해 최동단 이 독도를 가기 위해서는 꼭 들러야 하는 큰 섬입니다. 이 섬의 이름이 무엇일까 맞히시면 되는데요. 1번 죽도, 2번 울릉도, 3번 마라도. 동해에 있는 큰 섬으로 천혜의 자연 풍광으로 정말 유명한 곳이고요. 주요 특산품이 오징어입니다. 그리고 독도를 가기 위해서 꼭 들러야 하는 큰 섬이에요. 힌트 드릴까요? 이곳에도 저희 극동방송의 중계소가 있습니다.

왜냐면 뭐 이 섬의 보급마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쏘는 보급이 동해상에 조업하는 어업하는 많은 선박들, 특별히 북한의 선박들이 이 방송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님께 돌아오고 있다니까요. 자, 이 섬은 어디일까요? 극동방송의 최동단 중계소가 있는 섬. 1번 죽도, 2번 울릉도, 3번 마라도. 죽도냐 울릉도냐 마라도냐. 자, 정답하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이 찬양 신청도 많고 많이 여기저기서 들리더라고요. 축복의 찬양입니다. 너는 꽃이야. 우리 아이들 버전으로 함께 할게요. 히즈 플랜이 찬양합니다.

너는 꽃이야 히즈 플랜이었고요. 이어서 찬양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주화같이 길가는 거. 오늘 두 번째 통일 배우기 문제는 저희 극동방송 사역과도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동해상에 있는 큰 섬으로 독도를 가기 전에 들리는 자연 풍광이 아주 아름답고, 그리고 울릉도라 그 오징어라는 특산물이 있는 섬이에요. 1번이 울릉도, 1번이 죽도, 2번이 울릉도, 3번이 마라도인데요. 죽도냐 울릉도냐 마라도냐 정답 샵 1069번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아직 못 남기신 분들은 빨리 남겨주시면 좋겠고, 이번에 제발 하신 분도 계셨는데 시간 딱 2분 정도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서두르십시오.

잠시 후 은혜가 많은 구간입니다. 속도를 줄이시고 찬양에 귀 기울여 주세요.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0: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또 출석 체크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0: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1: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0: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
1: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0: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1: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의다육이에서 다육이를,
0: 100% 국내에서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1: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0: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1: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동일 배우기 두 번째 문제까지 드렸습니다. 동해안에 있는, 동해상에 있는 가장 큰 섬이죠. 그리고 독도를 가기 전에 들르는 천혜의 자연 환경을 자랑하는 섬. 뭐 강릉이나 포항에서 뭐 삼척 동해 이런 데서도 출발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배편으로. 그렇죠? 곧 이제 공항도 생긴다고 하는데 오징어라는 특산물을 자랑하는 이곳, 이 섬의 이름은 2번 울릉도였습니다. 아니 갑자기 울릉도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곳에도 저희 극동방송의 중계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포항 극동방송에 이제 울릉 중계소가 있는데 이곳을 통해서 울릉도 지역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동해상, 그러니까 뭐 강원도 동해 쪽이나 북한 동해 쪽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민분들이, 선원분들이 방송을 듣고 주님을 아신다니까요. 복음을 들을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희 극동방송은 서쪽 가장 끝에 우리 백령도에, 동쪽 가장 끝에, 독도에는 세울 수 없으니까 가장 끝에 우리 울릉도에 이렇게 중계소를 마련해 놓고 있고요.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의 최북단 방송사가 어딥니까? 우리 강원 극동방송입니다. 속초에

있잖아요. 그리고 최남단 어디입니까? 제주에도 북녘땅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이 있습니다. 이렇게 딱 이 다이아몬드 이 모양으로 이게 딱 중계에서 이렇게 연결하면요, 여기에서 쏘는 이 전파가 저 북녘땅을 변화시키고 예, 복음을 쉼없이 24시간 여러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내용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셔야겠죠. 예,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또 기도와 헌신으로 저는 70년간 복음을 전해온 극동방송 북방 선교를 위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더 헌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울릉도에 저 탈북민분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하셨는데, 우리 6089 성도님 다녀오시고 꼭 간증 나눠주세요. 자, 그리고 저 울릉도 어렸을 때 살았었는데 그때 오징어 많이 먹었어요 하신 분도 계셨고, 날씨가 좋아서 울릉도 갔다가 독도도 보고 왔다고 흥분해서 쉼없이 자랑을 막 하시던 엄마가 생각납니다 하시면서 8087님도 정답 1번 울릉도 남겨주셨습니다. 7930님은요, 이 섬에서 울려 퍼지는 극동방송의 말씀과 찬양이 북녘의 주민들의 움직이는 통로가 되기를 그렇게 될 줄 믿으며 동탄에서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문자 남겨주셨는데요. 아멘! 아멘입니다! 울릉도에서도 문자 주셨어요. 우리 2387님이시죠? 여기 울릉도는 진짜 멋진 경관 자랑합니다. 모두 모두 구경 오세요 하셨는데, 가셔서 저희 극동방송도 한번 들어보시고 같이 기도도 해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외에도 뭐 울산에서, 그리고 제주에서, 광주에서, 그리고 예, 포항에서, 또 대전에서 이렇게 출첵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우리가 또 복음 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 품을 수 있는 그런 시간 예 갖게 됐죠? 야, 이보세요. 4224 성도님. 전략적인 곳에 이 중계소 위치 정말 멋집니다. 저희 외삼촌이 어부신데, 예, 바다에서 극동방송 잘 듣고 계시대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시고요 하셨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저 북녘땅에서도 진짜 이 방송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많은 영혼들이 더 생길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두 번째 문제 당첨자분들께도 저희가 개별 연락 답장 드릴 거예요. 링크 클릭하셔서 주소, 성함, 연락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기서 저는 이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우리 3347 성도님의 신청해 주신 찬송을 끝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방송 OFDAY 서머 스페셜, 저는 극동방송 김상균이었고요.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더욱더 행복하십시오.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

0: 실사 프로젝트 진행의 이화여자대학교 정자영 교수입니다.
1: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음에 새길 찬송은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입니다. 이 찬송은 19세기 말 미국의 목회자였던 워렌 코넬이 가사를 쓰고 윌리엄 쿠퍼가 선율을 붙인 찬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찬송의 영어 제목은 Wonderful Peace, 우리말로 하면 놀라운 평화입니다. 제목 그대로 이 찬송은 평화를 노래합니다. 그런데 이 찬송이 말하는 평화는 내가 애써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가 사라진 뒤에 비로소 찾아오는 여유도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평화를 내 삶을 둘러싼 조건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일이 잘 풀리고 관계가 잘 정리되고 붙들고 있던 문제가 잘 해결되어야 비로소 평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찬송은 참된 평화가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내 영혼의 깊은 데에서 울려나온다고 노래합니다. 세상이 잠잠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흔들리는 내 마음 깊은 곳을 고요히 감싸주시기에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찬송을 생각할 때마다 음악은 마음을 그리는 언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내면의 상태가 음악의 선율을 통해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메를로 퐁티는 우리가 세상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지각하고 경험한다고 말했습니다. 찬송은 가사의 뜻을 머리로 이해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첫 소리를 내고 그 고백이 내 몸 안에서 울리는 순간 찬송은 비로소 살아있는 경험이 됩니다.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 그 사실을 더욱 선명하게 느끼게 되는데요. 전주가 시작되면 저는 잠시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첫 소리를 내기 전 내 영혼의 깊은 곳을 조용히 찾아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첫 가사를 부르는 순간 이 찬송은 더 이상 악보 위의 가사와 음정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고백이 됩니다. 그 고백 안에서 찬송의 가사가 하나씩 하나씩 살아나는데요.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오고 하늘의 곡조가 내 마음을 고이 쌉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나의 보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찬송은 가사로만 평화를 전하지 않습니다. 박자의 움직임 안에서도 그 평화를 느끼게 하는데요. 이 찬송은 8분의 6박자의 부드러운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8분의 6박자는 하나, 둘, 셋, 둘, 둘, 셋, 하나, 둘, 셋, 둘, 둘, 셋. 이렇게 두 번의 호흡으로 이어지는 박자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르다 보면 몸이 박자를 따라 잔잔한 물결처럼 부드럽게 움직이고 어느새 하나님의 평화가 내 마음에 조용히 스며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찬송을 필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필사는 찬송을 눈으로만 읽는 일이 아니라 손끝으로 고백을 옮기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이 찬송을 필사하실 때 글자를 빨리 써내려가기보다는 잠시 호흡을 고르고 내 영혼의 깊은 곳을 조용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평화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고백처럼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놀라운 평화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찬송가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함께한 곡은 새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였습니다. 이제 찬송을 들으시며 찬송의 은혜를 우리 영혼에 깊이 새기는 필사 시간을 갖겠습니다.

0: 때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1분 찬송. 오늘도 안전한 운행을 응원합니다. 버스 트럭 타이어 전문점 금호타이어 무진대로점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의 김경아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마음이 맞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여러분은 힘들 때 어떤 말씀을 떠올리세요? 좋은 글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나를 귀찮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없다면 인내심을 배울 수 없을 것입니다. 나를 성가시게 하는 사람들,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해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은 원한의 대상이 아니라 감사를 보내야 될 대상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근육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고 이해와 인내를 훈련할 기회를 주는 진정한 스승입니다. 모든 것을 훈련과 감사로 바라보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만 올려드릴 수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가족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출발할게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립니다. 다윗은 시편 16편에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항상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항상 여호와를 자기 앞에 모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고자 합니다. 다윗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과 사울, 다윗과 십 사람들의 차이점입니다. 본문은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으면 본성을 따라 행함으로 더 악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포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현실 가운데 그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과 변호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조차 부지하기 어려운 현실을 경험하고 있었지만 자신이 확고히 알고 믿고 확신하는 사실이 있음을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그는 보라라는 말로 시편 54편 4절을 시작합니다. 비록 세상에서 그렇게 포악한 자들이 활개를 치지만 보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있는 이 결정적이고 중요한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이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볼까요?

0: 김 대표의
1: 내 돈 내 산.
0: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평양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하고 평양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다 극동방송을 들은 후 강을 건넌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지금도 여름에 한복판을 지나고 있어요. 여름에 물을 참 많이 마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대표님.
1: 네, 맞습니다.
0: 네, 어떻게 많이 마시고 계신가요?
1: 그렇죠. 보통 사람이 하루에 한 1.5리터 정도는 우리는 마시면 좋다 하잖아요.
0: 네.
1: 근데 여름은 더 마시는 것 같습니다.
0: 계속 땀으로 네. 배출하고 나가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리고 또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북한 네.

0: 국민분들에게도 수분 섭취를 네, 물을 맞습니다. 많이 네. 마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면서 오늘 또 물에 대한 이야기로 문을 연 이유가 있습니다. 김 대표의 내돈내산 어떤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1: 2009년 10월 수도요금 8,500원이 나왔습니다.
0: 오늘은 수도요금이에요. 북한에서도 이 수도요금의 개념이 있을까요?
2: 아, 우선 수도요금 하면 네. 우리 한국은 수도가 나오는 게 단 1초도 멎은 적이 없잖아요.
0: 그렇죠.
2: 예, 24시간 계속 나오고 365일 계속 나옵니다.
0: 물이 틀면 계속
2: 무조건 나오죠. 근데 북한은 수도꼭지가 항상 물이 안 나오는 게 그래서 북한 주민들의 인식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선 물이 나오려면 네. 항상 전기가 잘 보장돼야 되고 그리고 수원지 물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제가 기억은 물 하면 한국은 너무도 좋은 물들 많이 마시잖아요. 근데 깨끗하고 근데 북한은 그게 아닌 거죠. 우선 장마철이면 물 나오는 것 자체가 정말 더러웠어요, 진짜로. 아. 그리고 전기가 없기 때문에 물이 안 나오면 할 수 없이 저 고향 같은 데 가면 압록강이나 가서 물 길어 먹거든요.
0: 네.
2: 그러니까 지금은 북한은 제 기억에도 80년대 이전에는 그래도 전기 사용료, 뭐 그다음에 수도 사용료 뭐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0: 네.
2: 그러니까 그때는 전기나 수도가 조금씩 보상돼 가지고 그래도 요금이 우리 고지서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요금에 대한 그런 게 이제 명시서가 나왔거든요.
0: 네.
2: 근데 90년 이후로는 제가 기억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는 계속 국가가 물을 제대로 공급 못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예, 북한의 청취자분들이 이 수도 이거 상수도 이 고지서 네, 이게 무슨 뜻일까?
0: 네.
2: 아마 이렇게 요금에 대해서 좀 예, 의문시할 것 같습니다.
0: 사용한 그 가정내나 아니면 어떤 기업 내에서 물의 양만큼 요금을 내는 이 수도세, 수도 네. 요금인데 그렇게 쓴 만큼 요금의 고지서가 나오잖아요.
2: 신기해요. 왜냐하면 매 집마다 수도관 있잖아요. 그거 네. 들어오는데 보면 그게 이제 계기가 달려 있잖아요.
0: 맞아요.
2: 그러니까 수도가 이제 유량 속도라든가 안에서 쓰는 건데 그 물이 양이 있잖아요. 보통 제가 전달해 보니까 24립방을 썼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자기 립방수가 그 이제 계지 따라서 마지막에 고지서 오는 거 보면 너는 한 달에 얼마 썼다는 게 딱 나오고 요금이 얼마라는 게 딱 나오는 거예요.
0: 네.
2: 너무 신기해요.
0: 네. 추적이 다 되는 시스템 그런 체계로 이루어졌는데
2: 그렇죠. 맞습니다.
0: 그래서 첫 고지서가 첫 그 수도요금 고지서가 대표님은 8,500원이었다는 거죠.
2: 네, 맞습니다. 지금보다는 그때는 물 좀 적게 썼죠. 근데 그때 한 달 비용이 도저히 8,500원이니까 전 놀랐어요, 사실은. 북한은 수도 같은 게 있잖아요. 물 안 나오면
0: 네.
2: 일반 사람들한테 이제 돈을 줘 가지고 물을 샀어요. 그러니까 50리터 빵통 하나면 그게 아마 한 달 월급 될 정도로 될 거예요. 그렇게 물값이 엄청 비싸거든요, 북한은.
0: 50리터의 물이.
2: 예, 물을 막 이제 샀어요.
0: 그게. 한 달의 월급.
2: 예, 그러니까 네. 일반 돈 못 버는 사람들이 산에 가서 샘물 같은 걸 실어가지고 구루마라든가 이런 데 실어가지고 도시 다니면서 물 팔아요.
0: 아.
2: 그걸 이제 50리터 통째로 못 사면 먹는 물을 네. 이제 빵통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리터 물통 있잖아요. 근데 한국은 그렇게 물을 많이 쓰면에도 불구하고 만 원도 안 됐잖아요.
0: 네.
2: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또 좀 물 좀 괜찮게 쓰기도 하고 이제 10년 더 퍽 지났으니까 점점 이제 우리가 인건비가 높아지다 보니까 한 달 월급이 점점 높아지지 않습니까? 한국도. 그러니까 지금은 한 달에 한 2만 원 정도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달에 한 번씩 나가는 돈 보면 4만 원꼴로 지금 나가거든요.
0: 네.
2: 근데 북한에서 정말 제가 이제 처음에 수도 물 쓴 걸 가지고 돈이 이제 나올 때 보니까 고지서가 아, 8,500원 하니까 전 와, 이렇게 물값이 싸네.
0: 6, 7달러 정도.
2: 왜냐면
0: 네.
2: 북한은 물을 아끼면서 못 써요. 근데 우리는 아침에 샤워하고 저녁에 샤워하고
0: 그렇죠.
2: 항상 틀리게 되면 더울 찬물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제 겨울이라든가 여름에는 더울 때는 또 거의 찬물로 막 샤워도 하긴 하는데 하루 물 쓰는 거 보면 북한은 뭐 일주일에 한 번 모여가기도 힘들거든요. 근데 우린 집안이 목욕탕 같은 그런 샤워하는 네. 데가 있잖아요.
0: 욕조가 다 있죠.
2: 욕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물을 쓰는데 그렇게 많은 물을 쓰는 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렇게밖에 안 돼 막 그렇더라고요, 사실은.
0: 지금도 그

0: 가정집에서 2인 3인 가정집에서도 8달러, 10달러 정도로도 충당이 되는 것
1: 네,
0: 같아요. 한
1: 맞습니다.
0: 달에.
1: 아, 제가 지금 전달해 보니까
0: 네.
1: 24립방 그래도 작진 않죠. 북한에는 상상 못 합니다, 그게. 근데 그런 물을 제가 썼더라고요. 근데 그 비용 자체가 나온 게 2만 원 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란 게, 어떻든, 한국은 철저하지 않습니까?
0: 네.
1: 전기나 수도도 주면서, 그 게시가 있어가지고, 계기판이 있어가지고, 딱 정확히 이제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비용이 청구되는데, 그 비용이 월급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0: 그렇죠.
1: 이게.
0: 네. 근데 또이 수돗물을 그렇게 수도를 통해서 나오는 수돗물을 마셔도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한국에는.
1: 네, 맞습니다.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수돗물 그대로 그것 좀 먹었어요. 먹어도 물이 엄청 좋아요. 맛도 좋고. 근데 우리가 후에 보니까 이제 생수도 사 먹고 뭐 정수기 사 놓고 하긴 했었는데,
0: 네.
1: 근데 실제 이제 한국의 서울의 물, 아리수라고 하는 물 자체는 자주 집에 이제 검열 오더라고요. 검사 와가지고 물을 뽑아가지고 미생물이 있냐 보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먹어도 될 정도로, 그러게 오죽했으면 세계보건기구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수돗물을 이제 그 발표한 게 있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정말 이건 먹어도 되는 물로. 지금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 있잖아요.
0: 네.
1: 유럽인들은 거의 다 와서 있잖아요. 그대로 먹는데요. 제가 유럽 가보니까 유럽은 수돗물 많이 먹더라고요. 그분들 그 습관에서 그러는지 그대로 먹는 거예요.
0: 근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물을 사 먹어요.
1: 그렇죠. 맞습니다. 사 먹고 정수기라고 하는 이제
0: 네.
1: 필터 있는 걸 가지고 또다해 먹고 그러잖아요.
0: 그리고 물 종류도 생각보다 다양해요.
1: 네, 맞습니다. 네.
0: 물을 살 때도 가격도 참 조금 천차만별이기도 하고 한데,
1: 네.
0: 근데 이렇게 우리에게는 일상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1: 예.
0: 북녘 땅에서는 일상이 아닌 것 같아서 항상 이런 얘기를 나눌 때면 마음 한켠이 아린 것
1: 그
0: 같아요.
1: 북한은 물 자체를 뭐라 그러냐면, 쌀보다 비싼 게 나무고, 나무보다 비싼 게 물이라 그러고요. 왜냐하면 막 먹는 물 자체는 그렇게 힘듭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북한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이제 그 생수를 북한의 생물이라 그러잖아요. 그거 하나 사 먹는 것도 일반인들은 먹지도 못합니다. 간부들이나 먹는 거죠. 참 그것도 이제 앞으로 좀 북한 주민들 좀알수 있게끔 이야기 해봐야 될 건데, 어떻든 북한은 물 하면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깃는 데 내려가면 아파트 높은 층 있잖아요. 제가 평양에 살때 24층에서 살았거든요.
0: 네.
1: 근데 그 꼭대까지 물을 올리 못 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층, 2층에서 이제 물 나오잖아요. 그럼 그런 집들이 아는 집이 있어야 돼요. 그 아는 집이 있어야지 자주 이제 뇌물을 주면서 그때 가서 물을 깃는데, 그런 물 깃는 것마저도 줄을 섭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줄 섰다가 끼어들었다고 싸움합니다. 그러니까 물 대신 싸움을 하고
0: 정말요?
1: 엄청 힘들어요, 북한은.
0: 근데 이곳에서는 고층으로 갈수록 사실 더 좋은 층이라고 하잖아요.
1: 네,
0: 그럼
1: 그렇습니다.
0: 북한에서는 저층으로 갈수록
1: 그렇습니다.
0: 낮은
1: 예. 그렇죠.
0: 층일수록.
1: 낮을수록 비쌉니다, 북한은. 아파트가. 할수 없어요. 왜냐면 낮을수록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갑자기 이제
0: 네.
1: 벗어버려요. 그러면 엘리베이터 때문에
0: 세상에.
1: 제가 24층을 출퇴근 시간에
0: 어머머머머.
1: 멈춰가지고 거기서 올라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저녁에도 전철이 끝나는 시간대 되면 저녁 10시 그때부터는 엘리베이터가 이제 북한은 승강기라 그러거든요.
0: 네.
1: 승강기가 멎어버려요. 왜냐면 갈리공이 있는데 갈리공이 퇴근해 버려요. 그러면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그래 어디 가서 그때도 이제 늦게까지
0: 네.
1: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진짜 빨리 가야 돼요.
0: 와.
1: 야, 숨차거든요. 올라가는 게 가다가 도중에 또 항상 헐떡헐떡거리며 또 그런 때가 많았습니다.
0: 그렇게 운동하셨나 봐요, 대표님.
1: 예.
0: 체력이
1: 아, 그리고
0: 좋으셨잖아요.
1: 내려올 때도 보면 엘리베이터가 멈춰버렸잖아요.
0: 네.
1: 막 내려오다 보면
0: 세상에.
1: 마지막 1층 왔잖아요. 그러면 머리가 막 돌아요. 돌아가지고 이벽 가서 한창 이제 짚고서 조금 이따가 그거 가야 돼요.
0: 회사 지각도 하면 안 되고.
1: 그렇죠. 이렇게 북한은 물은 어찌 보면 전쟁이었던 것 같아요.
0: 네.
1: 네, 물의 전쟁.
0: 와.
1: 네.
0: 물의 전쟁, 이 부분 참 생소하게 다가오는, 우리에게는 참 서로의 일상의 그런 차이점도 많은 것 같아요.
1: 예, 그래 제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책 보면서 그때 충격받은 게 있습니다. 성경책 창세기 보게 되면
0: 네.
1: 이 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거든요, 사실은. 그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쭉 보게 되면 이제 물도 창조하셨고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물을 우리 대한민국은 흘

0: 흔하게 정말 대한민국은 뭐 걱정 없이 쓰고 있는데 네. 북한이 못 쓰는 이유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와 믿지 않고 우상을 믿는 나라의 차이라고 난 보거든요.
1: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이 땅을 누리라고 하셨잖아요.
0: 맞습니다.
1: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누리고 다스리라는 주님의 그 명령에 통제하고 억압하는 불순종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함께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남과 북의 그날을 꿈꾸면서 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은 물에 대한 이야기를, 수도 요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 돈 내 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북방연구소의 김형수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깨우는 라디오. 7월 15일 수요일, 오늘 초복입니다. 초복은 삼복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되는 복날로 더위가 본격적으로 오는 시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본격적이란 단어에 눈길이 가더라고요. 본격적인, 제가 좋아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설렁설렁 하던 거 혹시 계십니까? 본격적으로 더운 이 시즌에 한번 그 설렁설렁 하던 거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공부가 될 수도 있고 기도와 말씀이 될 수도 있고요.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름 당연히 덥죠. 오늘도 덥습니다. 스페어 뭐 인정하면서 가보는 거죠. 덥다고 핑계대다 보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울 때 우리가 더 휴가를 가고 푹푹 찌는 더위를 이기면서 수련회 가면서 땀을 흘리며 부르짖고 찬양합니다. 어려움을 뚫고 뭔가 본격적으로 했을 때 더 기억이 나요. 시간이 지났을 때, 그쵸? 자,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되는 초복, 그거에 맞춰 나도 할까 말까 했던 일, 설렁설렁 했던 일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그쵸? 첫 곡 갑니다. 주나목 힘을 내 힘을 내.

주나목 힘을 내 첫 곡 전해드렸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또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그래. 이 초복 뜨거운 여름 맞아가지고 본격적으로 나도 한번 해보겠다. 결단 한번 해주십시오. 0476번님 잘 오셨고, 광주 겁나게 더워요. 출첵. 0617번님 고맙습니다. 2756번님, 4356번님. 자, 이렇게 극동방송 어플 무료 메시지로 들어올 수도 있고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서울 수신 문자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여러분께서 샵 1069번으로 보내시면 돼요. 서천 8845, 광주 9003, 인천 2320. 덥고 힘내지만, 힘들지만 화이팅. 4356. 성남 우리 택시기사님 7361번. 고맙습니다. 한달 전에 전도했던 분과 점심 식사하고 차 마시고 이제 집에 가고 있어요. 교회 잘 적응하기를. 익산 4605. 본격적으로 수련회 밥 준비해 봐야겠어요. 새끼라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네요. 다 모이세요라고. 그러게요. 예전엔 진짜 요즘은 이렇게 막 여전도에서 따라가가지고 여름 수련회 밥해주고 이런 거 지금도 있나요? 지금 막 캠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밥이 막 나오고 이러는 것 같던데. 예전에는 막 권사님들 따라와가지고 밥해주시고 그 뜨거운 여름에 설거지하고. 야, 6089번님 고맙습니다. 퇴근하면서 전주에서 1203 서울역 0476. 무더운 여름날 저희 집 타일 바르고 있어요. 반짝반짝 예뻐질 것 같아서 기분 좋아요라고. 1455번님, 0476번님 점심 낙곱새 드셨다고. 또 힘나는 거 드셨군요. 춘천 흐린 날씨라고 0763번님 충남 예산에서도 오셨고요. 평택 오전 근무만 하면서 퇴근하면서 듣고 있어요. 햇빛 쨍쨍. 자, 포항 38도래요. 3923번님. 자, 성경 십독하고 계속 게으름 부렸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십독했는데 이제 본격적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330번님. 대단하십니다. 자, 대단하세요. 공덕감리교회 여선교회 여름성경학교의 아이들 식사 담당해 주신대요. 아이, 또 이렇게 또 이런 여선교회가 있겠네요. 있어요. 자, 오늘 생일이신 6982번님 생일 축하드리면서 향기로운 나무와 함께 주님은 내 기쁨.

0: 찬양이 시원합니다. 와, 주님은 내 기쁨. 함께 찬양했습니다. 3시 13분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위하고 딸이 집에 와가지고 삼계탕을 끓여 먹고 극동방송 들으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석수동에서 함께 듣고 계신다고. 삼계탕 맛있게 먹고 시원하게 또 이 또 극동방송을 듣고 계시고 사위 딸 교회 잘 다니고 계십니까? 예, 3484번님 고맙습니다. 우리 딸이 시험관 6번째 아이 가졌어요. 축하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하다고 9294번님 오셨습니다. 8월 첫 주 농어촌 전도행 100여 명이 가신다고요. 밥해 주시라고 권사님들 10분 별도로 가신다. 야, 여름 아울리치. 아직도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네요. 기쁨으로 자원해서 이렇게 가는 분들. 하나님께서 큰 복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는 여름 아울리치 3박 4일 다음 주 출발, 1차로 남원, 2차 다음 주 횡성, 3차 8월 첫째 주 경상도 출발. 야, 9625번님. 우리 광성교회 권사님 봤죠? 고맙습니다. 야, 재밌겠다. 더워도 이렇게 같이 가면은 재밌잖아요. 전도하고, 그죠? 0476번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자, 이 시간에 전도 요청이 와 있어요. 전도 요청이. 올케가 시누이를 전도하고 싶다고 시누이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저에게 주셨거든요. 자, 제가 시누이. 김미용님이거든요. 김미용님. 자, 신호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김미용님 되시죠?
1: 네, 안녕하세요.
0: 저 극동방송에 저는 김인수PD라고 합니다.
1: 네.
0: 우리 올케언이 되시는 서애환님한테 얘기 들으셨죠?
1: 네, 맞아요.
0: 방송국에서
1: 네.
0: 전화 갈 거라고.
1: 네.
0: 보니까 우리 김미용님이 예전에 어렸을 때 한두 번 교회 나가셨다고 했고, 네. 최근에 좀 교회를 나가볼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서요?
1: 아, 그 생각을 했던 거는 네. 좀 항상 오래 갖고 있었어요. 그런 마음 갖고 있었는데
0: 네네.
1: 이제 뭐 상황이 또 여의치가 않았고
0: 예예.
1: 그리고 성도 주위에 이제 뭐 같이 이렇게 저를 뭐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 뭐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이 이제 주위에 가깝게 없었기도 했었고
0: 예예.
1: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그거

0: 이제 주위에 얘기를 들어본다던가 뭐 방송을 통해서 그런 경험들 얘기 들어보면은
1: 네.
0: 정말 이게 조금 뭐 뭔가 좀 이끌림 같은 게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럼 그냥 막연하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1: 네.
0: 이제 그런 계기가 이제 저한테 좀 주어지지 않아서
1: 네.
0: 살피 미루다가
1: 네네.
0: 이제 그런 생각이 갑자기 이번에 들은 거죠. 그래서 이제 언니한테 부탁을 했고
1: 네네.
0: 이제 처음이니까
1: 예.
0: 뭐 어느 교회를 찾아가야 좋은 건지도 모르고 전혀 모르니까
1: 예.
0: 예, 그래서 이제 궁금했던 거예요. 그런
1: 그래요.
0: 부분들이.
1: 그래서 올케 언니가 한번 방송 얘기를 하시던가요? 방송? 극동방송 얘기하던가요? 그래서
0: 자세히는 못 들었어요.
1: 오늘 그러면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전화드렸는데 극동방송 혹시 들어보셨어요?
0: 그럼 무슨 프로가 있죠? 극동방송에?
1: 아무튼 그러니까 들어보진 않으셨어요?
0: 들어는 봤어요.
1: 들어는 몇 번 봤어요?
0: 네네.
1: 이 시간에 우리 이제 김미용님 같은 분들 좀 도움 주는 네.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0: 네네.
1: 사실 제가 이제 생방송 중에 전화를 걸었어요.
0: 아, 네네.
1: 그 얘기는 못 들으셨죠?
0: 아, 이게 그 방송되고 있는 건가요?
1: 예, 생방송 중에 제가 전화를 걸었는데.
0: 아, 네네. 예,
1: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생방송 중에 딱 당첨이 돼서 전화를 걸면 선물들이거든요. 선물.
0: 아, 네.
1: 선물이 자, 제가 한번 불러볼 테니까 여기서 한번 골라보세요.
0: 네네.
1: 계시는 곳이 어디세요?
0: 여기가 충남 보령이에요.
1: 보령.
0: 네네.
1: 아, 요즘 이제 사람들 거기 많이 몰리겠는데요?
0: 맞아요. 네. 대천 해수욕장.
1: 대천 해수욕장. 뭐 네, 보령 머드 축제 막 거기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1: 저도 예전에 한번 막 몇 번 가봤는데 거기. 야.
0: 네.
1: 자,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라라스팜에서 네.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네. 웰빙 도토리묵에서 도토리묵과 냉면, 한국 비엘 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강화삼 네.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 김치 세트, 연어로만에서 연어, 더치커피스토리에서 네. 커피, 견관에서 메이플 하루 견과, 네. 오제이 153 시푸드에서 매운맛 미스터 쭈꾸미, 루브르팔에서 네. 주얼리,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0: 네.
1: 많죠?
0: 네, 네, 맞네요, 뭐가.
1: 근데 여기서 일단 하나, 본인 하나. 올케 언니 거 하나, 이렇게.
0: 저 유산균으로.
1: 예.
0: 올케 언니도 주고 저도 주시면 좋겠는데.
1: 아, 오케이. 유산균. 네. 올케 언니가 유산균을 좋아하나 봐요.
0: 아니, 유산균 몸에 좋다니까 한번 먹어봅시다.
1: 제가 그럼 올케 언니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다. 유산균 좋은지.
0: 아, 네.
1: 언니?
0: 네네.
1: 유산균 좋아요?
0: 네, 좋아합니다.
1: 뭐, 좋다고 해야지, 뭐. 이 상황에서 지금 제가 괜한 걸 물어봤습니다. 예.
0: 아, 네.
1: 이따가 바꾸시려면 바꾸셔도 돼요. 자.
0: 아, 네.
1: 우리 그 올케 언니가 옆에서 듣고 있었어요.
0: 아, 진짜네요.
1: 우리가 좀 서프라이즈 좀 하려고.
0: 아, 진짜?
1: 예, 서프라이즈 좀 하려고 준비 좀 했습니다.
0: 아, 예. 감사합니다.
1: 올케 언니가 우리
0: 아,
1: 김미용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아끼는지.
0: 아, 진짜 저 기분이에요. 예. 오늘 너무 좋은데요?
1: 기분 좋죠? 막 기도하고 네. 준비하고 그러다가 방송국으로
0: 진짜.
1: 신청을 한 거예요. 우리 김미용님.
0: 응?
1: 전화 좀 꼭 드려달라고 해가지고
0: 감사합니다.
1: 우리가 예, 미리 약속 잡아가지고 이렇게 전화했어요.
0: 아, 언니. 아, 언니 고마워요.
1: 언니가 우리 김미용님한테
0: 진짜.
1: 하시고 싶은 얘기도 있대요. 자, 언니 한번 해보세요. 우리 한번 불러가시면서. 자,
0: 네.
1: 예.
2: 아가씨, 이렇게 또 방송을 통해 만나니까 너무 반갑기도 하고 기뻐요. 우리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장례 치를 때 매 순간 예배드렸잖아요. 우리 가족밖에 믿지 않는데 예배드리면서 온 가족이 하나 되고 평안을 누렸었는데 이렇게 아가씨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한테 전화를 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동이었어요. 아가씨가 오늘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천국까지 우리 모두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1: 네. 와. 자, 우리 김미용님.
0: 네.
1: 지금 어떻게 웃는 겁니까? 우는 겁니까? 네. 양쪽이 섞여 있는 것 같네요.
0: 눈물이 나요.
1: 눈물 나시죠?
0: 네네.
1: 참,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갖게 됐을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 거예요.
0: 아, 네.

0: 그거는 우리가 뭐 돈 주고 살 수 있는 마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김미영님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마음을 딱 이번에 주셨네요. 그리고 이제 올케 언니를 통해서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싶다라고 이제 저하고 이제 기도도 할 거거든요.
1: 네.
0: 저 따라서 한번 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짧은 기도문인데 네. 자, 저 따라서
1: 네. 네.
0: 사랑의 하나님
1: 똑같이 따라하면서
0: 네네네 사랑의 네.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0: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1: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0: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1: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자, 우리 김미영님.
1: 네네.
0: 금방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김미영님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네. 예수님이 김미영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네. 그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예수님을 이제 삶의 구주, 내 주인으로 마음에 모셨을 때, 이제 우리는 이제 천국에 가고, 그 예수님 믿었을 때 이 땅에 이제 힘든 일도 많을 텐데, 그 예수님 믿는 마음으로 천국처럼 살 수가 있어요, 마음만은.
1: 네.
0: 그렇게 예수님을 한번 꼭 믿어보시고, 대천이라고 했잖아요. 네. 보령이라고 했잖아요.
1: 네네.
0: 교회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1: 네네.
0: 혹시 주위에 거기 교회 다니시는 분이 아까 잘 안 계시다고 했죠?
1: 네. 주위에 제가 뭐 친하게 지내는 분들이 이렇게 다니면 좋은데 예. 그런 게 없어요.
0: 그래서 교회를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1: 네네.
0: 이번 주부터 한번 예배 한번, 드리시고 네네. 한 번이 네네. 아니라 이제 쭉 드리시면서 네네.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계속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1: 네.
0: 우리 올케 언니에게도 한마디 할까요? 응?
1: 언니, 아가씨 말해요. 제가 언니한테, 언니, 언니 너무 고마워요. 신경 써주셔서 너무 고맙고, 누구나 막 힘든, 평화로 보여도 누구나 이렇게 힘든과 이런 고민거리들이 누구나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뭔가 막 해소되지 않고 계속 가라앉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무언가로 풀어야 될까 이런 걸 요즘에 생각을 하다가 막연히 생각했던 그런 게 떠올랐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게 언니였던 거고 언니한테 이제 도움을 요청했던 건데 제가 이번 기회로 한번 그런 언니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게 뭔지 한번 체험을 해보고 싶어요.
2: 아멘. 아가씨에게 찾아가 주실 거예요.
1: 고마워요.
0: 아이고 진짜 참 우리 언니께서 참 먼저 잘 본을 또 보여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서예환님 또 이렇게 또 애청자로 또 이렇게 귀한 또 영혼 붙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예환님은 대전에 계시죠?
2: 네, 네.
0: 저희가 이제 대전국동 방송 통해서 보령에 네. 있는 귀한 또 교회 잘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옆에서 기도해 주시면서 잘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도 너무 보기 좋다고 올케 신의 두 분 너무 귀하고 축하하고 마음이 뭉클하고 또 하나님 사랑 느껴진다고 눈물 난다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 감동의 메시지가 막 오네요.
2: 감사합니다.
0: 본인들도 막 울컥하다고. 예. 정말 우리 서예환님, 김미용님 너무 감사하고. 김미용님 네. 혹시 아시는 찬양, 좋아하시는 찬양 있으세요?
1: 찬양이요? 제가 네. 뭐, 잘은 모르지만. 네. 제가 자주 듣는 게 있어요.
0: 어떤 건데요?
1: 제가 많이 듣고 울었던 게. 네. 그 광야를 지나며.
0: 광야를 지나며.
1: 그리고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라는 노래 듣고
0: 네네.
1: 많이

0: 마음 달래드렸던
1: 그런 찬양은 어떻게 접하셨어요?
0: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걸 관심이 조금 가지면서 네네. 좋은 찬양이 뭐가 있나 듣다가 그 노래 들었을 때 마음에 와닿아서 제가 자주 찾아서 들었어요.
1: 그래요. 네. 앞으로 이제 이 극동 방송에 그런 찬양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0: 네네.
1: 이제 거기 충남에 계시니까 93.3 해가지고 대전극동방송 들으셔도 좋고
0: 네.
1: 극동방송 어플 핸드폰에 다운로드 받으셔서
0: 네.
1: 찬양 듣고 또 주일에는 예배 드리고 그렇게 평안하고 행복한 삶 꼭 사셨으면 좋겠어요.
0: 감사합니다.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1: 제가 광야를 지나면 지금 틀고 있거든요.
0: 네,
1: 전화 끊으면 은 한번 라디오나 핸드폰 틀어보십시오.
0: 네, 네. 네 감사합니다.
1: 두 분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언니 고마워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0: 광야를 지나며 정잘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습니다. 우리 신의 대는 김미용님, 어떻게 보면 이제 광야를 이제 지나고 계십니다. 거의 이제 다 지났어요. 거의 끝에 와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싶다라는 말을 우리 올케 언니에게 했어요. 우리가 뭐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여전히 교회는 살아있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 마음이 정말 교회를 나가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하신 것이 바로 우리 총연출 주님이시잖아요. 우리 김미용님 하나님 진하게 만나가지고 정말 평안한 우리 올케언님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 전화통화를 들으시면서 울컥울컥 눈물 이렇게 사연 주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번에도 전도 요청이 있는데 와 신기하네요. 아까 올케 언니가 신청했고 신우이에게 제가 전화했잖아요. 이번에는 신우이가 요청해서 올케 언니에게 제가 전화를 합니다. 뭐 짜고 치고 그런 게 없는데 어떻게 또 딱 이렇게 됐어요. 이번에 좀 반대입니다. 제가 올케 언니의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지금 제가 입수했거든요. 자, 전화 한번 해볼게요. 신호 갑니다.
1: 여보세요?
0: 여보세요? 저 신기수님 되시죠?
1: 네네.
0: 네. 저는 극동방송의 김인수 PD라고 합니다.
1: 아, 네네.
0: 네. 우리 신우이 되시는 황선미님께서
1: 네.
0: 방송국으로 우리 신기수님 사연을 보내셔가지고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1: 아, 네.
0: 얘기 들었죠? 극동방송에서 전화 갈 거라고.
1: 아, 네네.
0: 극동방송 아세요?
1: 네, 들어봤어요.
0: 들어봤어요?
1: 네.
0: 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무교라고 들었는데, 신기수님?
1: 그냥 지인들이 몇 번 말씀하시는 건 들었어요. 들어보진 않았어요.
0: 아, 들어보진 않았고. 어떤 네네. 방송인지는 아시잖아요, 극동방송이.
1: 네네.
0: 근데 신우이 얘기 들어보니까
1: 네.
0: 최근에 교회를 한번 가셨고 교회를 앞으로 좀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면서요?
1: 아, 네.
0: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1: 저 결혼하기 전에 저희 아가씨가 저희 시댁이 시골이거든요.
0: 예예.
1: 네. 그 언덕배기에 그 교회가 있었어요.
0: 네.
1: 하얀 교회가 있었는데
0: 예.
1: 아가씨가 결혼 전부터 거길 다니셨거든요.
0: 예예.
1: 근데 이제 이번에 저희 어머님이 또 교회를 안 다니셨었는데
0: 네.
1: 거길 가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0: 네.
1: 근데 이제 저도 조금 몸이 이번에 안 좋았었는데 어머님이 가신다고 그러셔갖고
0: 예.
1: 언젠가 한 번은 저기를 좀 가봤으면 싶었는데.
0: 네.
1: 그 이번에 이제 어머님이 무슨 잔치를 하셨는데 이제 그 계기로 같이 가게 됐는데.
0: 네.
1: 또 나쁘지 않더라고요.
0: 그랬구나.
1: 네, 그래서 거기를 꼭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어머님하고
0: 네.
1: 아가씨랑 같이 가게 돼서 조금 남다르게 기분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0: 어느 지역이세요? 지금 계시는 곳이?
1: 아, 전 대전이거든요.
0: 네네.
1: 근데 저희 시댁은 공주거든요.
0: 네.
1: 네, 이제 공주.
0: 공주에 있는 어떤 교회를 갔군요, 어머니하고.
1: 네. 네, 거기 공주서 또 한참 들어가는 시골인데.
0: 예.
1: 거기 가다 보면 제일 위에 교회가 있어요. 근데 딱 보면 이제 교회가
0: 그렇구나.
1: 딱 보여요.
0: 예, 예.
1: 네, 그래서. 갈 때마다 그 교회가 보였었는데, 저희 아가씨가 결혼 전부터 다니던 교회였는데. 이제 지금 한 30년 넘게 안 가다가.
0: 네.
1: 이번에 처음 저희 시어머니랑 모시고 같이 가게 됐거든요.
0: 처음 간 거죠? 공주에 있는.
1: 네. 네네.
0: 그렇구나. 지금 사시는 곳은 네. 대전 맞나요?
1: 네네.
0: 그렇구나.
1: 네.
0: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좀 마음이 편안했군요.
1: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노래도 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0: 편안한 걸 넘어서 또 즐거움까지.
1: 네.
0: 좋았네요. 자, 오늘.

0: 이렇게 황선미님의 요청으로 당첨이 돼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사실은 지금 생방송 중에 전화를 했습니다. 라디오 생방송.
1: 그래요?
0: 이렇게 전화 연결되면 제가 선물 드리거든요. 선물을 하나
1: 그러네.
0: 골라 보시면 되는데 본인 거 하나, 시누이 거 하나. 제가 불러볼게요, 선물. 자, 소곱창전골 밀키트 세트, 단백질 쉐이크, 도토리묵, 도토리 냉면, 유산균, 김부각 세트, 순무열무김치 세트, 연어, 커피, 견과, 쭈꾸미,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1: 너무 많아서.
0: 그래도 고르신다면 좋아하는 거, 땡기는 거.
1: 뭐가 좋을까요?
0: 뭐가 좋을까? 이게 너무 많아도 문제죠.
1: 그러게요.
0: 그래도
1: 저 쭈꾸미요?
0: 쭈꾸미. 자,
1: 네.
0: 우리 시누이는 뭘 좋아할까요?
1: 저희
0: 예.
1: 아가씨는 건강 생각 많이 하시니까 유산균.
0: 유산균.
1: 네.
0: 건강 생각을 많이 하는구나. 우리 황선미님,
1: 네.
0: 건강 생각을 많이 하시나 봐요.
1: 네.
0: 맞나요? 예?
1: 아니요, 네.
0: 유산균 좋습니까?
1: 아, 네, 너무 좋아요.
0: 예, 너무 좋아요. 우리 신기수님, 방송 중인데 옆에 지금 우리 황선미님, 시누이가 옆에 이렇게 딱 연결이 돼 있었어요.
1: 아, 진짜.
0: 예, 옆에서 다 듣고 있었어요.
1: 아유, 부끄럽네요.
0: 뭘 부끄러워요. 예. 우리 시누이가 올케 언니를 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이렇게 방송국으로 신청했네요.
1: 아유,
0: 그래서 우리가
1: 감사합니다.
0: 이렇게 작전 짜가지고 전화했어요.
1: 아유,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얼굴도 빨간해지고.
0: 자, 우리 황선미님, 시누이가 올케 언니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대요. 자, 우리 황선미님, 언니하고 골러 가면서 한번 얘기 한번 하시죠.
2: 언니, 전화를 꼭 받아야 되는데 계속 걱정을 했어요. 아까 점심 먹으면서도, 오늘 전화를 꼭 받아서, 좋은 기회에 이렇게, 교회에 나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화를 받아줘서, 너무 고맙고, 지금까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그 또한 하나님이 또 계획하시고 언니가 교회에 나갈 수 있게 또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나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또 교회에 출석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언니를 통해서 또 오빠도 교회 나가고 또 언니로 인해서 또그 가정이 은혜와 축복의 그런 통로가 되었으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이 돼요. 언니,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전화도 받아줘서 너무 고맙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오늘 너무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고마워요, 언니.
1: 아유, 감사합니다.
0: 예, 우리 시누이가, 야, 정말, 말씀도 너무 예쁘게 잘하시고, 우리 신기수님, 이제 교회를 최근에 좀 가고 싶은 마음이 살짝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게 막 내가 막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하고 뭐 준비하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어려움들이 좀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또 좋은 기회를 주셨으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신기수님이 그 예수님을 믿고 또 다른 아무 그런 세계, 또 다른 생각, 좀 그런 거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1: 감사합니다.
0: 저 따라서 기도 한번 하실까요? 짧은 기도문인데, 저 따라서. 자, 사랑의 하나님.
1: 사랑해,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0: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1: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0: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저의 죄를
0: 용서해 주심을.
1: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기수님, 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 신기수님을 선택하셨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정말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신기수님 또 저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거든요. 그 네. 예수님 꼭 믿고 약간 이제 나의 구주, 이제 내 주인으로 영접한다. 내 마음속으로 이제 모신다라는 건데 그렇게 믿음으로써 이제 천국 우리 예약해 놓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꼭 사셨으면 좋겠어요.
0: 네, 감사합니다.
1: 예. 아까 그럼 사시는 곳이 대전인 거죠?
0: 네네.
1: 예, 저희가 대전에 건강한 교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주위에 교회 다니시는 분 가까운 분 계세요?
0: 아니, 제가 주일에 또 시간이 별로 없어서.
1: 네네.
0: 잘 못
2: 시간
0: 가요.
2: 없으면 만들어야 돼요, 언니. 예배 드리고, 언니 볼일 보세요.
1: 자, 이제 우리 신우이님, 네. 목소리가 이제 커졌습니다, 지금. 예. 그래요. 아, 일단은 매주 네. 나가면 좋은데, 매주 못 네. 나가도 일단은 한번 첫 발을 뛰시고요.
0: 네네.
1: 그리고 사실 마음먹기 달렸어요. 딱 한 시간 아니면 두 시간 내는 거니까 주일날 일요일에 네. 그렇게 한번 꼭 한번 시간 내시고 마음을 내시면 좋겠어요. 알겠죠?
0: 노력해보겠습니다. 네네.
1: 저희가 교회도 그러면은 대전에 집 근처에 있는 교회 소개시켜드릴 테니까 꼭 네네. 가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조금씩 알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 알겠습니다.
1: 신우이에게 하실 말씀 있으세요?
0: 항상 감사하고 부럽다는 말 하고 싶습니다.
1: 네. 자, 우리 신기수님이 네. 혹시 아시는 그 교회 노래 찬양 있어요? 좋아하는 거?
0: 내게 밤 같은
1: 평화.
0: 네.
1: 어떻게 하세요, 이 노래를? 네?
0: 어렸을 때 교회 친구 따라가서 몇 번 불러서
1: 친구 따라가서 어렸을 때 몇 번 갔구나.
0: 네, 그래서 그 노래는 머릿속에 좀 남아있는
1: 여름에 뭐 여름 성경학교 뭐 이런 거 혹시 갔어요?
0: 그런 건 아닌데 그냥 한두 번 갔던 거
1: 그래요.
0: 그 노래가
1: 예, 알겠습니다. 이 노래 한번 들으면서 우리 네네. 마무리 하겠는데
0: 네.
1: 자, 라디오 93.3 대전극동방송 통해서 듣거나 아니면 네네. 극동방송 어플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앞으로 이제 극동방송도 한번 들어보세요.
0: 네, 알겠습니다.
1: 네, 신기수님, 황선미님 두 분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두 분 인사하시면서
2: 언니 사랑해요. 고마워요.
0: 아, 감사해요.
1: 신기수님 교회 갔다 왔다라는 문자 제가 꼭 기다릴게요.
0: 알겠습니다.
1: 고맙습니다.

자, 오늘 새끼라 공교롭게도 올케 언니가 신우이 전도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는 신우이가 올케 언니를 요청해가지고 교회 소개도 각각 하기로 했고 우리 영접 기도도 했고 교회 다닌다고 했는데 자 이분들 꼭 예, 교회 다니면서 극동방송에 애청자 되면서 좋은 소식을 꼭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항상 운전 중에 듣기만 했는데 퇴근할 때 오늘 지안이랑 듣고 계시는군요. 뭐 우리 6161번이 고맙습니다. 마지막 신청곡은 4356번님의 신청곡 온 세상 창조주 이 곡 전하면서 조연출 김인수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들 군대 가는군요. 1761번님 군대에서도 주님의 향기 풍기는 우리 소혁진 될 수 있기를 예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군요.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자 방송 들을 때마다 나를 울리는 새끼라 우리 8236번님도 오셨어요. 고맙습니다. 저 조연출 김인수 불러갑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태초에 인간은 하나님의 숨결이 깃든 생명체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관계, 사랑, 질서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인간은 더 이상 받는 존재가 아닌 갖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끝은 언제나 허무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 타락의 흔적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나 성경 요한계시록은 죄로 깨어진 창조가 어떻게 새 창조로 회복되는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외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라고 완전한 회복과 위로를 선언하십니다. 새 창조는 이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상태, 하나님과 영원히 통행하며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구속사의 절정입니다. 이 구속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 영원한 부활 생명을 누리는 그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

0: 마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광주 모든교회에서는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7월 17일 금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7월 19일 주일에는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서구 매월동에 위치한 광주 모든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국에 34번, 062-373-003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교단 광주양림교회에서는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님 초청 금요기도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7월 17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남구 양림동에 위치한 통합교단 광주양림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672국에 1101번, 062-672-11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사역자 김은영 교수와 호신 가스펠 콰이어가 함께하는 광주 소극장 재즈 페스티벌 8월의 크리스마스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에 위치한 아트스페이스 흥학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606-6621번, 010-9606-66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전도방송을 통해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던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한 어머니의 이야기 대구 물댐교회 권영선 집사님입니다.
1: 저희 큰아들이 사춘기였을 때 아빠를 갑작스럽게 천국 보내면서 마음 문을 닫고 지낸 시간 좀 됐었거든요. 그래서 뭐 교회분들 연락도 피하고 사람들하고 관계도 멀리하고 방송 당일에도 혹시 전화를 안 받으면 어떡하나 정말 조마조마했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전화도 잘 받고 진심으로 영접기도 따라하는 모습 보고 정말 하나님이 이 아들 많이 사랑하신다 느껴져서 너무 위로가 되고 감사했었습니다. 아들이 인터뷰 때 한번 제대로 살아보고 싶다고 고백도 했었고 교회 가보겠다고 저한테 이야기도 해주더라고요. 진짜 스스로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게 됐고 또 운동도 다시 시작하면서 자기 삶에서도 긍정적인 모습으로 많이 바뀌고 밝아지고 그런

0: 모습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일을 통해서 엄마인 저에게 다시 또 소망 품고 기도할 힘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영혼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찾아가셨던 것처럼 극동방송도 보이지 않는 전파 통해서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는 생명과 소망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대구 물댐교회 권영선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로 듣는 말씀 아가페 스토리 바이블 이사야.

이것은 이집트에 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보아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오셔서 이집트로 들어가실 것이니 이집트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며 이집트는 모든 용기를 잃어버릴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부추겨 자기들끼리 싸우게 하겠다. 형제와 형제가 싸우고 이웃과 이웃이 싸우며 도시와 도시가 싸우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싸우게 하겠다. 이집트 사람들이 겁에 질릴 것이다. 내가 그들의 계획을 꺾어 놓겠다. 그들이 우상과 죽은 사람의 영과 무당과 점쟁이에게 물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를 잔인한 주인에게 넘기겠다. 그렇게 되면 사나운 왕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주곧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바닷물이 줄어들 것이며 나일강은 물이 말라 땅이 갈라질 것이다. 운하에서는 썩은 냄새가 나며 이집트의 시내는 물이 빠져나가 마를 것이다. 갈대와 골풀도 다 썩어버릴 것이다. 나일 강가에서 자라는 나무도 다 죽고 밭에 심은 것도 다 말라 죽을 것이다. 어부들이 통곡할 것이다. 나일 강에서 낚싯줄을 던지는 모든 사람들이 슬퍼할 것이며 그물을 던지는 사람들이 낙심할 것이다. 배를 짜는 사람들이 슬퍼하며 모시를 짜는 사람들이 희망을 잃을 것이다. 천을 짜는 사람들이 실망하고 모든 품꾼마다 슬픔에 빠질 것이다. 소안의 지도자들은 어리석다. 파라오에게 모사 노릇을 하는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잘못된 모략을 주었다. 그들이 어떻게 자기들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왕에게 말할 수 있겠느냐? 그들이 어떻게 옛 왕들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집트야, 도대체 네 지혜의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만일 그들이 지혜롭다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집트에 대하여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해보라고 하여라. 소안의 지도자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지도자들은 헛된 것에 속았다. 이집트의 지도자들이 그 땅을 그릇된 길로 이끌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드셨으므로 그들이 헤매며 이집트를 잘못된 길로 이끌었다. 그들은 마치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는 자와 같았다. 이집트가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으며 아무도 이집트에게 도움을 줄수 없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 사람은 겁에 질린 여자처럼 되어 만군의 여호와를 두려워할 것이다. 왜냐하면 주께서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유다라는 이름만 듣고도 모두 무서워할 것이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집트를 치려는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이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 땅의 다섯 성에서 사람들이 가나안 말, 곧 히브리 말을 하며 만군의 여호와께 충성을 맹세할 것이다. 그 다섯 성 가운데 한 성은 태양의 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 땅 한가운데에 여호와를 섬기는 제단이 세워지고 이집트 국경에는 여호와를 기리는 기념비가 세워질 것이다. 이것이 이집트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나타내는 표적과 증거가 될 것이다. 그들이 억눌림을 당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주께서 그들을 구원해줄 사람을 보내어 억누르는 사람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하게 하실 것이다. 이처럼 여호와께서 자신을 이집트 사람들에게 알리실 것이다. 그날에 이집트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께 제물과 예물을 바치면서 예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을 하고 또그 서원한 것을 갚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심판하신 후에는 그들을 고쳐주실 것이다. 이집트 사람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치료해 주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에서 아시리아로 이어지는 큰 길이 놓일 것이다. 그래서 아시리아 사람과 이집트 사람이 서로 오가며 그들이 함께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과 아시리아와 이집트가 삼국 동맹을 맺을 것이니 이것이 온 세계에 복이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나라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집트야, 너는 나의 백성이다. 아시리아야, 내가 너를 지었다. 이스라엘아, 너는 내 것이다. 너희 모두 복을 받아라 하실 것이다. 아시리아 왕 사르곤이 보낸 군대 장관 다르단이 아스돗에 도착한 해의 일입니다. 다르단은 아스돗을 공격하여 그 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몸에 걸친 베옷을 벗고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사야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벗은 몸과 맨발로 다녔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맨발로 다녔다. 이것이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에게 보여준 표적이요 징조이다. 아시리아와

에티오피아를 의지하던 백성이 두려워할 것이며 이집트의 영광을 보고 놀라던 백성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블레셋 바닷가 근처에 사는 백성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보아라, 우리가 의지하던 나라, 우리가 달려가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해달라고 청했던 나라가 이렇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할까? 이것은 바빌로니아에 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광야에서부터 재앙이 불어닥친다. 네게브에서 불어오는 바람처럼 무서운 땅에서 올라오고 있다. 내가 끔찍한 계시를 받았다. 반역자들이 반역하고 약탈하는 사람이 약탈한다. 엘라마, 공격하여라. 메대야, 성을 애워싸라. 저 성 안의 모든 신음 소리를 내가 그치게 하겠다. 그 무서운 계시로 인해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 겪는 고통처럼 온몸이 견딜 수 없이 아팠다. 내가 들은 것 때문에 무서웠고 내가 본 것 때문에 두려움에 떨었다. 나의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겁에 질렸다. 기분 좋은 저녁이 공포의 밤으로 변했다. 상을 차려놓아라. 자리를 깔고 먹고 마셔라. 지도자들아 일어나라. 방패에 기름을 발라라. 주께서 내게 이처럼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파수꾼을 세워 그에게 본대로 보고하라고 하여라. 전차나 기마병을 보거나 나귀 탄 자나 낙타 탄 자를 보거든 주의 깊게 살피라고 하여라. 파수꾼이 사신과 같이 외쳤다. 주여, 저는 날마다 밤낮으로 망대 위로 올라가 지키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저기 사람이 전차를 타고 기마병과 함께 옵니다. 파수꾼이 다시 외쳤다. 바빌론 성이 포위당했다. 무너졌다. 바빌론의 우상들이 모두 땅에 떨어져 깨져버렸다. 내 백성이 타작마당의 곡식처럼 으깨졌다. 내 백성아,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들은 것을 그대로 너희에게 전한다.

말씀 낭독 콘텐츠를 듣고 싶다면 유튜브에서 광주 극동 방송을 검색해 보세요. 말씀 낭독은 유튜브 광주 극동 방송 채널에서.

0: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진행의 이화여자대학교 정자영 교수입니다.
1: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음에 새길 찬송은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입니다. 이 찬송은 19세기 말 미국의 목회자였던 워렌 코넬이 가사를 쓰고 윌리엄 쿠퍼가 선율을 붙인 찬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찬송의 영어 제목은 Wonderful Peace, 우리말로 하면 놀라운 평화입니다. 제목 그대로 이 찬송은 평화를 노래합니다. 그런데 이 찬송이 말하는 평화는 내가 애써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가 사라진 뒤에 비로소 찾아오는 여유도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평화를 내 삶을 둘러싼 조건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일이 잘 풀리고 관계가 잘 정리되고 붙들고 있던 문제가 잘 해결되어야 비로소 평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찬송은 참된 평화가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내 영혼의 깊은 데에서 울려나온다고 노래합니다. 세상이 잠잠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흔들리는 내 마음 깊은 곳을 고요히 감싸주시기에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찬송을 생각할 때마다 음악은 마음을 그리는 언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내면의 상태가 음악의 선율을 통해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메를로 퐁티는 우리가 세상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지각하고 경험한다고 말했습니다.

0: 찬송은 가사의 뜻을 머리로 이해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첫 소리를 내고 그 고백이 내 몸 안에서 울리는 순간 찬송은 비로소 살아있는 경험이 됩니다.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 그 사실을 더욱 선명하게 느끼게 되는데요. 전주가 시작되면 저는 잠시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첫 소리를 내기 전 내 영혼의 깊은 곳을 조용히 찾아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첫 가사를 부르는 순간 이 찬송은 더 이상 악보 위의 가사와 음정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고백이 됩니다. 그 고백 안에서 찬송의 가사가 하나씩 하나씩 살아나는데요.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오고 하늘의 곡조가 내 마음을 고이 쌉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나의 보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찬송은 가사로만 평화를 전하지 않습니다. 박자의 움직임 안에서도 그 평화를 느끼게 하는데요. 이 찬송은 8분의 6박자의 부드러운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8분의 6박자는 하나, 둘, 셋, 둘, 둘, 셋, 하나, 둘, 셋, 둘, 둘, 셋. 이렇게 두 번의 호흡으로 이어지는 박자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르다 보면 몸이 박자를 따라 잔잔한 물결처럼 부드럽게 움직이고 어느새 하나님의 평화가 내 마음에 조용히 스며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찬송을 필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필사는 찬송을 눈으로만 읽는 일이 아니라 손끝으로 고백을 옮기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이 찬송을 필사하실 때 글자를 빨리 써내려가기보다는 잠시 호흡을 고르고 내 영혼의 깊은 곳을 조용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평화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고백처럼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놀라운 평화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찬송가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함께한 곡은 새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였습니다. 이제 찬송을 들으시며 찬송의 은혜를 우리 영혼에 깊이 새기는 필사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선운지하 차도 옆에 위치한 선운교회 서헌주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4절을 본문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노래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합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는 보통 평강이 있을 때,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 감사를 하는데, 본문의 의미를 보면 조금 다릅니다. 먼저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감사할 때 평강이 찾아온다. 그 평강이

무엇을 말하는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의미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 원리가 있는데요. 말씀을 붙잡는 것, 그리고 또 하나가 감사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삶이 왜 중요한가? 행동이 나올 때 뇌에 인지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하면 뇌에서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 같은 긍정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담당하는 전두엽을 활성화시킵니다. 시야가 넓어지고 창의력과 집중력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평을 많이 하게 되면 뇌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뿜어냅니다. 이때 전두엽은 마비가 되고 편도체가 활성화됩니다. 시야는 좁아지고 감정은 불규칙해지고 판단력은 떨어집니다. 감사는 피곤할 때 먹는 에너지 드링크라고 하면 불평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막는 브레이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하는 것은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상황이 아니라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이기는 자의 특징을 보니까 그들은 예수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한 사람들입니다. 주 안에서 산 사람들이 승리하는데 주 안에서 살았다는 건 예수의 십자가 은혜에 반응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익은 곡식이 되고 구원의 추수를 경험합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십자가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하는 마음은 십자가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기서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은 계시록 15장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계시록 15장은 크게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린 양을 끝까지 주로 고백한 사람은 승리한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승리한 성도는 어린 양 예수를 끝까지 주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누구인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짐승은 그 당시 로마를 의미합니다. 로마는 황제를 주로 섬기라고 강요했습니다. 그 로마가 섬겼던 우상이 황제 신격화입니다. 그 이름의 수는 그 당시 666을 의미합니다. 666은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하지 말라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로마 제국의 황제 우상화를 배격하고 예수를 신실하게 주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재앙이 있을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러면 무엇을 했는가? 그들이 마지막 날에

구원에 감사하면서 유리 바다에서 찬양을 합니다. 그들이 부른 노래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모세의 노래는 구약에 애굽을 나오고 홍해를 건넌 이후에 부른 노래인데 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거지? 그 당시에 소아시아의 상황이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출애굽의 의미를 보면은 알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살면서 중노동을 하게 되고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준비된 목자 모세를 보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애굽에 가서 바로 왕에게 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생각하는데 이 마음을 성경은 완악하다, 강팍하다라고 말하는데요. 완악하다, 강팍한 그 마음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은 누구의 백성인가의 영적 전쟁입니다. 애굽에 머무르면 바로 왕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애굽을 나오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하나님은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 열 가지 재앙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애굽에서 섬기는 우상을 무너뜨리는 사건이 바로 열 가지 재앙입니다. 이 열 가지 재앙의 마지막이 유월절인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그때 어린 양의 피를 보면 재앙이 넘어가리니 멸하지 아니하리라. 유월절의 의미를 알아야 하는데요. 재앙, 심판이 넘어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재앙과 심판이 넘어가는 유월절의 중심에 있는 게 무엇인가? 바로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그 집에 있으면 재앙은 넘어가고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심판이 임합니다. 계시록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세의 노래를 불렀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은 황제를 주로 섬기라고 강요했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 계시록을 보면 인을 맞는 게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인을 맞았다는 건 나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고 666 짐승의 인을 맞았다는 건 나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라 그 짐승에게 속해 있다라는 삶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수 666 그걸 이마와 손에 받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른 노래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는 건 출애굽 사건과 연결해서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예배자로 애굽에서 부르시는데요. 계시록이 쓰일 당시에 신전에서 황제를 주로 고백하는 분향을 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가이사르 퀴리오스를 고백해야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고백을 거절하면서 많은 핍박을 받았고 그들은 하나님만 예비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마지막 때 유리 바다에서 노래를 하는데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는 것은 구약과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가 구체적으로 등장하는 곳이 출애굽기 15장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으로 향하는 여정에 홍해를 만납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으로 가야 하는데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말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하느냐? 애굽 왕을 섬기도록 내버려 두라고 우리가 하지 아니했냐? 이곳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에서 사는 것이 더 낫지 아니하냐? 은혜로 나왔는데 홍해를 만나니까 다시 혼돈과 무질서를 경험합니다. 우리 삶을 보면은요, 홍해 앞에서의 자신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 두려움 속에서 나오는 언어가 불평, 원망입니다. 이 홍해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하는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극복하는 비전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모세의 비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 앞에서 불평 원망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상대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두려움은 감정이 요동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 감정은 하나님을 상대할 때 극복됩니다. 모세는 홍해를 만났을 때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모세도 홍해 앞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상대하면서 내 안에 육의 감정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일이 가만히 서서입니다. 믿음의 자리에 굳건하게 서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그 자리에서 서고 그리고 선포하는 비전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입니다. 우리는 홍해를 보고 두려움을 경험하는데 모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볼 때 만나는 게 구원의 비전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환경을 상대해야 되고 환경의 기운을 느끼면서 살아가는데요. 그런데 환경은 환경을 상대할 때 극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하면서 극복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장수 골리앗을 보고 두려움을 느낄 때 다윗은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게 비전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훌륭한 지도자로 모세를 말하는데 모세를 보면 하나님 포커싱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은 문제에 집중하는데 모세는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 포커싱을 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포커싱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하나는 청소력이고 다른 하나는 말씀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해 앞에 서면은 두려움의 감정이 찾아옵니다.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잠잠하고 하나님을 바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품은 마음을 비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보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이것을 말씀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상대하면서 두려움을 이기는 힘과 용기를 얻고요. 여기서 홍해 길이 열리게 되고 문이 만들어집니다. 두려움을 비우는 그 마음, 그게 청소력이고 비워진 그 자리에 하나님 말씀을 채우는 것, 이게 말씀력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보니까 청소력과 말씀력이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상황 속에서 육의 속성을 죽인다는 건 청소력을 말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라. 날마다 죽으면서 육의 속성을 청소하고 그리스도를 채우면서 말씀력으로 세상을 감당해 갑니다. 계시록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그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구원을 받는데요. 그들이 이긴 건 짐승, 그의 우상, 그의 이름의 수,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에서 강요하는 황제 신격화를 거부하고 예수를 신실하게 주로 믿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성도들은 로마가 황제를 신격화하면서 우상 숭배를 강요할 때 예수를 주로 고백해야 했습니다. 박해를 받았고 때로는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결단이었습니다. 계시록의 상황이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는 영적 전쟁입니다. 한국에도 여전히 자신을 이 시대의 구원자로 신격화시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자신을 신격화합니다. 오늘날 이기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런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예수를 주로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즉 영적 구도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황제를 주로 섬기라고 말을 했고 그걸 듣지 않으면 고난을 만났지만 오늘날은 예수를 약화시키고 어느 대상을 신격화하는데 교묘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른 유리바다의 찬양, 그게 무슨 찬양인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예표하는 건 예수의 십

십자가 보혈입니다. 바울은 구원에 이르는 복음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자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르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예표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주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구원받은 사람들은 유리바다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집사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어디에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어디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어느 게 맞아요? 둘 다 맞는 말입니다. 구원은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이루어지는 선물입니다. 내 공로가 아니니까 은혜이고 그것을 믿으니까 구원에 이른다? 믿음과 은혜가 함께 간다는 겁니다. 유리바다 찬양에서 구원에 이르는 분명한 포커싱이 무엇인가? 내 공로가 아닙니다. 또 어떤 다른 사람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포커싱은 하나님이고 어린 양 예수입니다. 제가 계시록을 계속 보는데 구원에 이르는 다른 이름은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약속의 목자도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긴 자도 예수를 믿는 신실한 믿음을 말합니다.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 등장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유리바다에서 부른 노래에도 말하는 건 어린 양 예수를 통한 구원입니다. 찬양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곡조 있는 기도 노래입니다. 가사에 곡을 넣어서 노래가 되고 노래에 신앙 고백이 들어가면 찬양이 됩니다. 그래서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도 말합니다. 또 하나의 찬양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삶은 넓은 의미에서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르는 유리바다의 찬양은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입술로 하나님을 어린 양을 노래합니다. 그 노래의 뒤안길에는 로마가 황제를 가이사르 퀴리오스를 고백하라고 강요할 때 그 고난과 핍박을 이기면서 예수스 키리오스, 예수가 주입니다 고백하고 때로는 생명을 걸어야 했던 삶이 있습니다. 유리바다의 찬양은 입술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걸고 예수를 주로 고백했던 삶의 찬양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유리바다의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고 마지막 날에 심판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유리바다의 찬양을 부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중심에 품어야 되는 게 무엇인가? 예수가 주이고 구원자이고 그리스도라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노래가 유리바다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그 노래를 불렀고 이제 우리도 불러가야 될 믿음의 용사들입니다.

0: 나의 입술이 어린 양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또 나의 삶이 예수를 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갑시다.
1: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광주 선운지하차도 옆에 위치한 선운교회 서헌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8611-6667번 선운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에서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의 찬양.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삶의 찬양 지금 출발합니다.

0: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신학의 이 대분가로 나누죠. 성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전신학, 이 배경 형성이 되는 거 참 중요해요. 배워야 되고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을 나눠서 이 여러 사람들한테 배울 때 가르쳐주고 신도 있게 예수님의 속성의 본질에 대해서도 가르쳐주면서 같이

0: 성경 공부하고 기도 운동, 성령 운동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인데 목회를 열심히 하는 영적 지도자가 있잖아요. 절대 설계일 때 다윗이 말했다, 바울이 말했다, 예레미야가 말했다, 요한이 말했다 그렇게 말 안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해야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야 능력이 나타나지. 바울 얘기 암만 불러서 다윗 모세 얘기해봐요. 능력 있나? 그 사람 믿으면 구원 있나? 아니요, 그 사람 믿어서는 안 돼. 그 사람 40명이란 사람을 1500년을 들고 구약을 완성했어. 신약은 100년. 그래서 40명이란 그 사람을 통해서 영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의 흔적은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 없는 신학자, 열매 없는 목사. 내가 교직원 때도 했지만 목사라고 해서 신학생이라서 천국 다 간다면 얼마나 좋아? 절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신학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 이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통째로 믿으면 말씀이요,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 할 수 있죠. 학문으로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교리적으로 역사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고 계속하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다, 다윗이 얘기했다, 예레미야가 얘기했다 하고 인간의 세계로서의 정리해서 역사와 전통을 기록하는 것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로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해서 말씀화가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에? 그게 바뀌어지면 신학의 학문이 아니다 하는 것이 으슬피 뭐가 올 거예요. 으슬피 올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학문이 받쳐줘야 되는 도구, 수단,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 말씀이 영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1분 말씀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몸을 세우며 마음도 세워지는 젊음의 옷 기능성 속옷의 대표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했습니다.

0: 오늘 이 시간은 광주 광산구 삼로에 위치한 광주 청사교회 백윤영 목사님께서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을 본문으로 광주 청사여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라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본문이라고 보는데 에스겔서의 양대 산맥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37장이 생명을 회복시키는 환상이라면 47장은 회복된 생명이 세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리는지를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37장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야기고 47장은 살아난 자가 세상을 살리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에스겔은 다시 환상 가운데 성전으로 인도됩니다. 놀라운 장면을 보지요. 성전 문지방 아래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작아요. 문지방 아래를 흐르는 실개천과 같았어요. 점점 커져요. 발목까지 차올라요. 더 가니까 무릎까지 와요. 더 가니까 허리까지 올라왔어요. 마침내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강이 됩니다. 5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음이 사라져요. 메마른 땅이 살아나요. 죽은 바다가 살아나요. 고기가 살아나요. 나무가 살아나요. 열매가 맺혀요. 잎사귀는 약재가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11절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하나님은 언제나 성전에서 세상을 살리셨습니다. 세상에서 성전으로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세상으로 생명이 흘러갔습니다. 이 환상은 신약에 와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 마지막 날 크게 외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에스겔이 본 물은 그냥 천연 지하수 이 개념이 아니죠. 성령이고 생명이고 복음을 말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세상으로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제 마음속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의 비전을 주셨는데 광주청사교회는 이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광주청사교회는 한국교회를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저는 지금껏 교회가 커지는 것보다 지역이 살아나는 것에 더 포인트를 두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부임 당시 우리 교회 분위기는 결코 창이란 은혜의 강물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가정과 우리 심령에 생수가 흘러오기를, 소속돼 있는 성도들의 가정가정마다 생수가 흘러가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 예배를 살렸습니다. 온전히 주일날 새벽부터 오후까지 온종일 성수했습니다.

온종일 모였습니다. 전체 무리 속에서 한 사람이 아니라 다시 생명의 역사가 꿈틀될 수 있는 가정교회, 최소 단위의 교회로 다시 큰 교회를 쪼갰습니다. 마룻바다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가정재단을 세워서 매 주일마다 그들의 축복된 이름을 불러주고 있습니다. 생명 걸고 설교하고 목이 터져라 기도했습니다. 어른만이 아닙니다. 아이들까지 그 일에 동참했습니다. 놀랍게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은혜의 역사가, 기쁨이 어느덧 우리 심령 밖으로, 우리 교회 밖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환상 그대로잖아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성전 안에만 머물지 않았잖아요.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물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갔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상의 실제를, 이 환상의 실제를 오래전부터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세계 수영 선수권대회 선수촌 부지가 결정될 때였습니다. 여러 후보지가 거론되었죠. 광주의 여러 곳에 분산해서 선수촌 아파트를 건설하겠다. 그런데 우리는 강단에서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동네로 옵니다. 우리 동네가 국제도시가 됩니다. 왜 그런 말을 했습니까? 우리 안에 시작된 은혜의 역사가 분명히 이 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을 저는 믿었기 때문에, 이건 부흥 역사에 항상 나오는 기록들이에요. 청사교회에서 새벽 부흥이 일어난 것, 청사가 주일 부흥이 일어난 것, 마룻바다 기도회가 일어나는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건 그러면 이 동네가 낙후돼서 스스로도 재개발된다고 아파트를 사고 거기 오랫동안 머물렀는데 패배감에 붙들려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이 분명히 증거처럼 보여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동네를 축복했습니다. 당시 이 지역은 고도 제한으로 인해 오랫동안 개발이 더디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동네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이 동네로 이사 오세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동네로 이사 오라 그랬습니다. 왜? 사랑하지 않는 지역은 변화시킬 수 없거든요. 내가 품지 않는 지역은 살릴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이 지역을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동네에 기도를 쌓았습니다. 계속 축복했습니다. 제가 늑대들의 합창에 비유하면서 설교했던 거 기억나시죠? 늑대들이 무리를 지어서 겨울에 먹잇감을 찾으러 다니는데 이들은 덩치에 비해 큰 먹잇감을 사냥합니다. 근데 그들이 덩치가 작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를 지어서 그래서 항상 이동하는데 어느 시간, 일정 시간을 가다 보면 먹잇감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을 때 내부 분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때 가장 먼저 우두머리에 선 늑대가 이 내부 분열을 잠식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 하늘을 향하여 아우! 그러면 두 번째 늑대가 아우! 세 번째 늑대가 아우! 이래서 우리가 그 듣는 늑대들의 합창이 나오는 겁니다. 저도 인간인데 하나님이신 비전과 현실의 차이는 너무 커요. 그리고 아파트를 사서 거기 살고 있으면서도 아따 목사님 재개발이 그렇게 쉽게 되면 무엇이 문제랍니까?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나는 거기 살고 있지는 않잖아요. 살고 있는 사람도 안 된다고 하는데 안 살고 있는 내가 아니 자기가 거기 사놨다니까 아파트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다니까 팔아도 못 팔고 왜 행여나 대부분 안 될까 봐서 그런데 내가 설교했더니 아멘을 안 해줘 그 사람들이 왜 안 두려웠겠어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 도시는 국제도시가 됩니다 이곳에 일어난 부흥이 이 동네를 새롭게 할 겁니다 외치면 앞에 있는 장로님들이 아우 왜? 이분들도

그런데 어쩔 수 없어. 백 목사 한 대로 돼야 이 교회가 되는 거니까. 아우. 근데 뒤에는 졸고 있다가 아우. 아울러 전 세계 열방의 지도자들을 이 땅으로 초청을 했죠. 유럽에 있는 분들이 어찌 우산동에 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곳에 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기도회 거장들을 모셨습니다. 말씀의 거장들을 모셨습니다. 이 1년에 두 번씩 풍회를 열고 죄종들을 환대했습니다. 지나가다가도 들리도록 그들을 섬겼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집에 지나가다 들리고 싶은 집이 있죠? 들리면 바가서 주고, 들리면 비타 500 주고, 들리면 뭐 밭에서 뭐 뽑아주고, 이런 집은 꼭 들리고 싶잖아요. 밥도 주고. 부흥의 통로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성껏 섬겼습니다. 최근에는 마룻바닥 영성체험관에서 열리는 처치스테이에, 또 매주 마룻바닥 기도회에, 매달 나라사랑 기도회에, 그리고 선교적 기업과 사역들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이곳에 머물고,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성전 문지방 환상의 실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구약시대 에스겔 때 끝나버린 게 아니라 성전에서 시작된 복음의 역사가, 성전에 시작된 은혜의 역사가, 성전에 시작된 이 위대한 충만함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현상이 나타나는데, 누구나 알 수 있는 현상이 뭐냐? 사람이 모여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 사람이 모여. 그리고 모여서 뭐하냐? 기도해요. 언제나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 증상이 뭐냐?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기도가 모아지는 그 지점을 여러분은 예사롭게 보면 안 돼. 기도가 모아지는 지점. 사탄 마귀는 기도를 못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기도에 불기둥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환상 보시는 분들은요, 그 지역마다요 기도에 불기둥이 세워져 있는지를 볼 수 있다 그래. 지역마다 기도에 불기둥이, 기도에 불기둥이 그 지역을 덮고 있어. 어둠이 덮고 있는 동네, 이 불기둥이 덮고 있는 동네, 기도가 모아지는 곳, 기도가 그곳에서 터집니다. 그리고 생명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대로 귀신의 역사가 가득한 곳은, 어둠이 지배하는 곳은 사람들이 떠난다 그랬죠. 여러분 어떤 길을 갈 때도 음산한 곳이 있잖아요. 피해서 가잖아요. 마을마다 예전에 버스 없을 때 후레쉬 들고 길을 걸어가다 보면 고비를 만나는 지점이 있죠. 사람이 죽었다든지 목을 맸다든지 뭐 6.25 때 거기 묻혔다든지 이런 음산한 또 무당집이 있다든지, 뭔가 음산한 이런, 여러분 사람이 머무른다는 것은, 사람이 찾아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지라 자꾸 내가 뭔가 빼앗긴 것 같고, 자꾸 내가 뭔가 무너지고, 자꾸 이렇게 어두워지는 그곳에는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기도하러 오는 동네가 됐습니다. 쉼을 얻으러 오는 동네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러 오는 동네가 됐습니다. 최근에 또 하나의 큰 변화의 소식이 들려왔죠.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와 연계한 미래 첨단 산업 구상과 대규모 기업 투자 확정 발표. 역시 이것도 이런저런 얘기가 많았지만 저는 또 설교했죠. 군공항 부지로 옵니다. 근데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연계를 알고 있잖아요. 성전에서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로 인하여 우주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단 말이에요. 생명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 동의하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기도가 쌓이게 하고 비전이 선포되게 한 것을 지나친 법이 없단 말이죠. 저는 군공항으로 옵니다.

그랬더니 진짜 왔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때 또 저한테 문자 보내면서 진짜 왔습니다 막 이래. 근데 또 최근에 어떤 분이 또 나한테 문자를 보내기 시작하더라고요. 뭐라고 보내느냐. 토지 이 거래 제한 교육으로 묶여버려가지고 이제는 부동산만 묶이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고 이것이 좋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식으로 또 누가 또 나한테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인간한테 꼭 이렇게 말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저는 토지 그 제한 구역이 되면 뭐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땅을 함부로 이제 이렇게 못 팔고 못 사고 외지인들이 와가지고 땅 사놓고 이런 일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실제 거주하려고만 하면 사는 거고 그냥 땅 좀 사나 볼까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실제 거주를 해야 살 수 있다. 근데 여러분 나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보는 거죠.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는 건 진짜로 개발이 된다는 거고 그리고 사람들이 봤을 때 묶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그들이 못 보는 그 섭리와 계획이 또 포함되어 있다. 근데 그 모든 섭리와 그 모든 계획은 여러분과 저를 간증의 자리에 세우시는 계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청사교회를 위해서 법도 만들어지고 이 모든 일들이 만들어져 간다. 왜? 청사교회가 하는 일이 여러분 지금껏 저는 당해하면서 언제 빚 갚고 언제 우리가 어떻게 편하게 살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희 당해는 어떻게 하면 매번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낼 것인가의 당해였습니다. 지금도 세상이 말하는 대로만 우리는 행하면 편하게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동네를 새롭게 해라, 이 지역을 살려내라, 다음 세대를 살려내라, 광주를 품고 일어서라, 이 비전 앞에 아멘하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치고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광주를 사용하신다는 확신이 있거든요. 저는 광주를 쓰시는데 특별히 광주 청사교회를 쓴다는 확신이 있어요. 왜냐? 우리 교인들이 기도를 제대로 확실히 하거든요. 우리는 온종일 이 주일에 모이거든요. 우리 다음 세대 이 젊은 엄마들이 전부 다 유모차 밀고 새벽 예배 오거든요. 그 저는 다시 한번 강력한 생수의 강이 이제는 흘러가는 역사를 만들어야 된다.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교회로. 여러분 가정교회 안에 일어난 은혜는요 가정교회 안에만 안 머물러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된다니까. 우리 가정교회끼리만 모여서 예배드렸는데 은혜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은혜가 반드시 교구로 흘러가요. 1-2의 은혜가 1교구 전체로 흘러간다 이걸 믿으시라고요. 1교구의 은혜가 전체 가정교회로 흘러가요. 그 은혜가 이 지역을 향한단 말이에요. 그 역사를 바꾸는 게 뭐예요? 교회 부흥이에요. 부흥이란 게 뭐라고요? 숫자의 확장입니까? 아니에요. 숫자는 신천지가 제일 많은 것 같아. 심령의 변화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역사입니다. 성령이 운행하시는 곳. 성령님은 인격의 영이신지라 환영하는 곳에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알고 충만하게 그분이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임을 믿으십니까? 더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마룻바다 기도회에 더 많은 이들이 모여야 돼요. 모여들 겁니다. 앞으로 에스겔의 환상처럼 발목에 물에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무릎까지 허리까지 마침내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다시 여러분 가정교회가 우리 교회가 강력한 성령 공동체로 일어나서 세상을 뒤집어 엎고 삼전 닉스뿐만 아니라 뭐 SK 광주의 군공항 이전 사건 모든 일들을 청사교회 기도로 다 커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통일 준비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이 일들을 새롭게 더 충만하게 만들어갈 수가 있냐. 첫 번째, 지금이라도 이곳으로 이사 오세요. 이 땅을 품으셔야 됩니다. 아마 지금 이사 오려면 아마 뭐 거래가 안 된다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방법이 있는지

이 땅을 사랑하시는,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내 장막터를 함께 움직이며 살았듯이 내 모든 삶의 중심이 이 공동체 청사교회 이곳에 강력한 기도의 불이 모아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목적으로 오시지 말고 이 동네를 살려내야 되니까 선교사님, 선교사님들이 그 오지로 들어가듯이 이제는 이 땅이 오지도 아니죠. 마지막 남은 황금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동할 수 있으면 이동을 하셔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십시다. 혹시 이사를 못 오겠거든 이 동네를 더 많이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가 모여드는 이 땅, 예배가 살아나는 이 땅,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있는 이 땅, 여러분 이 땅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 이 땅을 욕해도 우리는 절대로 우산동을, 광산구를 우리 입으로, 통합 특별시를 우리 입으로 저주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더 뜨거운 예배를 드립시다. 겨우 참여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흘러넘치는 예배가 되게 합시다. 찬양팀이여, 더 뜨거운 찬양을 준비하세요. 더 많이 준비기도 해주세요. 저는 더 깊은 설교를 준비하겠습니다. 주방에서 일하신 분들이요, 더 맛있는 애찬을 준비해 주세요. 안내하는 팀들이요,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더 예쁜 모습으로 안내해 주세요. 여러분도 지각하지 마세요. 핸드폰 들고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집중하여 에베시아 졸지 마세요. 뜨거운 예배가 되게 하자고요. 나를 통해 살아날 때 이 역사가 광주 광산구를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마어마한 시기질투가 많겠죠. 우리나라에 우리 동네에 이런 일이 시작된다는데, 아니 여러분 지금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서로 지금 감정싸움이 지금 상당히 심하잖아요.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뜨겁게 예배하자고요. 박수도 제대로 치시고 컨디션 조절 잘하셔서 예배시간 졸지 말고 뜨거운 예배, 강력한 예배, 모든 모임을 활성화시키자고요. 가정교회 모임도 더 뜨겁게 관리하시자고요. 교구 모임도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시자고요. 때우는 식으로 하지 말고. 세 번째, 기도를 더 많이 쌓읍시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더 깊은 기도예요. 예전에는 기껏해야 이 아파트 한동 아파트 품는 기도였다면 이제는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기도한 만큼 열린다니까요. 기도한 만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제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글로벌 수준의 기도가 돼야 돼요. 통일 비전을 품는 기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통일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 한번 바라보세요. 통일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이 동네를 한번 바라보세요. 모든 게 다를 겁니다. 통일 비전을 품고 지금 정부를 한번 바라보세요. 다를 겁니다. 새벽 기도, 마룻바닥 기도, 나라사랑 기도 빠지지 않아야 돼. 바른 신앙의 기도는 뭐냐?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왜? 혼자 하는 기도는 이기적인 기도가 될 수밖에 없고, 혼자 하는 기도는 사탄마귀에게 미혹당하기 딱 좋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이 주신 방언과 귀신이 미혹케 하는 방언 들어보면 한 방에 구별이 돼요. 성령의 방언은 모두에게 다 평안함과 기쁨을 줘요. 들어보면 알아. 근데 미혹된 소리는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어. 근데 저는 모르고 하는 거지. 이때 영적인 지도자가 머리박을 딱 잡아주는 거예요. 정신 차려! 그때 미혹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심기도예요. 개인기도, 개인명상기도는 이방인들도 많이 해. 근데 뭘 안 해요 그들은? 기독교만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 합심기도입니다. 그 놀라운 것은 5천명이 기도하는데도 한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누가 역사하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근데 우리의 기도는요, 강력해질 수 있는 게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한 사람이라도 더 힘을 보태야 돼요. 아멘이시죠? 줄다리기, 봐줘, 줄다리기. 사명감을 가지고 줄다리기에 들어가셔야 돼.

0: 이 박선 24가 잠시 뒤에서 넘어졌어. 그랬더니 그 팀이 밀리더라고. 근데 박선이 다시 정찰하고 다시 밀어가지고 다 보니까 와버렸어. 그 사명감을 가져야지 우리가. 내가 안 가면 밀린다. 내가 안 하면 안 된다. 이 사명감을 가지고. 나 우리에게 새벽 기도가요. 지금도 여전히 불을 유지하고 있지만 조금만 더 몇 사람만 더 보태주면 이 불은 장난 아닙니다. 기도를 더 많이 쌓지. 마지막 네 번째, 더 크게 환대하자. 여러분, 이모 집에 가고 싶으세요? 고모 집에 가고 싶으세요? 이모 집에 가고 싶으세요? 애숙모 집에 가고 싶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밥을 주면 저도 논치하는 집이 있어. 자꾸 고모들은 뭐라고 하는 느낌이야. 이모들은 그냥 다 받아주는 느낌이야.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사람이 모이는 곳은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데 성령님의 역사와 함께 기도가 일어나고 기도가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환대가 있어요. 힘들어. 서로 모이기가 힘들어. 부담이 되는 거 자꾸. 근데 환대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땀을 흘려서 밥 한 끼라도 이들을 섬겨줄 때 이들이 얼마나 힘이 나겠냐 이런 마음으로. 우리 모임이, 우리 교회에서 하면 모임이 잘 되는 게 이 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대합니다. 환대가 있는 곳에 생명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섬기십시다. 더 많은 다음 세대를 품으십시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멋지게 성장을 했잖아요. 인사 안 한다고 뭐라고 했었고 자꾸 뭐라고만 하면 가정교 아이들이 점점 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안 나온 애들을 뭐라고 하려고 하지 말고 나온 애들한테 용돈을 줘보세요. 나온 애들을 축복기도 해주세요. 나온 애들한테 특혜를 주세요. 인사를 잘하십시다. 인사. 아브라함처럼 섬깁시다. 먹다 남은 거 줘버리지 말고 유통기한 얼마 안 남은 갖다 주지 말고 아들 휴가 나왔을 때 주려고 가장 좋은 갖다 놓은 거 빼내서 섬기잔 말이야. 생명의 역사가 흘러갑니다. 이주민들을 환대합시다. 우리가 아니 베트남 선교할 때 우리가 베트남 말 배워서 베트남 가서 하기보다 베트남 사람 될다가 베트남 사람의 선교적 전략적 가치를 훈련시켜가지고 그를 우리가 선교사로 보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서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선교적 마인드로 우리가 너를 돕겠다 이 가서 도와버리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결손주를 세워서 한국 사람 붕괴했잖아요. 5만 8천 명이 들어와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에서 시작된 생수의 강이 광주를 넘어 대한민국으로 통일된 한반도로 열방으로 흘러갈 것을 믿습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 사암로에 위치한 광주청사교회 백윤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943-8656번 광주청사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얼마 전 정원이 있는 단독주택에 사시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름이 되면 잡초를 뽑아도 뽑아도 뒤돌아서면 또 자라나 있어서 여름에는 정말 부지런해져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정성껏 가꾼 정원에 꽃이 피고 나무가 무성해지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의 정원도 이렇게 꾸준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사실 우리 마음에도 잡초는 자랍니다. 누군가를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미워하고 쉽게 분을 내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한번 뽑았다고 해서 영영 사라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새 또 그런 마음들이 고개를 내밀곤 하죠. 그래서 마음의 정원은 한 번의 결심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돌보아야 하는 곳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박노해 시인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잡초는 없앨 수 없다. 끊임없이 뽑으며 가꿔갈 뿐. 어쩌면 마음속 잡초를 돌본다는 것은 그것을 완전히 없애는 일이 아니라 더 이상 마음을 뒤덮지 않도록 계속 살피는 일인 것 같아요. 오늘도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욕심보다 감사가, 미움보다 사랑이, 분노보다 평안이 더 크게 자라도록 작은 잡초 하나를 뽑아보는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완벽한 정원을 만드는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가꾸는 정원.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꾸준한 손길을 기뻐하실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마음의 정원을 맡겨드리며 사랑과 은혜의 꽃이 조금 더 피어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7월 15일 수요일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썸머 스페셜 시작할게요.

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썸머 스페셜 조수아의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그리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이렇게 이어진 곡 띄워드리면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 우리는 건강도 챙기고 집도 관리하고 자동차도 점검하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정작 가장 소중한 이 마음은 방치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마음은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죠. 작은 서운함 하나, 미움 하나, 욕심 하나가 잡초처럼 자라면서 어느새 마음을 가득 채워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완벽해지라는 뜻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살피고 말씀 앞에서 내 삶을 비춰보라고 초대하시는 거죠. 혹시 오늘 내 마음에 어떤 잡초가 자라고 있다면 잘 관리해 줄 수 있기를, 말씀으로 내 마음을, 내 삶을 기경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도 썸머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찬양 가득 담아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할 텐데요. 퇴근길 함께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문자 주시면 소개하고 또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문자 참여는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

네, 필사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개인 노트를 만드셔서 찬송과 가사 필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과 일정 확인을 원하시는 분은 이 시간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필사라고 보내주시면 참여 방법과 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는 블로그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찬양 맛집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방송에 참여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업 아마란스에서 종합화장품 드리며 섬기고 나누며 전하는 승리체육사에서 스포츠용품 향기가 가득한 커피 B&G 커피코리아에서 커피 원두레 캘리그라피 작가 그향 장미라 선생의 글씨와 그림이 있는 말씀액자를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자연주의 뷰티 브랜드 그라운드 플랜에서 화장품 진도농부의 진심을 그대로 담은 진도향에서 참기름과 들기름을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를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하나님의 기쁨 썬팜킴에서 방울토마토를 선물로 드립니다.

0: English
1: together.
0: Hengzozilla 수요일 코너입니다. English Together. 이 시간은 우리가 사랑하는 찬양들을 영어로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실 Daniel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Thanks for coming back, Daniel.
1: Thanks for having me. I'm so glad to be here. And I'm glad that all of you, our listeners, are here too.
0: 네, 오늘도 다니엘 선생님과 함께 영어 찬양을 배워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곡 준비해 주셨죠, 선생님?
1: So this week's hymn is called Wonderful Peace.
0: Oh, Wonderful Peace.
1: Yes, we often think that peace comes when everything in life is going well and there's no problems and everything is happy.
0: Right.
1: But this hymn really tells a different story. It reminds us that true joy and praise are not rooted in our circumstances, but they're rooted in the wonderful peace God places deep within our souls.
0: 네, 이번 주 찬송가는 Wonderful Peace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라는 제목으로 불리고 있죠. 우리는 흔히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평안을 느낀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이 찬송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세상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 허락하시는 평안이 참된 기쁨과 찬양의 이유가 된다는 고백이죠.
1: So there's a beautiful story behind this beloved hymn.
0: Oh, really?
1: In 1889, lyricist Warren Cornell attended a revival meeting where he spent time quietly praying in God's presence. As he experienced a deep sense of peace, he quickly wrote down the words that were stirring in his heart. The opening line became, "Far away in the depths of my spirit tonight."
0: 네, 이 찬송에는 아름다운 탄생 이야기가 전해진다고 합니다. 1889년 작사가인 워렌 D. 코넬은 한 부흥 집회에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면서 깊은 평안을 경험했대요. 그 감동을 잊지 않기 위해 종이에 시를 적어서 내려갔는데 첫 문장이 바로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이 원문인 Far away in the depth of my spirit 이었다고 하네요.
1: And according to a well-known story, Cornell accidentally left the paper behind when he left the meeting.
0: Oh.
1: And a short time later, another person, William Cooper, who was a music composer, found it. He read the words and was deeply moved by the words and was inspired to write the melody. Mm. So together, both of those different people who read it at different times, put things together, and it became the hymn that we know today as Wonderful Peace.
0: 네. 이 코넬이 그 종이, 가사가 적힌 종이를 텐트에 두고 떠났대요. 얼마 뒤에 그곳을 찾은 작곡가 윌리엄 G. 쿠퍼가 우연히 그 글을 발견하게 된다고 합니다. 글을 읽은 쿠퍼는 큰 감동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선유를 붙였고요. 그렇게 Wonderful Peace, 우리에게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로 알려진 이 찬송이 탄생하게 됐다고 합니다. 두 다른 사람이 작사, 작곡을 정말 다른 시간에 하게 된 그런 이야기였어요.
1: It's amazing if you think about it because in these big tents, they usually have people coming afterwards to clean everything up.
0: Right.
1: And so the fact that those two very specific people could find that one piece of paper.
0: Right.
1: It's pretty amazing.
0: 네, 맞아요. 네.
1: This hymn reminds us that true peace

0: Peace is not the absence of life's difficulties. Rather, it's the peace that God pours into our deepest parts of our souls, no matter what circumstances we're facing. So as you listen to this hymn today, may the wonderful peace that comes from our Father fill your heart and remain with you.
1: 네, 이 찬송은 삶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서 누리는 평안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부어주시는 평안을 노래합니다. 오늘 이 찬송 들으시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의 찬송가 Wonderful Peace,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함께 듣고 오시죠.

0: 네, 찬양 듣고 왔습니다. 먼저 다니엘 선생님이 가사를 읽어주십니다.
1: Peace, peace, wonderful peace, coming down from the Father above. Sweep over my spirit, forever I pray, in fathomless billows of love.
0: 네, 오늘은 후렴 가사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한 문장씩

0: 다니엘 선생님과 함께 살펴볼게요.
1: So in the first line, the word peace means 평화.
0: 평화.
1: And wonderful means 놀라운.
0: 놀라운.
1: So wonderful peace is 놀라운 평화.
0: 네.
1: And the next line, coming down from the Father above. Coming down is 내려오다.
0: 내려오다.
1: And from means 뭐뭐부터.
0: 네, 뭐뭐부터.
1: Above is, of course, 위에.
0: 위에. 네, 그래서 해석해보면 coming down, 내려옵니다. From the Father, 아버지로부터.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디에 계시죠? Above, 위에. 그래서 첫 구절이랑 함께 보면 위에 계시는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평화라는 뜻입니다.
1: Exactly. So the next line, sweep over my spirit forever I pray. Sweep over is commonly used in two ways. First, it describes a feeling or situation that spreads quickly or comes over someone powerfully.
0: Oh.
1: For example, a wave of panic swept over the crowd.
0: 네.
1: And second, it can mean to move quickly across or over a place or an object. Like in the sentence, dark clouds swept over the mountains.
0: 네.
1: So in this hymn, sweep over expresses the idea of God's wonderful peace gently flowing over us and completely surrounding our hearts.
0: 네, 이 sweep over은 보통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감정이나 상황이 빠르게 퍼지거나 사람을 강하게 휩쓰는 것을 나타내는데 뭐 예를 들어 a wave of panic swept over the crowd 하면 군중을 공포가 순식간에 휩쓸었다라는 뜻이고요. 둘째로는 어떤 대상이나 지역 위를 빠르게 지나가거나 덮으면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 dark clouds swept over the mountains 하면 먹구름이 산 위를 빠르게 지나갔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대충 어떤 뜻인지는 아시겠죠? 이 찬송에서는 sweep over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우리 위에 부드럽게 임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감싸고 채우신다. 뭐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sweep over my spirit forever 하면 영원토록 내 영혼에 밀려온다. 내 영혼에 넘쳐 흐른다. 이런 뜻인데 뒤에 I pray가 있죠. pray는 기도하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사실 나는 기도한다. 영원토록 내 영혼에 넘쳐 흐르기를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1: And the last line, in fathomless billows of love, fathomless is 헤아릴 수 없는.
0: Oh, right.
1: Billows is 큰 물결.
0: 네.
1: And it refers to big, big waves.
0: 네, 그래서 해석해보면 헤아릴 수 없는 큰 사랑의 물결 속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니엘 선생님과 한 문장씩 살펴봤는데요. 이제 선생님의 발음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1: Peace, peace. Wonderful peace.
0: Peace, peace. Wonderful peace.
1: Coming down from the Father above.
0: Coming down from the Father above.
1: Sweep over my spirit forever I pray.
0: Sweep over my spirit forever I pray.
1: In fathomless billows of love.
0: In fathomless Billows of love.
1: Oh, very good job.
0: 네, 한 번 더 따라해볼게요.
1: A little quicker this time. Peace, peace, wonderful peace.
0: Peace, peace, wonderful peace.
1: Coming down from the Father above.
0: Coming down from the Father above.
1: Sweep over my spirit forever I pray.
0: Sweep over my spirit forever I pray.
1: In fathomless billows of love.
0: In fathomless Billows of love.
1: Perfect.
0: 와, 네. 다들 잘 따라오셨죠? 이제 오늘의 핵심 표현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1: So today's hymn really speaks to the idea that peace isn't always the absence of difficulties.
0: 네.
1: True peace really carries through the rough times in our lives because we know that God is guiding us.
0: Right.
1: So today's phrases all have to do with the trouble times in our lives. In English, 네. there are many trouble times, so we have many, many ways to talk about those trouble times.
0: 네.
1: And it doesn't sound like they should be trouble times, but we somehow have made them to do that. So.
0: 네. 한국에서도 트러블 타임 많죠. 누구에게나 트러블 타임은 많습니다.
1: I guess it's a human thing.
0: Right. 오늘 함께한 찬송가 이 Wonderful Peace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전해주는데요. 참된 평안은 어려움이 전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거친 시간과 힘든 순간, 트러블 타임이 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표현들은 모두 우리 삶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영어에는 이런 어려운 때를 표현하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대요. 그래서 오늘 그 표현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So the first phrase is a can of worms.
0: A can of worms?
1: Yes, a can of worms means that by solving a problem, so you're actually solving a problem, but by doing that, it leads to even more complications and more difficulties.
0: Oh my God.
1: Yes.
0: 네, 첫 번째 표현은 a can of worms인데요. 이 표현은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많은 문제와 복잡한 상황이 꼬리를 물고 이어질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하나 해결했는데 또 뭐가 또 나오는 거죠. 작은 문제 하나를 건드렸다가 예상치 못한 여러 어려움이 한꺼번에 생기는 상황을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1: The next phrase to say trouble is when you are between a rock and a hard place.
0: Oh, between a rock and a hard place.
1: Yes. And this means that you are faced with two not so great choices.
0: Oh,
1: it's
0: 네.
1: thought to have come around back in the mining crisis in Midwestern Western America in the 1920s. Wages for miners were very low at that time.
0: 네.
1: Working conditions were extremely bad.
0: Right.
1: So many of the unionized workers went to their management and they demanded better pay, better conditions, but they didn't get what they wanted. So now they had to choose between two harsh choices, either stay really poor and work really hard or become unemployed.
0: Uh-huh.
1: And because they were miners, the phrase kind of naturally fit between a rock and a hard place.
0: 네, 다음 표현은 between a rock and a hard place인데요. 이 표현은 어느 쪽을 선택해도 쉽지 않은 두 가지 선택지 사이에서 고민하는 상황.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진퇴양난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진퇴양난에 처했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 표현은 1920년대에 미국 중서부와 서부 지역의 광산 노동자들에게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당시 광부들의 임금이 매우 낮았고 작업 환경도 엄청 열악했었죠. 그래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광부들은 더 나은 임금과 근무 환경을 요구하면서 회사 측과 협상에 나섰는데 하지만 원하는 결과는 얻지 못했고 결국 두 가지 힘든 선택 앞에 서게 됐다고 합니다. 일을 그만두면 실업자가 되는 거고 계속 일하면 가난과 열악한 상황을 감수해야 했던 거죠. 그래서 광부들이 매일 바위 사이에서 일하던 현실과도 맞물리면서 between a rock and a hard place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을 뜻하는 표현으로 널리 쓰이게 됐다고 합니다. 다음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1: So the final phrase is 네. out of the frying pan and into the fire.
0: Out of the frying pan and into the fire.
1: Exactly. Oh. And this speaks about coming out of one problem only to be faced with a much worse problem.
0: Oh.
1: So it's similar to putting out the fire in your kitchen only to find out that your entire living room is now on fire.
0: 네. 다음 마지막 표현은 out of the frying pan and into the fire인데요. 이 표현은 한 가지 어려움에서 겨우 벗어났는데 곧바로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되는 상황을 뜻합니다. 설상가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쉽게 말해 작은 문제를 해결했더니 더 큰 문제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뭐 이런 경우를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주방에서 난 불을 겨우 껐다고 안도했는데 돌아보니까 이번에는 거실 전체가 불이 번지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 상황을 떠올리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이것처럼 out of the frying pan and into the fire 이거는 뭐 우리나라 속담 중에 호랑이 피했더니 사자 만난 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설상가상 이런 것처럼 더 큰 어려움을 맞게 되다 이런 의미로 사용하는 영어 표현입니다.
1: So I think this comes from one of Aesop's fables. He was speaking about a fish that was cooking on the gridiron, which is the frying pan, and the fish jumped out of the pan to escape, only to find himself now burning directly on the hot coals of fire. So he left the one problem, but now was in a much worse problem.
0: 네, 이 표현은 이소부화에서

0: 유래된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야기 속에 한 물고기가 뜨거운 석쇠, 이 프라이팬에서 구워지고 있었는데 이 물고기가 그곳을 벗어나기 위해 힘껏 뛰어 올랐지만 안타깝게도 바로 아래에 있던 뜨거운 숯불 위로 떨어지고 말았다. 뭐 이런 이야기에서 유래한 것 같대요. 프라이팬이라는 한 가지 위험에서는 벗어났지만 결국 훨씬 더 뜨거운 불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근데 이 이야기는 어쨌든 물고기는 이러나 저러나 죽는 상황이긴 했네요. 바로 이 이야기에서 out of the frying pan and into the fire 이라는 표현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즉 하나의 문제는 피했지만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상황을 비유하는 영어 관용구였습니다. 아, 이렇게 오늘의 핵심 표현들도 함께 만나봤는데요. 이제 오늘의 퀴즈 타임입니다.
1: 네, 오늘의 퀴즈 타임입니다. 다음 중 peace의 뜻은 무엇일까요?
0: 네, 다음 중 peace의 뜻은 무엇일까요? 보기 있죠, 보기 주시죠.
1: 1번 사랑.
0: 1번 사랑.
1: 2번 평화.
0: 2번 평화.
1: 3번 믿음.
0: 3번 믿음입니다.
1: Oh, it's harder. It's three choices this week.
0: Right.
1: Good luck, everyone.
0: 33%. 네, peace의 뜻은 무엇인지 1번 사랑, 2번 평화, 3번 믿음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카톡과 극동방송 앱도 열려 있습니다. 잉글리시 투게더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다니엘 선생님 인사해 주시죠.
1: Well, that's it for this week, everyone. I hope that you have a great week. And for those of you who need to feel the peace of God, maybe this song will help bring that peace to you and remember that God is always looking out for us.
0: 네, 주님 주시는 평안 안에 거하시길 소망하면서 잉글리시 투게더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1: Bye. Bye.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함께 기도합니다. 평화의 근원 되시는 주님, 세상의 소란함과 분주함 속에서 제 마음이 몹시 지쳐 있습니다. 이 시간 제 영혼 깊은 곳에 하늘의 곡조를 들려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물결로 제 영혼을 포근히 감싸주소서.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이 평안을 잃지 않게 보호하소서. 이 불안한 세상에 주님의 평화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와, 여름이다!
1: 바닷바람 타고 함께하고
2: 으이치,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3: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0: 출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1: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2: 여기는
3: 여기는
4: 여기는 극동방송
5: 서머 스페셜입니다.
6: 네, 오늘의 필사 찬송가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오늘은 힘글리시 투게더로 함께 하셨습니다. 영어로 함께 하니까 조금 힘드셨을까요? 아, 오늘 힘글리시 투게더 퀴즈는요. 영어 단어 peace는 무슨 뜻일까요?가 문제였죠. 보기 1번 사랑, 2번 평화, 3번 믿음이었는데요. 정답은 두구두구두구두구 2번 평화가 정답이었습니다. 다들 정답을 잘 맞춰주셨는데요. 오늘도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두 분 선정해서 선물 링크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잘 작성해 주시면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또 함께한 기도문 있었죠. 기도문 기도카드로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기도라고 남겨주시면 기도카드 이미지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수요 예배 자리로 향하시는 분들 오늘도 예배 시간 은혜 많이 받고 오시고요. 귀가 중이신 분들은 안전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수연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말씀에게 길을 묻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는 시간. 수요일 오늘은 광주 서구 쌍촌로에 위치한 목원교회 정춘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안도현의 고래를 기다리며 라는 시입니다. 고래를 기다리며 나 장생포 바다에 있었지요. 누군가 고래는 이제 돌아오지 않는다 했지요. 서로 돌아온다고 해도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고요. 나는 서러워져서 방파제 끝에 앉아 바다만 바라보았지요. 기다리는 것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다리고 기다리다 지치는 게 삶이라고 알면서도 기다렸지요. 고래를 기다리는 동안 해변에 젖꼭지를 빠는 파도를 보았지요. 숨을 한 번 내쉴 때마다 어깨를 들썩이는 그 바다가 바로 한 마리 고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래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다리는 화자의 모습은 부제를 통해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찾아야 함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준비와 기다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천국을 설명하신 부분인데요. 바로 열처녀 비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에 때를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당시 유대 사이의 독특한 결혼 풍습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 시대에는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찾아가 신부를 맞이하고 신랑과 신부를 기다리던 들러리들이 등불을 들고 이들을 영접하여 함께 혼인잔치 장소로 들어가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마치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에 비유하셨습니다. 이 열 처녀는 모두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리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다 신랑을 기다리는 준비된 자들처럼 보였죠. 하지만 이들 중 다섯은 슬기로운 처녀였고 나머지 다섯은 미련한 처녀였습니다. 이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기름에 있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더불어 여분의 기름을 그릇에 담아 준비했지만 미련한 처녀들은 등만 가지고 있었을 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신랑은 예상보다 더디 왔고요. 기다리던 열 처녀는 모두 다 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이는 주님의 재림이 언제일지 아무도 알 수 없으며 그 시기가 지연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열 처녀는 모두 일어나서 등불을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의 등불은 꺼져갔습니다. 그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나누어 달라 요청했지만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이 부족할 것을 염려하여 각자 기름을 사러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했고 미리 준비하고 있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만이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뒤늦게 돌아온 미련한 처녀들이 문을 열어달라 그렇게 애원했지만 신랑은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단호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비유는 주님의 재림이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임할 것이며 그때가 되면 구원의 문이 닫히고 준비되지 않는 자들은 영원히 배제될 수 있다 이렇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우리 마음속에 꼭 받아들여야 할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는 영적 준비가 필수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 4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담아가지고 갔더니. 아멘. 등은 말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형태나 신앙인으로서의 명분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기름은 등불을 밝히는 실제적인 에너지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볼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말세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경건의 모양은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은 여러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색깔도 다르고요. 모양도 다르고요. 크기도 다르고요. 또 각각의 그런 개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가장 인기 있는 모델도 있고 오래된 골동품의 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건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름입니다. 등잔의 모양이 아닌 등잔의 기능을 온전히 갖추게 할 내용물이 바로 기름인 것이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말세 시대에는 이름만, 무늬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주장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여 주여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등과 같습니다. 외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기름이 없습니다. 그 기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기름이 없다는 의미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과 26절인데요. 우리에게 큰 울림으로

0: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26절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공통적으로 말씀을 들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손에 등을 쥔 열처녀와 같습니다. 하지만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에 집을 지은 사람의 차이가 분명합니다. 바로 행함에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겉모양은 동일하지만 속모양은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기름, 바로 이 기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기름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엘라이온입니다. 올리브유를 뜻하는 말인데요. 성경에서는 매우 다양한 의미로 사용이 된 말입니다. 어떤 상징이 있을까요? 성별과 거룩함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 왕, 선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그들의 특별한 사역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하고 성별했다 하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둘째는 빛과 인도입니다. 등불을 밝히는 데 사용되어 어둠을 밝히고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셋째, 치유와 회복입니다. 상처난 곳에 바르거나 약으로 사용되어 치유와 회복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넷째는 기쁨과 풍요인데요. 잔치 때 머리에 바르기도 하여서 기쁨과 풍요를 상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등에 기름이 떨어지면 우리는 계속 채워서 불을 밝게 할 사명과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끊임없이 점검합시다.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합시다. 그리고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됩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신앙생활에 집중합시다. 다시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추구합시다.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는 영적 준비를 서두르는 삶으로 태세를 전환합시다. 이 기름은 다른 사람이 대신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나 부모, 배우자가 대신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채워나가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기 쉽습니다. 겉으로만 신앙인의 모습을 유지한 채 내면의 영적인 기름이 고갈되어 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봅시다. 영적으로 고갈이 되지 않도록 꾸준히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 그 열정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잘 준비하여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수요일 저녁 지금까지 광주 서구 쌍촌로에 위치한 목원교회 정춘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 전화 376국에 0153번 062-376-0153번으로 전화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극동방송 라디오 수요예배. 이 시간은 회중예배에 참석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극동방송에서 라디오 수요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성경책을 앞에 펼쳐놓으시고 이 예배에 같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봉선중앙교회 예배 실황 그리고 김효민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1: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주님, 주님께 내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나를 먼저 찾아주셨고 나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죄악 건져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오직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 임하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이 시간도 그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3장 부르겠습니다.

0: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1: 아멘.
0: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붙들어주시고 모든 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1: 아멘.
0: 나태하기 쉬운 무더운 여름철이지만 우리 마음을 세상 즐거움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며 예배 자리로 인도되어 참된 믿음으로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감사보다 불평을 앞세웠고 기도보다 걱정을 선택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1: 주님.
0: 사랑하지 못했던 삶, 말씀에 반응하지 못했던 삶, 신실하지 못했던 삶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이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고 은혜로 새 힘을 얻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더욱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1: 아멘.
0: 순바섬 선교팀을 이끌어 주시고 선교지에서의 시간과 만남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 아멘.
0: 힘든 여정 속에서 선교의 사명이 흔들리거나 잊지 않게 하셔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아멘.
0: 선교지에서 함께 나누었던 사랑과 봉사로 아버지 이름을 영화롭게 올려드리는 사역이 되었습니다.
1: 주님.
0: 순바섬에서 만난 이들의 마음에 주님의 빛이 비치고 그들이 주님을 더 깊게 알게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1: 아멘.
0: 수고한 선교 팀원들 돌아온 뒤에도 선교의 열매가 삶 속에서 자라도록 말씀을 묵상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남겨진 선교사님과 가족들 건강과 안녕을 지켜주시고 평안을 지켜주시옵소서.
1: 아멘.
0: 조중 접경 지역 비전 트립 참여하는 팀원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1: 아멘.
0: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현장에서 주님의 임재를 민감하게 느낄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발견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옵소서.
1: 아멘.
0: 준비 과정과 여정을 통해 그리스도의 제자로 더욱 성숙해지고

0: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1: 아멘.
0: 사랑하는 목사님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가중한 사역에도 피곤치 않게 하시고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함 주시고 필요로 한 모든 영육관에 쓸 것을 채워 주셔서 기쁨으로만 몸된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1: 아멘.

0: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본 다음에 우리 김주미 집사님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룻기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6쪽에 있는데요. 교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여물을 짜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요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1: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0: 보아스가 그 기여물을 짜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1: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0: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1: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0: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1: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0: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륜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룬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2: 예, 우리 순바 단기 선교 하나님 은혜로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아, 기도하고 출발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9시에 모여서 다 준비하고 토요일 새벽 1시에 출발했는데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역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같은 이 공동체를 보기가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7박 8일 다녀오는데 23명이 다녀오는데 한 사람의 불평도 제가 보지를 못했고요. 얼굴 찡그린 모습 한 모습도 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힘든 시간들인데도 정말 기쁘고 감사함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모습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야 역시 복음이 실천되는 공동체구나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뒤에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진 찍고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해서 인천공항에서 싱가포르를 경유해서 발리를 들어가서 발리에서 이제 그 순바로 가기 전에 순바섬으로 가기 전에 또 비행기를 타거든요.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예, 순바섬에 도착해서 비행기에서 내려서 트럭에 짐을 싣고 트럭에 다 올라탔습니다. 이게 이제 트럭이 우리의 이동 수단이었어요. 저는 트럭 안 탔습니다. 저는 병동 차량 탔습니다. 저와 함께 이게 몸이 이제 돌아가면서 아프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고정적으로 병동 후송 차량 타고 수용차 좋은 수용차 아니고요. 병동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제 몸 아프신 분들 돌아가면서 이제 저와 함께 차를 타고 나머지는 다 이 차를 타고 계속 그 일주일 다녔는데요. 요게 이제 중간에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나서 다른 트럭으로 바꿔 탔는데, 다른 트럭은, 야, 저 차가 굴러갈 수 있을까? 그런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고생도 정말 많이 했어요. 엉덩이들이 많이 잘못됐을지도 몰라요. 예. 앉았는데 그냥 그 나무, 앉는 좌석이 그냥 그 부러질 정도로, 그냥 깨질 정도로 그렇게 오래되고 노후된 그 차량입니다. 마오뚜룽교회 갈 때 이제 걸었습니다. 근데 많이 걷지 않았어요. 예전에 제가 갔을 때는 걷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었거든요. 보통 2시간, 3시간, 4시간씩 매일 걸어 다녔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사역의 반경이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동순바, 서순바 막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아까 그 차를 타고요. 3시간, 4시간, 왕복, 하루에 한 7시간, 8시간 그렇게 차를 타고 고생을 하죠. 지금 걸으면서 고생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요날만 좀 걸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 때를 놓치면 사진이 없을 것 같아갖고 앞으로 뛰었다 뒤로 뛰었다 하면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예. 저 오른쪽 교회가 저기 마오뚜룽 교회입니다. 갔더니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2시간을 기다렸대요. 2시간을. 예. 우리는 여기 4시간 걸려서 갔고요. 이분들은 2시간 전부터 나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세운 마오뚜룽 교회입니다.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2년 전에 세운 교회거든요. 마오뚜룽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된 것은 제가 2018년도 2019년도에 순바에 갔을 때 제 아내가 이 순바 땅에 교회를 세우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돈이 없잖아요. 계속 기도만 하죠. 매년 기도하면서도, 아직 실천을 못하고 있었는데, 2년 전에 제 아내가 아프면서 치료비가 생겼어요. 치료비가 생기자마자, 우리 순바에 교회 세우자.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교회는 이제 봉선중학교 이름으로 세워졌고, 주님의 교회입니다. 예, 특별히 환영을 받았어요. 이 교회를 우리 봉선중앙교회에서 헌당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너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환영했고 우리 모두가 저렇게 앞에서 기념사진도 찍고 있습니다. 의료사역했습니다. 교회들마다 다 의료사역을 했어요. 대부분 교회에서 의료사역하면서 환자를 돌봤고요. 이건 발치 치과 사역하는 거고요. 우리 청년들이 약국을 운영했습니다. 예. 약국이 제일 붐비더라고요. 여기는 라이헤울 교회입니다. 교회 예배당이 없습니다. 마당에서 예배드리고요. 이분들 중에 대부분은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었어요. 예수 믿는 분들이 개척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분들이 얼마 안 되고 예수 안 믿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는데 12개 마을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마을에 갔을 때 저 앞에 앉아있는데 그때까지도 말씀이 생각이 안 났어요. 대부분 현장에 가면 이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생각나거든요. 계속 하나님 묵상하는 가운데 이동하면서 계속 묵상하고 하나님 앞으로 갈 마을에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그 마을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묵상하고 도착하면 하나님 말씀을 바로 주셔요. 근데 여기는 도착해서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데도 말씀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계속 앞에서 좀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회개가 되더라고요. 회개가 되면서, 그러면서 좀 전에 우리 김준미 목사님이 간증했던 그 내용, 요한계시록 2장 20절 말씀, 3장 20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그 예배를 잘 드려요. 집중해갖고요. 근데 이분들 중에 아직은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근데 말씀을 전하고 나서 여기서는 제가 콜링을 했습니다. 다른 교회도 갔을 때는 이미 그 교회 다니는 분들 또 예수 믿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여기는 이제 예수님 안 믿는 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전하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길 원하는 사람 손들으라고 했더니 다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할 때 다 따라서 기도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일욕식을 했습니다. 이분 한 분 한 분을 우리 성도님들이 발을 씻겨줬어요. 많은 분들이 눈물 흘리면서 많은 교회에서 이제 세족식을 했는데요. 세족식을 할 때 정말 그들이 그 위로를 받더라고요. 그러면 눈물을 많이 흘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마당에서 예배 드리고 그 맞은편 쪽에 이 공터가 있었는데요. 이 공터 주인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런데 공터를 교회 건축을 위해서 내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교회 라이헤울 교회가 세워질 거예요. 바로 이제 공사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믿는 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그가 이제 기꺼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땅을 내어주고 여기 이제 교회가 세워질 거예요. 근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저 땅 주인도 예수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예, 우리 가는 곳마다 이제 12개 마을에서 스킷 드라마를 했습니다. 스킷 드라마 할 때, 언어, 그,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뭐 설교하듯이 말로 전하는 거 아니라 저렇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건데, 이때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여기 순바 지역에는 인도네시아인데, 인도네시아 말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말로 설교를 하면은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 말로 통역을 하게 되는데, 그 말도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스킷 드라마를 보면서는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복음을 알아듣고 깨닫는 거예요. 또 워십 팀들이 또 계속 워십을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 정말 너무 귀해요. 정말 행복해하면서 몸이 아프면서도 기뻐하면서 잘 섬기는 모습들도 봤고요. 또 이렇게 리크레이션 하면서 우리 아이들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만디다루 교회입니다. 이곳을 들어가는데 한 4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정말 산을 넘고 넘어가는데 길이 정말 험했습니다. 제가 그 길을 사진을 다 찍었었는데 길이 막 울퉁불퉁한 파이고요. 그러니까 이 편안하게 가지 못해 4시간 동안 계속해서 막 이렇게 아주 험난한 산길을 갔는데 야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고 또 들어가서 얼마나 사람들이 있을까 했는데 이렇게 교회가 나왔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변에 집들이 별로 안 보이는데 어디선가 또 이렇게 많은 시간을 걸어서 왔다라는 거 여기저기 흩어있는 데서 몇 시간 걸려서 온 아이들도 있고요. 그렇게 모인대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우물을 파주기로 한 겁니다. 만디다로 여기는 물이 없어서 그래도 여기는 마우뚫는 교회 같은 경우는 물이 없는 지역이거든요. 우리 교회에 세워진 데 마우뚫 그래서 거기는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막 많이 씻지도 못하고 근데 여기는 많이 깨끗했어요. 근데 여기서도 많이 물이 없기 때문에 어디서 물을 가져오는가 하면요. 4km를 내려가서 산으로 내려가서 매일같이 물을 떠와야 된다는 거예요. 4km를. 근데 여기 이제 바로 우리 교회가 후원해서 이제 우물 공사가 시작될 겁니다. 예, 여기에서 워십을 하고 나서 우리 청년들이, 그 교회 청년들이 나와서 같이 하는 거예요. 말씀 제가 이제 설교하는 장면이고요. 예. 가는 곳마다 이제 의약품을 전달했습니다. 12개 마을 모두에게 의약품을 준비해서 저 안에는 많은 의약품들이 담겨져 있어요. 일일이 다 설명이 담겨져 있고요. 예, 또, 그, 우리, 또, 그래서 한 분이 이제 공을 후원해 주셔갖고 가는 곳마다 또 공을 K리그 공인구입니다. 아주 좋은 공이에요. 공을 선물했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또 쌀을, 또 가는 곳마다 12개 마을 모두에 다 쌀을 다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많이 베풀고 왔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가 가서 어떻게 사역하고 왔는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준 겁니다. 우리가 값을 치르고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또 우물을 파주기도 하고 우리의 이 섬김이 앞으로 이 순바 땅에서 계속해서 생명의 열매로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흔적이 순바섬에 새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섬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순바에서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는 겁니까? 정말 귀한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협력하는 함춘환 선교사님과 김성애 선교사님은 정말 귀한 분들인 것 같아요. 그분들의 헌신으로
순바섬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잖아요.

우리는 1년에 한 번 이렇게 단기 선교로 가는 것이고요. 또 물질로 이렇게 섬기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냥 그 땅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내어드리는 삶이에요. 2008년부터 순바섬 사역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그분들의 발자취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남아있을 것입니다. 또 그분들과 함께 협력해서 우리가 이렇게 섬길 때 우리의 섬김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열매로 맺어져 갈 것입니다. 저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들 모두의 삶이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의미 있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눕기서에도요. 예, 특별히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확연히 다른 인생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한 사람은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았고요. 한 사람은 의미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 앉아있습니다. 왜 성문에 올라가 앉아있습니까? 누군가를 만나서 담판을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보아스가 누군가와 담판을 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전날 잠을 잘 때 우리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보아스가 잠을 자는데 룻이 밤중에 발치 이불을 들고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면서 보아스에게 청혼을 했어요. 그리고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면서 기업 물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업 물을 자가 되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앞에서 이미 살펴본 대로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잃어버린 것을 값을 지불하고 원래대로 회복시켜주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기업 물을 자예요. 기업 물을 자. 한 집안을 대신 책임져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땅을 사서 뭐 돌려주고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기업 물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룻에게는 그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 며느리 룻에게는 재산도 다 그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가문도 다 이렇게 막 완전히 가문이 다 망가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회복시켜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재산도 회복시켜 주시고 주고 가문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가 바로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 값을 치를 수 있는 친척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친척이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바로 그 친척 중에 한 사람이 보아스였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습니다. 그가 기업 물을 자의 1순위였어요. 보아스도 친척이었지만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에게는. 그래서 보아스가 성문에 앉아있는데 마침 그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그 사람을 불러서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3절, 4절에 보면요. 어떤 제안을 하는가 하면요.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소유지가 있는데 지금 나오미가 그 소유지를 팔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봤을 때 이전에 모압 땅으로 떠날 때 그것이 완전히 그 없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임대하고 떠났나 보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소유지를 지금 자신의 가문이 다 무너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서 뭔가 시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고 이 소유지를 팔려고 하는데 이 소유지를 만약에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팔면은 그냥 이 집에서는 이 땅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친척이 대신 사주면은 그걸 그 기업을 유지시켜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 요청하는 겁니다. 이 소유지를 당신이 값을 주고 사라. 당신이 기업 물을 자 1순위니까 당신이 이것을 값을 주고 사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멜렉 가정의 기업을 보존시켜주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말합니다. 근데 만일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은 내가 하겠다. 당신이 기업을 물지 않겠다고 한다면은 내가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1순위의 기업 물을 자가 기꺼이 내가 물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할게. 내가 물을게. 내가 책임질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두 번째 제안을 합니다. 두 번째 제안은 뭔가 하면요. 5절에 보면요.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 땅을 사

할 때 나오미에게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바로 죽은 자의 아내 룻에게서도 사는 것이고 너는 그렇다면 룻과도 결혼해야 되고 룻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의 이름으로 기업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을 모함녀인 룻도 책임져줘야 되는 것이고 아이를 낳아서 죽은 자의 이름으로 기업을 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사람 기업물자 1순위 이 사람의 이름으로 이제 기업이 그 이어져가는 게 아니라 자기는 돈 내고 값을 지불하고 그런데 이 기업은 지금 엘리멜렉 죽은 사람 엘리멜렉 그 가정의 이름으로 그 기업이 이어져간다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제안까지 듣고는요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은 네가 물으라. 나는 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앞에서는 내가 물으리라 했는데 지금 두 번째 제안을 듣고는 아, 안 되겠다. 나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기업 물을 자로서 충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이 가정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마음만 먹으면 구속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와 룻의 인생까지 책임지라는 말에 단호히 거절을 합니다. 처음에는 돈이 들겠지만 나이 많은 나오미만 만약에 책임지는 것이라 한다면 뭐 그래도 훨씬 수월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오미만 먹여 살리고 그가 죽으면 어차피 자기 차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에요. 거절합니다. 왜냐하면요 손해가 있을까 하여 룻까지 책임지고 룻을 통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통해서 그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기업이 이어져 간다고 한다면 나는 뭐야? 내 건 없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젊은 과부 나이 많은 나오미는 모르겠는데 젊은 과부 룻까지 책임져야 하면은 그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될 것이고 결국 두 여인과 아이를 먹여 살릴 뿐만 아니라 그 땅의 소유도 자기의 소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손해가 있을까 하여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이익이 될 것 같을 때는 뭔가 선을 베푸는 것 같다가 자기에게 손해가 될 때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본래 자비를 베푼 것도 아니죠. 선을 행한 것도 아니죠. 이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 사는 자였습니다. 자기 이익이 돼야지만이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였거든요. 하지만 자기 욕심이 더 앞섰던 것입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의 이름은 없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단지 아무개입니다. 아무개. 보아스가 그렇게 부르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이름을 불렀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아무개요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그의 이름은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었어요. 그냥 아무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름도 없이 이렇게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진짜 엄청난 손해를 본 것이죠. 보아스 같은 경우는 나중에 다윗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메시아에 들어갈 수 있 게 되지 않습니까?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보아스가 나중에 그런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된다면 땅을 치고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에게 주신 기회를 이 사람은 스스로 거절한 거예요. 걷어차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잘 선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떤 자리에 세워놨을 때 나를 왜 그 자리에 세워주셨을까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고 자기 편리함만 추구하려고 할 때 우리 영적 축복의 기회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에서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데 근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저는 순바땅에 가신 분들이 그 기회를 잘 잡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고 그 기회를 붙잡은 거예요. 순종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들 우리 눈으로 목격하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오는 거예요. 보아스는
반면에 보아스

저는 자기 위치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앞에서 룻기 3장 13절에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장 1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무를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무를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무를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무를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여기 보아스가 지금 누세게 발치부를 들고 들어온 누세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우선순위가 아니야. 나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내가 아침에 그 사람 만날게. 그럼 그 사람이 자기 책임을 잘 이행할 거야. 만약에 그 사람이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내가 책임질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누세게 말을 하면서 이 책임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보아스는 책임의식이 강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회건 책임지는 사람이 많아지면요,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이룰 수 있어요. 책임지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공동체는 늘 건강하고 안전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정도 그렇고요, 직장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국가도 그래요.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갈 때 그 공동체는 늘 평안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정에서 책임져야 될 분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교회에서 책임져야 될 분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단기 선교도 전혀 문제들이 없었어요. 너무 은혜가 넘치는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몇 명이 참여했습니까? 23명이에요. 23명이 7박 8일 다녀오는데 전혀 어려운 문제들이 없었다, 갈등들이 없었다. 이것은요,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도 너무 잘 감당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인데 저와 함께 우리 이민규 목사님 두 사람이 이제 같이 가지 않았습니까? 목사들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저는 그냥 말씀, 12개 마을 가서 말씀 전하는 일들, 그것을 위해서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열심히 말씀사 감당하면 돼요. 다른 것들 그냥 다들 책임 있게들 너무 잘 감당해 주니까 우리 청년들도 너무 책임 있게 잘 감당하는 거예요. 뭐 시켜서 하는 게 없어요. 다 알아서 앞으로 뛰고 뒤로 뛰고 하면서 열심히 수고하고 섬기는데요. 모두가 다 책임 있는 그 역할들을 감당하니까 이 공동체가 너무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목격하고 왔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육신은 피곤하지만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기 아무개라는 사람,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당시의 관습에 따라서 그가 행동한 것이 있는데요, 자기의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주었습니다. 책임을 떠맡기는 거예요. 나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을 벗어서 떠맡기는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정도는 너무 약한 건데요. 율법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신명기 25장 7절에서 9절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를 행했는데요. 그것은 책임을 지기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의 신을 벗겨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침을 뱉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스스로 먼저 알아서 신을 벗었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침을 뱉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책임 회피하는 것이 용납이 되는 것이죠. 근데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정말 수치스럽잖아요. 책임을 감당하기 싫어서 먼저 스스로 신을 벗어버리고 또 누군가가 침을 나에게 뱉는다면 그것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책임을 잘 져야 됩니다. 책임을 회피하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 가장입니까? 혹시 아내입니까? 남편입니까? 부모입니까? 책임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성도입니까? 성도로서의 책임을 감당하십시오. 직분자입니까? 직분자로서 책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시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복음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삶을 투자하십시오. 이것이 복음을 만나는 사람의 책임입니다. 복음을 만나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시간도 드릴 수

있어야 되고요. 물질도 드릴 수 있어야 되고요. 자신의 삶을 투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책임 있는 삶을 사십시오. 손해가 있을까 하여, 이 사람은 손해가 있을까 하여 책임 회피했잖아요. 우리가 혹시 손해가 있을까 하여 책임을 회피하면요, 진짜 손해를 입게 됩니다. 보아스는 이 아무개와는 달리 자기 손해를 감수하면서 기업무를자의 책임을 감당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받았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분자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으면요,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즐겁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누수를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아낌없이 값을 지불했습니다. 그 가정의 구속자가 된 거예요. 바로 이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피로 값을 지불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스스로 값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주셨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 거예요. 우리를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업무를자가 되어주셨고 고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의 상태에서 우리를 건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값을 지불해 주시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 그분이 오셨는데, 오셔서 뭐 하셨다고요?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대요. 그 목숨값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고 그 목숨값으로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거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주님 닮은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삶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보아스가 손해본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는 결코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아무개라는 사람은 손해가 있을까 하여 책임을 회피했는데, 보아스는 값을 지불하고 책임졌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결코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그의 이름은 더 빛났습니다. 더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주님의 길을 갔어요. 주님처럼 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의 값을 치렀습니다. 바로 그 보아스의 이름은 영원히 빛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불려주고 있잖아요.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룻기서의 마지막을 보면은 보아스는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진정한 구원자 예수님이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오시는데, 바로 보아스가 그 계보에 그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보다 더한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개라는 사람은 다 잃어버렸어요. 이름도 없어요.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보아스의 이름은 빛나고 있습니다. 세상의 욕심 때문에 조금이라도 희생하고 손해보기 싫어서 책임을 회피했던 아무개라는 사람은 성경이 그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지만 보아스요. 보아스는 정말 귀한 일을 한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바로 예수님의 닮은 자로 우리에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죠? 그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그 은혜를 계속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주실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발자취를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나 손해 볼 것 같은데, 내가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마다 하지 마시고요. 손해볼 것 같아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기꺼이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우리 더 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에서 사라지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에 남아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봉사원조학교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계속 잘하시길 바랍니다. 계속 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멋지게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암흑이라는 사람은 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성경에서 이름도 없이 사라져 버렸지만 보아스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아름답게 그 이름이 빛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사라지는 자가 아니라 남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양합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지금까지 광주 남구 제성로에 위치한 봉선중앙교회 예배실황 그리고 김효민 목사님의 말씀으로 극동방송 라디오 수요예배 함께했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655국에 1225번 062-655-1225번 봉선중앙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에서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라디오 수요예배, 주일 오전 11시에는 라디오 주일예배, 그리고 매일 새벽 5시에는 새벽예배를 보내드립니다. 계신 곳이 어디든 참된 예배자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BC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1: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BC 게시판입니다. 광주 모든 교회에서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 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7월 17일 금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7월 19일 주일에는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서구 매월동에 위치한 광주 무등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국에 34번, 062-373-003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교단 광주 양림교회에서는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님 초청 금요기도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7월 17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남구 양림동에 위치한 통합교단 광주 양림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672국에 1001번, 062-672-11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사역자 김은영 교수와 호신 가스펠 콰이어가 함께하는 광주 소극장 재즈 페스티벌 8월의 크리스마스가 개최됩니다. 일시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에 위치한 아트스페이스 흥학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606-6621번, 010-9606-66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의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오신 우리 임마누엘 예수님은 다시 하늘로 들어가실 때 십자가를 통해 하늘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서 하늘로 들어가는 길을 처음으로 만든 셈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밟고 지나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기뻐하는 천국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풍성한 찬양으로 주 예수님 한 분만 붙드는 시간입니다. 그러다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함께 하시죠.

주나목의 음반에 실린 본의 소서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문을 열면서 시와 그림의 천국 가는 자 함께 나눴고요. 이어서 조수아의 십자가 그늘 밑에 찬송도 함께 듣고 왔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오직 한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이 십자가를 꼭 붙들고 주님 앞에 풍성한 찬양 나누다가 주님이 주시는 응답을 만나고 또 힘과 위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세요? 오늘도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문자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열려 있고요. 이 십자가의 길을 승리의 길로 만들어주신 주님 앞에 승리라는 찬양 먼저 함께 듣고 오시죠.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 신현아의 누구 때문에 함께 듣고 오셨고요. 천국에 이르는 날을 소망하면서 십자가를 단단하게 붙드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소망의 바다가 찬양했습니다. 십자가. 앞서 들으신 찬양은 땡스기빙 밴드의 죄 많은 이 세상은, 그리고 강성훈의 찬송 환란과 핍박 중에도 함께 듣고 왔습니다. 9700번님이 문자 주셨어요. 찬양이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딱 붙어 있을 수 있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제목까지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 나눌 때 여러분의 기도가 멈추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위로가 끊어지지 않는 놀라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700번님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찬양 듣고 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찬송 메들리 데이비 겐트의 영어 찬송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송은 라헬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리고 가수 강인원의 매일 주님과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오직 한 길, 십자가의 길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승리하신 우리 주님만 꼭 붙드는 또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문자로 함께해 주시고 귀 기울여 애청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의 멜로디. 찬양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진행의 이화여자대학교 정자영 교수입니다.
1: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음에 새길 찬송은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입니다. 이 찬송은 19세기 말 미국의 목회자였던 워렌 코넬이 가사를 쓰고 윌리엄 쿠퍼가 선율을 붙인 찬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찬송의 영어 제목은 Wonderful Peace, 우리말로 하면 놀라운 평화입니다. 제목 그대로 이 찬송은 평화를 노래합니다. 그런데 이 찬송이 말하는 평화는 내가 애써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가 사라진 뒤에 비로소 찾아오는 여유도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평화를 내 삶을 둘러싼 조건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일이 잘 풀리고 관계가 잘 정리되고 붙들고 있던 문제가 잘 해결되어야 비로소 평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찬송은 참된 평화가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내 영혼의 깊은 데에서 울려나온다고 노래합니다. 세상이 잠잠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흔들리는 내 마음 깊은 곳을 고요히 감싸주시기에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찬송을 생각할 때마다 음악은 마음을 그리는 언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내면의 상태가 음악의 선율을 통해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메를로 퐁티는 우리가 세상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지각하고 경험한다고 말했습니다. 찬송은 가사의 뜻을 머리로 이해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첫 소리를 내고

그 고백이 내 몸 안에서 울리는 순간 찬송은 비로소 살아있는 경험이 됩니다.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 그 사실을 더욱 선명하게 느끼게 되는데요. 전주가 시작되면 저는 잠시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첫 소리를 내기 전 내 영혼의 깊은 곳을 조용히 찾아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0: 첫 가사를 부르는 순간 이 찬송은 더 이상 악보 위에 가사와 음정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고백이 됩니다. 그 고백 안에서 찬송의 가사가 하나씩 하나씩 살아나는데요.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오고 하늘의 곡조가 내 마음을 고이 쌉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나의 보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찬송은 가사로만 평화를 전하지 않습니다. 박자의 움직임 안에서도 그 평화를 느끼게 하는데요. 이 찬송은 8분의 6박자의 부드러운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8분의 6박자는 하나, 둘, 셋, 둘, 둘, 셋, 하나, 둘, 셋, 둘, 둘, 셋. 이렇게 두 번의 호흡으로 이어지는 박자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르다 보면 몸이 박자를 따라 잔잔한 물결처럼 부드럽게 움직이고 어느새 하나님의 평화가 내 마음에 조용히 스며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찬송을 필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필사는 찬송을 눈으로만 읽는 일이 아니라 손끝으로 고백을 옮기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이 찬송을 필사하실 때 글자를 빨리 써내려가기보다는 잠시 호흡을 고르고 내 영혼의 깊은 곳을 조용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평화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고백처럼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놀라운 평화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찬송가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함께한 곡은 새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였습니다. 이제 찬송을 들으시며 찬송의 은혜를 우리 영혼에 깊이 새기는 필사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일 드라마 사랑받은 제자 요한 시리즈 여섯 번째 시간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요한 번역구성 정경원 연출 강한빛 우리는 평생 주변 사람들에게 이해받기 위해 혹은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려 살기 위해 애를 쓰며 삽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들의 반응이 기대와 다르면 점점 더 위축되어 다가가지 못하다가 오히려 사람들을 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얘기처럼 느껴지신다면 이번 이야기는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오해받지 않기 위해 애쓰며 살다가 결국 집을 떠나 자신을 받아줄 곳을 찾아간 요한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요한 같은 사람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성경의 이야기와 인물들을 바탕으로 쓰여진 사랑받은 제자 요한 시리즈의 여섯 번째 이야기,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요한을 들어보시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미가엘입니다. 전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죠. 아버지와 다툰 후 어린 나이에 집을 떠난 요한은 세례 요한이라는 열정적인 선지자의 제자가 됐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 몰려든 요단강의 군중들 사이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바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을 했죠. 그렇게 요한은 예수님의 첫 제자들 중 한 명이 됐습니다. 맨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부터 요한은 그분이 평범한 분이 아니라는 것, 세례 요한 같은 선지자보다도 훨씬 더 대단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기적을 일으키시자 요한은 더욱 확신하게 됐죠. 요한은 지금까지의 길지 않은 인생을 많은 실수를 저지르며 또 주변 사람들에게 소외당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 안에서 다른 제자들과도 함께하며 요한은 자신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되었음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1: 요한? 요한, 일어났니?
2: 네.
1: 이제 일어나서 출발해야겠구나.
2: 어디로 출발하는데요?
1: 내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같이 올라가자고 부탁을 했거든.
2: 유월절 지내러 가시는 거예요?
1: 그렇단다. 자, 그럼 이제 가볼까?
2: 네, 전 준비됐습니다. 근데 다른 친구들은 다 어디 있죠?
1: 시몬과 안드레는 호수에 고기 잡으러 갔단다.
2: 그럼 제 형도 같이 따라갔겠네요?
1: 형을 이해하렴, 요한. 야고보는 너희 가족, 특히 아버지에 대해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단다. 그건 존경받을 만한 일이야.
2: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이상 이제 옛날 일은 내려놨다고 생각했었거든요.
1: 좀 기다려주자꾸나, 요한. 야고보는 다음에 함께할 기회가 있을 거야. 이번엔 요한 너랑 빌립, 그리고 나다나엘만 나와 함께 가는 거란다. 자, 이제 한 시간 안에 출발할 거다. 알겠지?
2: 네, 예수님.
0: 날이 밝기 전,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날 때쯤엔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 세 명, 이렇게 해서 그들 일행이 여덟 명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 세 명이 앞서가고 그 뒤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뒤따르는 가운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두 그룹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죠. 물론 편안한 여행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새롭게 시작된 예수님 공생의 사역에 든든한 후원자였지만 예수님의 다른 형제들은 그렇지 않았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예수님께서 대중들의 관심을 받는 것도 싫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죠. 그래서 나흘간의 여정 중 이틀째부터 신경전이 시작됐습니다.
2: 예수님, 대체 뭐가 문제인 거죠?
1: 문제라니? 무슨 문제?
2: 아시잖아요. 예수님 형제 야고보요. 왜 우리한테 그렇게 심술궂게 대하는 걸까요?
1: 야고보는 그동안 항상 나의 그림자에 묻혀 살아왔단다. 그에게는 참 힘든 시간들이었지.
2: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 맞죠?
1: 날 어떻게 대할지 잘 몰라서 불편하게 느낄 뿐이지. 난 다른 일반적인 형들과는 많이 달랐으니까.
2: 전 그냥 야고보가 심술 많고 까다로운 사람인 것 같은데요.
1: 그래도 심성이 참 착하단다, 요한. 좀 기다려봐라. 너희 둘이 사이좋게 지내는 게 내 기도 제목이란다.
2: 네? 제가 예수님 동생이라며? 예수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전 제 형 야고보랑도

0: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는데요.
1: 잘 기억해두렴, 요한. 언젠가 너희 형하고 너, 그리고 내 동생이 아주 깊은 우정을 나누게 되는 날이 올 거야.
0: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현대로선 상상이 잘 안 갑니다.
1: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 야고보, 우리 좀 같이 걸을까?
2: 야고보, 형이 부르지 않니?
3: 아, 왜요?
4: 예수님께서 이 둘이 서로 대화를 좀 하도록 유도했지만 요한은 야고보의 반응이 곱지 않자 소용없다고 속으로 생각했죠. 여행 나흘째 되는 날 밤, 늦어서야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이젠 너무 지쳐서 다들 거의 말이 없었죠.
1: 저기 봐라.
5: 어, 뭐가요?
1: 저기 멀리, 불빛.
5: 네, 저기 뭔데요?
1: 우리 아버지 집이란다.
5: 진짜요?
6: 형 말씀은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요.
2: 야고보.
1: 맞아, 성전이야. 해가 져도 성전은 높이 있어서 어두워지기 전까지는 멀리서도 보이지.
6: 우리 좀 그만하면 안 돼?
0: 이봐요, 짜증이나 좀 그만내면 안 돼요?
2: 요한, 그냥 좀 봐줘. 우리 아들이 너무 많이 걸어서 지쳐서 그런 것 같아.
6: 어머니! 어머니께서 왜?
2: 야고보, 그만하자. 예수, 아무래도 이제 우리 좀 쉬어야 하지 않을까?
1: 예, 어머니. 진짜 다들 지친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다들 괜찮을 거예요. 조금만 더 가자. 거의 다 왔다.
4: 예루살렘의 아침의 모습은 전날 저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다음날 유월절을 준비하며 음식과 이런저런 물건들을 사느라 아주 활기찬 모습이었죠. 가장 사람들이 붐비는 곳은 성전 뜰이었습니다. 그냥 물건 파는 상인들 뿐 아니라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 제사에 쓸 동물들을 파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겐 이날이 1년 중 가장 큰 대목이었죠. 그런데 여기에 뒷돈 거래가 심심찮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깨끗하고 건강한 어린 양이 유월절 제사에 드려져야 하는데 제사장들만이 그 양이 흠이 있고 없고를 결정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상인들에게서 돈을 받고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이 동물들을 팔 수 있는 권리를 줬던 겁니다. 그러니 결국 이 동물들은 아주 비싼 값에 팔렸고 이것을 사기 위해서는 성전에서 사용되는 돈으로 바꿔야 했던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 뜰로 걸어 들어올 때 시끌벅적한 분위기가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5: 예수님, 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어디서 왔을까요?
1: 사람들은 각지에서 예배하러 모인 거란다. 그런데 말이야.
5: 아, 왜 그러시죠?
1: 제사에서 사람들을 이끌어야 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구나.
5: 제사장들 말씀이세요?
1: 그렇다. 이스라엘의 목자. 하지만 보호하고 돌보기는커녕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고 돈을 뜯고 있으니.
5: 아, 말도 안 돼요. 하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제사장들인데.
1: 아니다, 요한. 그들이 법을 만드는 게 아니지. 잘 들어라. 너와 빌립, 그리고 나다나엘은 여기서 기다려라. 무슨 일이 있어도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말고 내 말을 명심해라. 성전 안으로 절대 따라 들어오지 마라. 한 시간 후에 배단이 가는 길에서 만나자. 알겠지?
5: 아니, 하지만...
1: 모두들 걱정할 것 없다. 곧 보자꾸나, 배단이 가는 길에서.
5: 예, 예수님, 알겠습니다.
7: 이게 무슨 소리예요?
2: 나도 모르겠다. 무슨 일이 난 것 같긴 한데.
7: 어머니, 성전에서 무슨 소동이 난 것 같아요.
2: 그래, 그런 것 같구나.
4: 야고보 말대로 성전에서 소동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었죠. 야고보와 그의 어머니가 성전

0: 으로 달려갔을 땐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어 서로 밀치며 무슨 일인지 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서로 밀치며 반대로 성전에서 바깥으로 밀려나왔어.
1: 이것들을 여기서 치워!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2: 벌써 한 시간이 지났는데 어디 계신 거지? 어? 저기 봐,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오신다. 저기 봐. 예수님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저희가 듣기로는
1: 다들 내쫓았다. 요한, 장사꾼들, 동물들, 환전상들을 성전에서 쫓아버렸지.
2: 하지만 예수님 괜찮으시겠어요? 제사장들이 로마 군인들한테 보고하면...
1: 아니 요한, 그렇진 않을 거다. 로마 군인들이 성전으로 가고 있는 건 맞지만 그들이 도착할 때쯤엔 성전엔 동전 하나, 개미 한 마리도 없을 거야.
2: 어떻게요?
1: 제사장들과 그 일당들이 그렇게 할 게다. 상상해봐라. 지금쯤 그 잘 차려입은 상인들과 환전상들이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을 거야. 로마 군인들이 소동이 있었던 걸 알면 더 안 좋을 테니까 말이야.
2: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1: 자, 가자.
2: 저, 예수님, 뭐 좀 여쭤봐도 되나요?
1: 당연하지.
2: 왜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화가 많이 나셨어요?
1: 나도 질문 하나 하마, 요한. 사람들이 왜 성전에 오는 걸까?
2: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요?
1: 그래, 기도하러 오지. 그럼 그걸 돈을 내야 할까?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어야 하는데 대신 긴 외투를 걸친 무자비한 장사꾼들이 머무는 곳이 되어버렸다. 목자로 세워진 사람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의 양들을 먹이는 일엔 관심이 없다. 에스겔 선지자가 한 말이 있다. 자기 자신만을 돌보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목자들이란 양떼를 먹이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런데 너희는 살진 양을 잡아 기름진 것을 먹고 양털로 옷을 해입기는 하면서도 양떼를 먹이지는 않았다. 너희는 약한 양들을 튼튼하게 키워주지 않았으며 병든 것을 고쳐주지 않았으며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을 싸매어주지 않았으며 흩어진 것을 모으지 않았으며 잃어버린 것을 찾지 않았다. 에스겔이 또 기록했지.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그 목자들을 대적하여 그들에게 맡겼던 내 양떼를 되찾아오고 다시는 그들이 내 양을 치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 그 목자들이 다시는 양떼를 잡아서 자기들의 배나 채우는 일은 못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그들의 입에서 내 양떼를 구출해내면 내 양떼가 다시는 그들에게 잡아먹히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나의 양떼를 찾아서 돌보아 주겠다.
2: 예수님, 저 다른 질문 하나 더 해도 될까요?
1: 물론이지.
2: 그 일이 언제 일어날까요? 언제 하나님께서 오셔서 직접 문제를 해결하실까요?
1: 한번 살펴보렴.
2: 아, 무슨 뜻인지.
1: 처음부터 세례 요한을 한번 보자꾸나.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세례 요한들은 누구냐고 물으니 그가 뭐라 대답하더냐.
2: 그러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하여라.
1: 그렇지. 외치는 소리. 그럼 나에 대해 뭐란 말하더냐?
2: 이분이 바로 내가 내 뒤에 오시지만 그분이 나보다 더 위대하신 것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존재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던 분입니다. 그러셨죠?
1: 이제 요한, 네 질문이 뭐였지?
2: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셨군요.
1: 그래 요한,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던 말씀이 이미 보내심을 받았단다. 사람의 육신을 입고 와서 사람들 사이에 살고 있지. 넌 그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의 영광을,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자, 이제 가자꾸나. 할 일이 많단다.
2: 이제 우린 어디로 갑니까?
1: 오늘 밤 유월절을 지내야겠지. 하지만 내일은 갈릴리로 돌아가 찾기 시작할 것이다.
2: 찾아요? 뭘 찾으러 가나요?

0: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말이다.
1: 요한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 황홀한 순간을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의 제자가 된 세 명뿐이었고 자신이 그중 한 명이었으니까요. 예수님께서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고 성전의 환전상들을 혼자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을 친구라 불러주셨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요한은 하찮은 어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 회복시키라고 보내신 위대한 목자의 친구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잃어버린 양은 아니신가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네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직접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주시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며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가 있으심을 증명하셨죠. 그 사람은 그 즉시 완전히 치유받았습니다. 이제 제가 짧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듣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이 땅의 구세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기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드라마 사랑받은 제자 요한 시리즈 여섯 번째 시간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요한 출연 설영범, 홍영란, 홍성원, 박영재, 장민혁, 신범식 해설 서혜정 번역구성 정경원, 연출 강한빛 주일 드라마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샵 1069를 수신자 번호에 입력하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호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찬양받기 위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일곱 가지 때를 소개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했을 때, 헌금을 드릴 때, 큰 복과 축복을 경험했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 기쁜 일을 경험할 때, 예배 드릴 때, 매일 영원토록.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감정과 환경에 상관없이 영원히 찬양받으실 우리 주님, 아주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며 은혜의 찬송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주의 말씀 시편 85편 말씀 함께합니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소울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지혜 말씀 시편 86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시편 135편 3절 말씀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입니다. 확신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오늘 밤 그 확신을 붙들며 김드은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케인과 데이빗 리오나드가 함께한 Blessed Assurance 들려드렸습니다. 확신이라는 게 참 어렵죠. 잘 되고 있을 때는 확신이 생기곤 하는데 흔들리고 넘어질 때는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확신은 내 상황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시는 데에서 오는 그런 확신입니다. 내가 변해도 상황이 바뀌어도 그분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죠. 우리가 흔들리는 건 어쩌면 확신의 근거를 잘못된 곳에 두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내 감정, 내 상황, 내 능력에 두면 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신실하심에 두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확신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지켜주신 게 아닐까 싶네요.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꿈이 있는 자유의 내가 여화를, 이길승의 소망으로, 김도연의 주 없이 살 수 없네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브랜든 레이크와 젤리 롤이 함께한 Heart Found Fought Hallelujah 그리고 앤 윌슨이 부른 My Jesus 조시 볼드윈의 I Speak Jesus까지 연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8858번 쓰시는 분께서 제이어스의 러블레터 신청합니다 라고 신청곡 보내주시면서 아들내미 태교할 때 듣던 찬양인데 자는 모습을 지켜보니 문득 떠오르는 찬양이네요. 이 세상에 계신 모든 엄마들 힘내세요. 파이팅! 이 프로그램은 처음 청취하는데 많은 분들이 묵상하며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야, 처음 들으신데 신청곡까지 보내주셨네요. 예, 세상에 계신 모든 엄마들, 그리고 모든 아버님들 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신청해주신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곡 연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8858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제이어스의 러브레터, 히즈 윌의 그저 사랑만 하며, 오레브의 서로의 결이 되어, 김민정의 여호와 이레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서윤영입니다. 6주간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로 나눕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번 주간 희락과 화평에 대해서 나눕니다. 희락은 환경이 흔들리지 않고 성령 안에서 솟아나는 깊은 영적 기쁨이고요. 화평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타인과 평화를 이루는 평안을 말합니다.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사실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희락과 화평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요. 시편 119편 165

주노라 아름다운 오보의 연주 찬송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송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조이 듀엣의 찬송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서윤영입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그 중에서 희락과 화평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리다.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 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서머 스페셜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테마를 가지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라는 테마를 함께하는데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신청곡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기도하면서 그 테마에 맞는 찬양과 찬송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어요. 함께 하시면서 기도도 하시고 묵상도 하시고 나의 삶에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꼭 맺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화평과 희락 듣기만 해도 참 좋은데요. 희락은 영어로 joy라고 하고요. 화평은 peace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피로써 화평을 이루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찬송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영어 찬송입니다. 다마리스의 Grace Greater Than Our Sin.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희락과 화평에 대해서 성경의 아홉 가지 열매 중 두 번째와 세 번째 열매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찬양 함께 하실 건데요. 아시는 분들은 또 따라 부르시기도 하고 생각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같이 기도하면서 이 시간 세상에 알 수도 없는 줄 수도 없는 그 평안, 평안함이 가득하기를 저도 바랍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댓감과 만능 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과 화평이 넘치길 바라면서 또 기쁨과 화평을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나눠주고 흘려주는 별그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그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나의 가치는 지금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나의 가치는 우리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며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정체성에 있는 것이죠. 현재 남보다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마음속에 불행한 자신의 모습, 희망과 열정이 사라진 자신의 모습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이에게 소유는 아무런 위안도 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 그분의 음성이 귀 기울여 순종하며 걸어가고 있다면 현재 가진 것이 없더라도 바르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예수님의 제자답게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허브워십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로 달빛과 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믿음 위에 서서 용기 있게 좁은 길로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라엘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소망의 바다에 더욱 사랑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에필로그의 예수 나를 위하여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캔들 크리스마스의 내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정혜선 천민찬의 복의 근원 강림하사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송정미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옹기장이의 주 은혜와 자비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워십메이커스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유효한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최정원의 주님여 이 손을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캠프 제이 월십의 예수가 보이네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호우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호우 예보 지역과 시간을 미리 확인해 주변 사람과 공유하고 대비합니다. 산간,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으로부터 대피하고 지대가 낮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건물에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이나 시설물 보호를 위해 하수구나 집 주변 배수구를 미리 점검하고 막힌 곳은 뚫어야 합니다. 건물의 출입문, 창문은 닫아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창문이나 유리문에서 되도록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다수누출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차단하고 감전 위험이 있는 시설은 만지지 않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호우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가장 좋다는 것이 나의 기준, 또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기준치가 다를 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저는 지금 이게 가장 좋은데 왜 이것을 주시지 않죠? 라며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거나 없다고 생각해서 원망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또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야지만 당신이 가장 큰 영광을 받기 때문이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것은 아니지만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삶에 어떤 가장 좋은 것을 주실까 기대하세요. 분명 하나님은 지금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 굳건한 믿음으로 오늘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송 함께 했어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셨고 또 허락하시는 분. 내 삶을 주관하고 또 이끌어 가시면서 나에 대한 계획과 비전을 갖고 계신 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것이 좋은지 우리 생각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텐데도 때로는 받아들이지 못할 때도 있는 게 사실이죠. 그래도 오늘도 기대해 보자고요. 오늘은 나에게 오늘의 삶에 어떤 가장 좋은 것을 주실까? 하나님을 인식하자고요. 또 하나님을 의지하자고요. 그렇게 오늘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두실 줄 믿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는 AM 1188kHz 극동방송 그리고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를 통해서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러시아까지 복음의 기쁜 소식과 또 북녘 성도들, 특별히 외부의 소식이 닫혀있는 이분들에게 세계 뉴스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특별히 한국 교회 성도 여러분, 방송가족 여러분들은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복음 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 품어주시고요. 아, 왜 이런 정보가 북녘 성도들에게 필요할까? 이런 소식과 방송이 또 북녘에 닿을 때 꼭 복음으로 선한 변화가 일어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북녘의 성도님들도 이 방송을 보내는 누군가의 헌신, 물질을 보내고 또 전파를 보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많은 한국교회와 성도 여러분 덕분에 여러분이 들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너와 나의 어울림 준비하고 있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 자세한 날씨까지 잠시 후에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여러분 듣고 싶으신 찬양뿐만 아니라 응원의 메시지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0: 남과 북이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우리 남북한 청년들은 통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매주 이 시간에 함께합니다.
1: 너와 나의 어울림.
0: 오늘 함께하는 2030 남북한 청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3: 저는 대학원생 현희입니다.
4: 대학원생 나나입니다.
5: 취준생 옥순입니다.
6: 저는 강원도에서 온 감자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5: 반갑습니다.
0: 와, 현희도 있고 나나도 있고 옥순도 있고 감자도 있고 반갑습니다. 오늘 이분들과는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먼저 오늘의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7: 여러분은 통일이 언제쯤 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현재 국민 대다수 과반 이상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 통일에 대해 관심이 없다라고 말하는 요즘에는 특별히 더 통일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이 많기도 합니다. 3년에서 5년 이내, 10년 이내라는 빠른 시일 내에 통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 응답은 전체의 4분의 1 또는 5분의 1 정도 비율로 머물고 있고요. 10년 이상이 걸릴 거다라는 응답도 30에서 40%, 통일은 영영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응답도 전체 3분의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복음 통일이 맺히길 기도하는 자리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통일은 과연 가능할까?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오늘의 주제는 통일은 언제쯤 이루어질까인데요. 여러분은 평소에 통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나요?
3: 아무래도 저는 북한에서 왔다 보니까
0: 네.
3: 통일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점점 통일이 과연 이루어질까 이런 좀 절망적인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0: 네. 근데 이제 남한에 살아가시니까 되겠다, 안 되겠다, 언제쯤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3: 현재로

0: 저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렵지 않나? 약간 이런
1: 아,
0: 생각도
1: 실제적으로는.
0: 하거든요. 네.
1: 아, 이 상태로는 과연 될수 있을까? 좀 비관적인
0: 맞아요,
1: 생각이 많이 들
0: 맞아요.
1: 것 같다. 네.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2: 저도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남북 관계가 냉각된 상태이고 또 사회적으로 상당한 심리적 거리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저도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수십 년 내에 북한 내부 체제 전환이나 또 국제 질서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통일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수십 년좀 생각을 하셨어요. 다른 분도 좀 궁금합니다.
3: 저 같은 경우는
1: 네, 우리 옥수님.
3: 아, 네, 옥순인데요. 저는 좀 낙관적으로 보고 싶어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싶은데 교회에서 매주 통일에 대한 기도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면 앞당겨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1: 네.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3: 네.
1: 그런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
3: 네.
1: 감자님, 어떠세요? 아무래도 분단된 도에서 오셨으니까.
4: 네, 저는 강원도 중에서도 고성에서 왔는데요.
1: 네.
4: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유치원 때나 초등학교 때만 해도 뭔가 통일 관련된 행사들이 되게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1: 네.
4: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학년이 점점 지나갈수록 그런 행사들이 줄어듦이 느껴졌고 줄어듦과 동시에 제 친구들도 통일에 대한 관심이 점점 줄어드는 게 보였어요.
1: 네.
4: 그래서 지속적인 관심을 청년들이 가지지 않는다면 아마 통일이 앞당겨지는 게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아쉬운 마음이 드는 요즘입니다.
1: 네. 통일에 대해서 사실은 평소에는 생각을 안 하고 살잖아요, 우리가.
4: 맞아요.
1: 그냥 분단된 데에서 우리가 살아오다 보니까. 근데 최근에 통일의 어떤 예상 시기다 이런 것들을 조사한 결과들이 속속
3: 네.
1: 발표되고 있는데 혹시 찾아본 거 있으신가요?
0: 그 기사가 보니까 MTN에서 뉴스로 나온 게 있더라고요.
1: 네.
0: 뭐 10년 이내, 20년 이내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약간 설문조사 기반의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근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와닿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그럼에도
1: 그냥 막연한
0: 불구하고
1: 바람인 거죠?
0: 맞아요. 네,
1: 네.
0: 그래서 이렇게 희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게 약간 통일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약간 저처럼 절망적인 생각 대신에 조금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1: 네.
0: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2: 아, 근데 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600명 대상 설문조사를 하였는데요. 현장 통일 활동가 53%가 한반도 통일이 10년 이내 가능할 거라고
1: 네.
2: 네,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 네. 근데 사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현희님이나 좀 비관적인 분들이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어른들은 좀 통일을 바라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
3: 맞아요. 아, 제 친구들만 보더라도 통일에 관해서 이야기를 주제가 자주 나오지는 않거든요. 좀 통일을 바라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전쟁의 위협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그 위협이 좀 해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통일이 되기를 원하긴 하는 것 같아요.
1: 전쟁의 그런 위협을 계속 우리가
3: 네.
1: 어떤 무게, 짐처럼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3: 네.
1: 좀 편안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래서
3: 네.
1: 남북 간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 사실은 이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으세요?
0: 일단은 통일에 대해서 약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특히 청년 세대가 통일에 대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뭔가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약간 이렇게 토론의 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점점 더
1: 네.
0: 없어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1: 네.
0: 실제로 그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원에서 그 결과에 따르게 되면, 몇 년,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약간 통일에 대한 선호도가 좀 달랐다고 해요. 그래서
1: 네.
0: 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좀 지지도가 높았는데, 그마저도 통일에 대한 약간 지지도가 낮아지고, 관심이 없고, 근데 그 이유가 북한이 이제 두 국가 적대론으로 가고 있잖아요.
3: 네.
0: 그것도 이제 영향을 미쳤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 그런 활동이 좀 많아져야 된다.
0: 네네. 특히 또
1: 네.
0: 교회 안에서는 좀 영적으로 청년들이 좀 깨어있음이 필요하기도 한데, 이제 남북한 청년들이 같이 통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뭔가 할수 있는 이런 좀 활동들이 좀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네, 합니다. 네.
1: 물론 어떤 뭐 간증을 듣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네네네. 실제적으로 통일을 좀 꿈꿀 수 있는 그런 오프라인이나 이런 활동이 더 많아졌으면
4: 맞아요.
1: 좋겠다.
4: 맞아요. 네. 저도 결국에는 지속적 관심이 가장 통일을 앞당기는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일반 교육뿐만 아니라 또 저는 기독교 교육과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학적으로도 뭔가 통일

0: 대해 한 번 더 예배를 통해서 뭔가 통일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한번 기획해 봐야겠다라는 네. 다짐을 하게 되는.
1: 아, 좀 기획을 해보세요.
0: 저도 갖고 싶네요. 네, 좀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1: 네.
2: 통일이 오려면 우리 안에서의 화합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남한 사회가 진짜 서로 다른 생각이나 또 서로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되게 요즘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
1: 분열된 모습이
2: 네,
1: 너무 많죠.
2: 분열된 모습이 네. 보이는데 우리 안에서 먼저 통일이 일어나야 북한과 남한의 통일이 일어났을 때도 더 조화롭게 그런 모습들을 극복해 나가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1: 사실은 이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남남 갈등이거든요.
2: 네.
1: 그렇죠. 이 안에서의 정치적인 성향 또는 뭐 출신에 따라서 남녀 세대에 따른 이런 갈등이 사회적인 갈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2: 네.
1: 과연 이런 상태에서 통일이 온다 한들 남북한 사이에도 또 하나의 갈등이 되지 않을까, 분열이 되지 않을까.
2: 맞아요.
1: 네. 다시 또 통일이 된 이후에도 분열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염려가 좀 커지긴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의 역할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3: 맞아요. 그래서 특히 북한 청년으로서 남한 청년들과 좀 친해지고 싶고 이제 이렇게 하고 싶은데
0: 친해져요.
3: 그게 생각보다 그러니까요. 저희끼리 뭐 하나 만들어요. 같이. 그런 것들 조금 필요한데 교회가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게 서로의 마음을 열게 하는 뭔가 프로그램 만들기가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 청년 시대가 같이
0: 맞아요.
3: 저희가 같이 고민하면서 만들어 가면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0: 생각만 하지
2: 이렇게
0: 말고
2: 뭔가 친해져야 한다 이런 말들은 많이 들었는데 실제적인 프로그램은 많이 없고
1: 맞아요.
2: 저희가 노출이 잘 안 되는 맞아요. 것 같아요.
1: 네, 여러분의 각 교회나 학생이면 학생회, 여전도회면 여전도회 그 1년에 한 번이라도 이런 특별한 또 모임이나 행사의 기회들을 좀 만들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또는 탈북민 가정을 방문하고 또 청년들이 좀 이렇게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수련회를 같이 기획해보고
2: 너무 재밌을
1: 탈북민 교회와 함께 해보고 같이 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2: 가야죠.
1: 오, 좋아요. 우리 나나님 어떠세요?
4: 사실 앞서 피디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프로그램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1: 오, 네.
4: 제가 사실 신학대학교와 신학대학원에 지금 재학 중인데 제가 신학대학교에서 했던 동아리는 탈북민과 함께하는 북한 동아리였습니다. 그 동아리에서 함께 북한 음식들을 만들어 먹거나 또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이야기 나누며 서로 삶을 나누는 교제를 통해서 하나됨의 경험들을 했는데요. 그런 경험들 속에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하는 것을 통해서 통일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그 경험하기 전이랑 이후랑 되게 다르지 않아요?
4: 네, 맞습니다. 사실 경험하기 전에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또 어떤 마음으로 남한 생활을 하실까 참 궁금했었는데요.
1: 네.
4: 그런 동아리 활동들을 통해서 저는 정말 북한 분들 또한 우리의 정말 형제, 우리의 자매이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 와, 경험하면 분명히 달라져요. 그렇죠? 우리
0: 맞아요.
1: 감사님은 어떠세요?
0: 문화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변방 지역에 있다 보니까 사실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에 극동 아카데미 2기를 통해서 남북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았어요. 근데 뭔가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편견들, 내가 잘못 알고 있던 상식들,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어서 또 좋았던 시간들이었거든요.
1: 네.
0: 이런 교육 관련 아카데미나 아니면 정말 소소로운 모임일지라도 함께 할 수 있고 그런 각자의 삶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좋은 기억이었어요.
4: 네, 맞습니다.
3: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남북 간 청년이 저도 국동 아카데미 2기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2: 두 분 동기
1: 맞아요.
3: 네. 저도 뭐 한국에서 10년 넘게 살았는데 이게 남북한 남한 청년과 대화를 하면서 항상 괴리감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1: 네.
3: 그거를 이제 국동방송 아카데미 2기 과정에서 약간 극복하는 기회가 됐었고 이 청년들 과연 북한에도 관심이 있을까? 저는 아무래도 가족이 있으니까 관심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지만 같이 이렇게 영적인 얘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소통의 기회만 있다면 같이 통일해서 같이 비전을 갖고 기도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희망이 되는 시간이 있기도 했습니다.
1: 네.

0: 개척이 중요한 것 같아요.
1: 맞아요. 만나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함께 얘기를 나누고 서로 마음을 열고서 함께 한다면 네. 우리는 한민족이니까 진짜 쉽게 마음이 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민족인 것 같아요. 자, 오늘 너와 나의 어울림. 통일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는데요. 결론은 만나야 된다. 함께해야 된다.
0: 맞아요, 맞아요.
1: 그리고 여러분 관심을 갖자. 오늘 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계속해서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귀한 이야기 나누면서 여러분과도 함께 만나고 소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2: 현이, 나나, 옥순
0: 감사였습니다.
1: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이란 군사작전 개시를 공식 통보하면서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장기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유조선 두 척이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아 한 명이 숨지고 여덟 명이 다쳤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국내 정유업계가 9월 이후 원유 수급 차질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지상 로봇 부대를 실전에 본격 투입하며 미래 전장의 새로운 전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중국의 권력 서열 4위 왕후닝 정협주석이 북한을 방문하며 북중 최고위급 교류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 두 가지입니다. 먼저 평성시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북한 시장 경제 회복과 주민 간의 자산 격차가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청진시 어민들이 연료 부족과 중국 어선의 싹쓸이 조업으로 오징어 조업철을 앞두고 생계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중앙일보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이 지난 7일부터 시작됐다고 공식 통보하면서 중동정세가 다시 전면전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의원에 보낸 서한에서 이번 군사행동이 미국 본토와 국익을 보호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의 안전을 보장하며 중동지역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또 필요할 경우 추가 군사 조치도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번 서한은 미국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최대 60일 동안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전쟁 권한 법에 따른 공식 보고 절차로 군사작전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신호로도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행동이 자신의 헌법상 권한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강조했지만 군사작전 개시 후 48시간 안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전쟁 권한법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보수 성향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을 오늘도 내일도 강하게 공격할 것이라며 공세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이 체결했던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 MOU는 상대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라며 사실상 합의가 파기됐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군 중부사령부도 이란을 상대로 사흘 연속 야간 공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 선박을 공격할 수 있는 이란군의 군사 능력을 약화시키는데 작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다시 본격화되면서 중동지역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국제 원유 시장과 세계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계속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유조선 두 척이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아 승조원 한 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UAE 국방부는 국영 유조선 몸바사호와 알바이야호가 5만 영엔의 호르무즈 해협 남쪽 항로를 지나던 중 이란의 순항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격으로 인도인 승조원 1명이 사망했고 인도인 6명과 우크라이나인 2명 등 모두 8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이 가운데 4명은 중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척의 유조선에는 모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는 이번 공격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영내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이란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걸프 지역 국가들이 선박 비격 사건에서 공격 주체를 공개적으로 지목하는 경우는 드문 만큼 이번 발표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이란 혁명수비대는 공격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미군이 선박들을 불법 항로로 유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선박들이 여러 차례 경고를 무시한 채 기뢰가 설치된 항로를 운항했다며 결국 표적이 돼 무력화됐다고 밝혔습니다. 혁명수비대는 미국과 협력해 자신들이 통제하는 항로를 우회할 경우 해협 정상화가 더 늦어지고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로 원유 수급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면서 국내 정유업계도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업계는 이미 확보한 원유 물량을 바탕으로 7월과 8월까지는 제품 생산과 공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추가 계약이 필요한 9월 이후부터는 중동산 원유 확보가 중요한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약 27%가 지나는 핵심 항로로 우리나라도 중동산 원유 대부분을 이 해협을 통해 들여오고 있습니다. 해협 통항 정상화 기대감으로 한때 배럴당 $63대까지 떨어졌던 두바이유 가격은 다시 상승해 현재 배럴당 $69 선까지 올랐습니다.
우리 정부는 원유 수급 상황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국내 정유업계가 확보한 7, 8월 원유 도입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 이상 수준으로 당장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정유업계는 통상 3, 40일치 원유

원유를 확보하는 구조인 만큼 해협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9월부터는 원유 수급 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 정세를 지켜보며 공장 가동률과 제품 생산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홍해 등 대체 운송로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공급망 불안이 이어질 경우 유가 변동성이 더욱 커지고 원자재 비용 부담도 증가해 하반기에는 재고 손실과 실적 악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공중 드론에 이어 지상 로봇을 본격적으로 실전에 투입하면서 미래 전장의 새로운 전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우크라이나군이 현재 궤도형과 바퀴형 무인 지상 차량 UGV로 구성된 지상 로봇 부대를 운영하며 매달 수천 건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올해 지상 로봇 생산량을 5만 대까지 늘릴 계획으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확대할 예정입니다. 병력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보급품과 탄약 운반, 부상병 후송, 위험지역 정찰 같은 임무를 로봇이 대신하면서 병사들의 생존율을 높이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실제로 지뢰를 밟아 다리를 잃은 병사를 지상 로봇이 적 점령지역 4km를 이동해 구조한 사례도 공개됐습니다. 최근에는 기관총과 화염 방사기 등을 장착한 무장 로봇이 공중 드론과 함께 러시아군 진지를 공격하고 로봇이 러시아군의 항복을 받아 포로를 생포하거나 기관총을 장착한 로봇이 수십 일 동안 진지를 방어하는 사례도 등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선의 보병과 정비 인력들이 실제 전투 경험을 바탕으로 로봇을 개조하고 발전시키면서 실전형 무인 체계를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지상 로봇은 한 대 가격이 약 2만 4천 달러로 공중 드론보다 훨씬 비싸고 험한 지형에서 기동성이 떨어지며 사람처럼 즉각적인 상황 판단을 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남아있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박태성 북한 내각총리의 방중에 이어 중국 권력서열 4위인 왕우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이 17일인 내일까지 북한을 공식 방문합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왕우닝 주석이 이끄는 중국 당 정부 대표단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정부의 초청에 따라 친선 방문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번 방북은 북한과 중국이 북중 우호협력과 상호 원조조약 체결 65주년을 계기로 최고위급 교류를 잇따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입니다. 앞서 박태성 총리는 지난 10일부터 4일 동안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창 국무원 총리, 자우러지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 차이치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등 중국 지도부 핵심 인사들과 잇따라 회담했습니다. 이어 중국 공산당 서열 4위인 왕우닝 주석이 곧바로 평양을 찾으면서 양국의 전략적 협력 관계가 한층 강화되는 모습인데요. 지난달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북 이후 북중 정상은 전략적 소통 확대와 협력 강화를 재확인했으며 이번 우호조약 65주년을 계기로 축전 교환과 최고위급 대표단 상호 방문을 이어가며 밀착 관계를 대내외에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왕우닝 주석의 방북에서는 북중 관계 강화와 함께 경제 외교 협력 확대,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 두 가지입니다. 한동안 침체됐던 평안남도 평성시 아파트 값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안남도 소식통은 코로나19 시기와 비교하면 평성시 내 아파트 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랐다며 중덕동의 120제곱미터 규모 아파트는 현재 15만에서 20만 달러에 거래되고 있고 평균적으로도 3만 달러 정도 가격이 상승했다고 전했습니다. 50에서 60제곱미터 규모의 일반 아파트도 15,000달러 안팎으로 코로나 이전보다 약 3,000달러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성은 전국 최대 도매시장 가운데 하나인 옥전시장을 중심으로 상업활동이 활발한 도시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지금도 돈을 벌 수 있는 도시라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에는 시장에서 직접 거래하기보다 창고에서 도매업자끼리 거래하는 방식이 늘어나면서 시장 구조도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장사가 잘 되는 사람들은 더 좋은 집을 사들이는 반면 장사 밑천이 부족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은 집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달러와 위안화 가치 상승, 물가 인상에 따라 집값도 함께 오르고 있는데요.
현금을

많이 보유한 돈주와 일반 주민 사이의 구매력 격차도 더욱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주택이 공식적으로 개인 소유는 아니지만 입사증 변경 등의 절차를 통해 사실상 매매가 이뤄지고 있으며 거래 과정에서는 중개인과 뇌물 비용도 함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함경북도 청진시 어민들이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오징어 조업철을 앞두고 심각한 연료 부족으로 추러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오징어 조업에 필요한 기름을 구하지 못해 어민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며 돈이 있어도 시장에 공급되는 유류 물량 자체가 부족해 추러 준비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청진에서는 오징어 잡이가 어민들뿐 아니라 오징어를 말려 임 가공하는 주민들까지 생계를 이어가는 중요한 산업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그러나 올해는 연료 부족으로 먼바다 조업이 어려워지면서 예년 같은 어획량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여기에 중국 대형 어선들이 북한 동해 수역에서 이른바 싹쓸이 조업을 하면서 연안에서도 잡히는 오징어가 크게 줄어 주민들의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민들은 올해 조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민뿐 아니라 건조와 임 가공에 종사하는 주민들까지 생계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일부 주민들은 오징어 잡이 대신 가발, 원자재 가공 등 다른 임 가공 일거리를 찾아 나서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청진에서는 오징어 조업이 한해 살림을 좌우하는 만큼 주민들의 불안감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날씨가 흐리겠습니다. 오전부터는 전라권과 제주도에서 밤부터는 경남 북서 내륙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0도에서 25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28도에서 35도 사이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북한은 대체로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3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33도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수도권 지역은요, 대체로 하루 동안 구름이 많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과 인천, 수원이 23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32도, 수원 31도, 인천 30도로 전망됩니다. 충청북도 지역은 대체로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비가 그치고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대전 23도, 세종과 천안 22도, 낮 최고기온은 대전과 천안 모두 30도로 예상됩니다. 전라북도와 광주, 전라남도에서는 대체로 오전부터 날씨가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고창에서는 오전부터 비가 내릴 전망이고요. 여수와 순천에서는 비 소식은 없지만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고창과 여수, 순천 모두 23도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기온은 순천 31도, 여수 30도, 고창 29도로 오르겠습니다. 다음은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평안도는 대체로 하루 동안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자성의 하늘은 오전에 한때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요. 희천은 하루 동안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평안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평양과 희천 22도, 강계 19도, 낮 최고기온은 평양 31도, 희천 29도, 강계 28도로 전망됩니다. 황해도는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하늘이 맑아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개성과 사리원 21도, 신계 20도, 낮 최고기온은 사리원 31도, 개성과 신계 30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도의 하늘은 대체로 종일 맑게 유지되겠습니다. 다만 해산과 평강, 운기, 무산에서는 시간에 따라 구름이 많이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운기 21도, 해산 18도, 무산 14도, 낮 최고기온은 해산 26도, 청진 25도, 무산 21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남해 동부는 하루 동안 비 소식이 있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동해 남부에서는 남쪽 바다에서 비 소식이 있고요. 동해 남부의 파도는 0.5에서 최대 3m까지 높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날씨는 대체로 맑겠고요. 동해 북부는 오전에 최대 3m로 일다가 오후부터는 최대 2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목요일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동포 여러분, 또 탈북민 여러분,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끄시며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분, 주님만을 의지하시고요.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 또 신앙생활의 궁금한 점 등 또는 탈북 과정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어려우시겠지만 가능하신 대로 저희에게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십시오.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2: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알려드립니다.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축, 수산물, 폐사 등의 재산 피해와 여름철 전력 급증 등으로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더위가 잦은 여름철에는 다음 사항을 숙지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여름철에는 항상 기상 상황에 주목하며 주변 사람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합니다.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무더위와 관련한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열사병 등 온열 질환의 증상과 가까운 병원 연락처 등을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사전에 파악하고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를 알아둡니다.

셋째, 어린이, 노약자, 심뇌혈관 질환자 등 취약계층은 더위에 약함으로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넷째, 폭염 예보에 맞추어 무더위에 필요한 용품이나 준비사항을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확인하고 정보를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집안 창문의 직사광선을 차단할 수 있도록 커튼이나 천 필름 등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출하는 경우를 대비해 창에 긴 모자, 햇빛 가리개, 선크림 등 차단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안전상식을 알아보길 원하시는 분은 기상청 날씨누리 사이트에서 폭염에 대한 국민행동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극동방송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우리 북한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혹시 바나나를 드셔보셨을까요? 바나나가 북한에 유입된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통 바나나를 살 때 노랗고 매끈하고 단단한 신선한 바나나를 고릅니다. 그런데 이 바나나를 가지고 빵을 만들 때는 다르다고 해요. 조금만 으깨도 물컹한 덩어리가 될 만큼 농이 익었을 때 가장 맛있는 바나나 빵을 만들 수가 있다죠. 상한 것처럼 보여서 선뜻 손이 가지 않는 바나나가 오히려 달콤한 바나나 빵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상처도 우리 삶을,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달달한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그 삶으로 만드는 귀한 재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람의 모든 실패와 실수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요. 사랑하는 남과 북의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바로잡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며 은혜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붙들면서요, 오늘도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시간 출발해 볼까요?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능력의 주 하나님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비틀비틀거리는 비틀거림을 빛의 걸음으로 바꾸어주신다고 하지요. 성경 속 인물 아브라함 때부터 요셉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인생의 실수와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 15절의 고백처럼 환난과 근심, 걱정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면서요.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이 시간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0: 연주 찬송 주 예수여 은혜를 함께 했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하나님께서 내가 잘 아는 침례교 목사님 한 분이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아 가가호 다니면서 자기 교회 나오라고 전도를 했지만은 별로 성과가 없습니다. 그때 목사가 회개하고 집도 없고 먹을 것 입을 것 없는 사람들을 보낼 테니 그들에게 나의 사랑을 전하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벤츠나 BWM을 타고 오지 못하고 11조도 못 내지만은 나는 그들을 위해서 피를 흘렸다. 드레이크 목사는 회개하고 다시 자기 교회에 온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기로 약속을 하고 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무이탁자 시작해가지고 가난하고 집 없고 버림받은 사람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다 교회에서 수용을 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거처할 집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건축법에 호텔이나 거주지가 아닌 데서 사람을 재우면 그게 위법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검찰에 고발이 돼가지고 그 목사님은 감옥소로 갔었어요. 그러다가 자기 교회가 부흥되니까 돈을 모아가지고 그 집 없는 사람들 집을 지어주고 밥을 먹여주고 잠을 재워주고 그 교회가 엄청 많이 부흥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생각했을 때에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친이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다가 그런 사람을 재우다가 걸려가지고 감옥서까지 갔다가 나와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제공해주고 먹을 것을 주고 옷을 주고 이불을 주고 그때서부터 그 교회가 말할 수 없는 부흥회를 가져온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뭐를 해야 되나? 참 이 교회가 좋은 게 여기서 별로 다들 봉사하지 뭐 월급 받는 사람이 별로 없어.

0: 양반도 봉사, 저 양반도 봉사, 여기 이거 하는 사람도 봉사, 솔로 하는 사람도 봉사, 다른 큰 교회에서는 다 다달이 얼마씩 주고 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참 저분들을 무척 사랑하실 거예요. 저도 봉사요. 요셉 목사도 여기 봉사요. 뭐다 봉사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더 어려운 이웃들을 보살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서울 바하 합창단이었고요. 우리 구주의 힘과 주님의 위로가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청취자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중보하면서 이어서 너 시험을 당해 찬송 찬양사역자 지선 씨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한 후에는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찬양 간증, 하나님 안에서 누린 찬양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이어집니다.

0: 믿음으로 맺은 언약과 그 은혜를 노래하는 곡으로 마음속에 깊은 신앙의 다짐과 감사를 불러일으켜 주셨습니다. 이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마음이 차분해지고 세상의 걱정과 불안이 사라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새빛이란 가사는 내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며 흔들릴 때마다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해주었습니다. 성경 말씀 시편 27장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어려운 길에서도 함께 하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찬송가를 통해 나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고 매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배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소중함을 깨닫고 끝까지 하나님은 바라보며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으로 인해 저는 믿음이 새빛을 맺고 이 세상이 어떤 하나님과도 맞서긴 용기를 얻었습니다. 시편 27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저희 빛이시며 구원이시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매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마음을 다지고 흔들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손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렵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1: 믿음의 새빛으로, 소망의 새빛으로, 사랑의 새빛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빛이 남과 북을 가득 메울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면서 북한이 고향인 경숙 자매님은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소망과 함께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믿음의 새빛을 함께 올려드릴까요?

시편 27편 1절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북한어사

성경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 때문에 떨겠는가. 찬양의 가사와도 같이 은혜의 구원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영광의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을 얻는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역사를 구합니다. 빛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이신 주님께서 오늘도 남과 북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으면서요. 북한이 고향인 한 자매님의 선곡 그리고 그 목소리로 처음에 올려드렸던 오늘의 찬송가 믿음의 새빛을 한 번 더 찬송합니다.

믿음의 새빛을 밝히는 마음으로, 소망의 새빛이 가득한 마음으로, 사랑의 새빛을 나누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그렇게 믿음의 걸음을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남과 북이 되길 소망하면서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이 고향인 정경숙 자매의 선곡 믿음의 새빛을 찬송으로 함께했습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 함께 올려드리고요. 저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시편 25편 4절과 5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북한어 성경입니다. 여호와여, 당신의 도를 나에게 보이시고 당신의 길을 나에게 가르치소서. 당신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고 가르치소서. 당신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당신을 사모합니다. 영원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와 진리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나눈 이 시편 저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라면서요.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이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실 텐데요.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사무엘하 19장 16절부터 23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무엘하 강의 29번째 시간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보면 다윗이 중심인물이 되어서 그에 관한 여러 가지 일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 시절 목동이었던 때의 이야기도 있고 골리앗을 물리친 일도 있고 그렇게 구국의 영웅이 되고 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러한 기가 막힌 놀라운 일들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깊은 고난의 수렁 가운데 처했던 일들도 빠지지 않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닌 오랜 세월에 대한 깊은 상흔과 또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피난길에 올라야 하는 암울한 개인적인 어려운 일들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세바를 범하고 또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참으로 그 참담한 죄까지도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같은 내용들을 다 기록하는 것이 다윗의 개인사에 관한 내용을 쓴 것이 아니라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부르셨는데 고난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그 조건 속에서 하나님에 관한 신앙과 그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구현해내는가, 그 모습을 통하여 오늘 성도로 부름받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가, 그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서 피난길에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찾아온 사람 중에는 선의의 마음을 가지고 다윗과 함께 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름을 열거해 보면 이때도

있었고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 또 친구 후세 그리고 다윗의 쓸 것을 가지고 찾아왔던 소비와 마길 그리고 바르실레가 있었습니다. 또 이들과는 다르게 아기를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죠. 대표적으로 다윗에게 악독한 저주의 말을 퍼부었던 시므이가 있었고 또 다윗을 속여서 자기의 이속을 챙기려고 했던 므비보셋의 종 시바도 있었습니다. 사무엘 하 19장을 보면 다윗이 다시 만나게 되는 세 사람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해내고 그 긴장과 갈등 속에서 가장 다윗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시므이입니다. 시므이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사울의 친족입니다. 사울의 친족이기 때문에 사울의 왕조 아래에서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사울의 왕조가 무너지고 다윗의 왕조가 세워지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것들이 무너졌을 겁니다. 그로 인한 불편함, 어려움을 겪었다고 스스로 생각했을 거죠. 그러니까 이 시므이는 다윗에게 대해서 우호적일 수 없는 처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시므이가 피난길에 나선 다윗을 굳이 그 뒤를 쫓아와서 돌을 던지며 악독한 저주의 말을 퍼부었습니다. 사울의 친족의 피가 내 머리에 돌아간다. 내가 흘렸던 그 피를 하나님께서 화로 내게 돌리셨다. 그러니까 결국 시므이는 이 다윗이 몰락하여 피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와 자기의 친족들을 대신하여 보복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했습니다. 이 시므이가 몰락할 줄 알았던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되면서 다시 왕으로 귀환하는 그 길에 찾아 나와 엎드렸습니다. 왜 엎드렸을까요? 이대로 두었다가는 자기가 이 다윗의 칼날에 죽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서슬퍼렇게 다윗을 저주했는데 이 다윗이 나를 살려둘 리 없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저주할 때에는 혼자 남았는데 지금은 자기 지파 사람 1,000명을 대동해서 다윗 앞에 나와서는 자기가 한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말아달라, 용서해달라 이렇게 엎드렸습니다. 아비새는 처음부터 이 죽은 개 같은 녀석이 어떻게 우리 주 왕을 저주하는가, 내가 칼로 죽이겠다 이렇게 나섰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용서를 구하는 그 앞에 서서 이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비새에게 다윗은 칼을 멈추라 이야기하고 시므이에게는 너는 죽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원래 성품이 온화한 사람이라서 또는 자기가 저주를 받았고 그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이지만 긍휼함이 들어서 죽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이 아비새가 시므이를 죽이려고 할 때 막았습니다. 그 막았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약에 하나님이 이 시므이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셨다고 한다면 시므이에게 왜 다윗을 저주하냐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이 시므이의 저주를 그가 하는 저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윗은 늘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고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을 저주하게 하실 하나님도 이 다윗은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주하라 하셨으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다윗의 한 면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혹시 내가 이 저주를 받을 사람이 아닌데 저주를 받았다고 한다면 나의 이 연약함과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셔서 은혜를 주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저주하시면 그 저주를 내가 받겠다. 그러나 그 저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서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런 선택과 결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므이는 죄를 범했습니다. 어떤 죄인가 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을 저주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악독한 말을 퍼부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이 심판을 다 내어 맡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므이를 용서하시면 그는 용서하는 은혜를 받을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물어 죽이든 살리든 심판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이 생각하는 공의이고 정의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죽음을 앞두고 아들 솔로몬에게 여러 유언의 말씀을 남기게 됩니다. 그 중에 이 시므이에 관한 유언이 있습니다. 너는 시므이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는 나를 저주한 사람인데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나를 영접하였기에 내가 그를 살려주었다. 그러나 그는 무죄한 자가 아니니 그가 편히 수월로 돌아가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유언을 했다고 하면 여러분들 느끼기에, 야, 다윗 뒤끝이 있네. 앞에서는 용서해 주는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 끝에 가서는 칼을 드미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앞과 뒤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앞에서 은혜를 베풀고 뒤에서 칼을 겨누는 그런 가증한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다 내어 맡깁니다. 그의 유언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자의 유언의 고백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음은 므비보셋입니다. 므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요 다윗과 가장 친했던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이 므비보셋이 다윗을 찾아 나왔습니다. 이 므비보셋은 자기의 종 시바와 엮이게 됩니다. 묶이게 되는데 다윗이 피난길에 올랐을 때 시바가 떡과 건포도를 가지고 다윗 왕을 찾아왔습니다. 피난길에 먹을 것이 부족한데 먹을 것을 잔뜩 가지고 왔으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한편으로는 많이 고마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바에게 므비보셋의 이야기를 묻습니다. 므비보셋은 왜 오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므비보셋의 종 시바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므비보셋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렸다고 말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바의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사실 므비보셋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울의 왕조가 무너지면서 잊혀진 존재가 되었는데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한 다윗이 이 므비보셋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던 그를 궁으로 불러들여서 남은 내 생애를 내가 다 책임지겠다 이야기해주고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은혜도 베풀게 됩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므비보셋이 다윗의 왕좌에서의 쫓겨남을 이제 하나님께서 나라를 내게 돌려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윗의 은혜를 다 부정하는 것이고 다윗을 배반한 것이 됩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서 선악간의 옳고 그름을 따졌어야 하는데 묻지 않고 시바의 말을 덜컥 믿어버립니다. 그리고 한 얘기가, 므비보셋에게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시바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앞에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므비보셋은 시바에게 많은 것들을 다 넘겨주고 빼앗긴 상황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 므비보셋이 자기가 받고 있는 오해와 억울함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으로 귀

요나는 다윗 앞에 찾아 나왔습니다. 므비보셋은 어렸을 때 유모가 떨어뜨리는 바람에 다리를 다쳐서 다리를 저는 사람이죠.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다윗을 찾아 나와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행색을 보면 발을 씻지 않았고 수염을 깎지 않았고 옷을 빨아입지 않았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다윗이 왕좌에서 쫓겨나 피난의 길에 들어섰던 때부터 므비보셋은 이 다윗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아입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므비보셋이 다윗에 대하여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시바가 말한 대로 다윗을 배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다윗은 그러냐, 내가 오해했구나, 미안하다, 그러면 너가 빼앗겼던 모든 것들 다 회복시켜주겠다, 이런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의 결정을 살짝 뒤로 넘깁니다. 시바에게 있는 재산을 너는 반 나누어라, 이제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때 므비보셋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재산은 상관이 없습니다.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으로 평안히 돌아가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저자가 이런 내용들을 세세히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 사실 다윗의 허물이나 허점, 약간의 어리석음이 고스란히 다 드러납니다. 그에 반해 이 므비보셋의 신실함과 또 성실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의 다윗보다는 지금의 므비보셋이 하나님 앞에서 더 신실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은 바르실레입니다. 사무엘하 17장에 보면 그 피난길의 목적지인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가 대단히 많은 식량을 가지고 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바르실레는 굉장히 부자였던 사람인데 지금 곤란 가운데 처한 왕을 도와주면 만약에 다시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내가 큰 재물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겠다, 약간 투자하는 마음으로 이 다윗에게 식량을 가지고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바르실레는 아주 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하신 종,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피난길에 있는 몰락한 왕의 모습이든 아니면 다시 왕으로 복귀하여서 회복될 다윗 왕권이든 그거 상관없이 지금 곤고한 자리에 있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 하나님이 세우신 왕, 그를 존대하고 선대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공개한 겁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이 바르실레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컸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이 길에 나온 바르실레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당신 이제 나이가 많으니 나와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갑시다. 당신이 돌아갈 때까지 내가 당신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바르실레가 거절하죠. 저는 나이가 많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 조상에게로 돌아갈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제 이 조상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남은 날들을 내가 계수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겠지만 더 깊은 의미로는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한 사람이 자신의 남은 생애를 여전히 주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로 살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양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의 삶 가운데서 바르게 잘 이해해서 잘 구현해내기도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대단히 어리석기도 하고 잘 하지 못하는 부족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
말씀드린 대로 어떤 면에서는 비참한 죄 가운데 빠진 한 사람의 극악한 모습을 드러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이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윗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다윗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세밀하신 손길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다윗의 생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산다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붙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내 생각과 내 이해 안에서 생각되는 대로 끌고 나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바르게 작동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혼란과 이 어려움을 늘 겪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점차 신앙의 싸움, 고난, 시련, 고통 가운데에서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내 한계를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한탄밖에 남을 수가 없죠. 바로 여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그림이라는 겁니다. 시편 25편의 다윗의 고백을 보면 다윗이 고난에 대하여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들여다볼 수 있고 다윗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갖는 신뢰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원수들에게 둘러싸여서 꼼짝없이 갇혀 있습니다.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 원수들을 무너뜨릴 수 없음을, 이 원수들을 뛰어넘을 수 없음을, 이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눈을 들어 하나님만 우러러 보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 모습이 그렇게 무능력해 보일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여도 뭐라도 해야죠. 팔로 치든 발로 차든 아니면 이로 물어뜯든 뭐라도 해야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우리는 최악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알고 있는 것, 내가 달려들어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이 꼼짝달싹을 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이 위기를 스스로 벗어나게 할 수 없다는 것, 이 싸움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셔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러러 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붙드는 것, 내가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이때 하나님의 구원의 서사가 시작되고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 성경에서 해석한 우러러 본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렇게 얼굴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는 그 모양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좀 더 크고 풍성합니다. 이런 겁니다. 마치 품꾼이 하루 종일 노동의 현장에서 땀을 흘리며 자기의 모든 힘을 다 소진할 때까지 일한 이유는 일을 마친 후에 자기에게 주어지는 품삯을 기대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러러 보는 모습입니다. 품꾼이 품삯을 기다리는 것은 왜일까요? 이 품삯을 받고 모아서 돈을 많이 벌자, 이걸 계속 불려나가서 앞으로 떵떵거리고 살도록 그 자산으로 삼자, 이런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땀 흘려 하루 종일 고생했지만 내 손에 주어지는 이 품삯이 가져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 밥 먹이는 거죠. 우리 아이들 필요한 거 뭐 사주는 거죠. 가족들을 위해 쓸 수 있는 것들을 이 품삯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품꾼이 품삯을 바라보고 있는 마음입니다. 다윗이 원수들에게 둘러싸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가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반드시 구원해 내셔서 그 원수들에게 내가 봐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내가 너희를 이긴 것과 같다, 이런 큰 소리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기에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러러 보는 것, 이거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기를 딛고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건져내시는지 그 하나님, 사실 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니요 목사님, 고난에서 벗어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다윗이 보고 있는 것, 이 고난의 위기 가운데서 건져짐을 받아 편한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다윗이 이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위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신에 대한 만족감이나 그런 나에게 은혜의 빛을 부어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아무 단서도 달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참 멋진 모습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만 우러러 보고 있는 것은 자기가 처한 현실의 한계가 무엇인지 인지하고 있고, 여기에서의 참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실 하나님이신가?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내게 대하여 은혜를 가지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의 위기의 한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만 우러러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힘에 겹도록 고난 가운데 나를 처박아 두시는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 시련 가운데 나를 버려두시는가? 너 힘으로 살아나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살려. 그런 나를 의지해. 이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고난을 허락하신다고요. 다윗은 이 고난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가 처한 모든 고난 속에서 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가 우리가 보기에 멋진 기도일 때도 있고, 아니 기도를 이렇게 한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 원수와 대적의 자리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하신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아무 일도 안 하십니까? 하나님 나 잊었습니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떼쓰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다윗의 불평과 원망과 떼쓰음을 기도로 받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고난 속에서 여전히 두려워할까? 시련 속에서 여전히 주저앉을까? 고개를 땅에 쳐박고 그냥 울고만 있을까? 이게 시각적 표현이기도 하지만 절망하는 사람은 고개를 숙입니다. 땅을 쳐다봅니다. 한숨을 땅에 토해내고 눈물을 땅에 흘리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의 보좌가 계신 하늘이라고 생각한 그 하늘 얼굴을 들고 바라보며, 하나님 주의 구원의 역사를 내 안에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 이 고난의 문제가 우리 인생 사이에 있어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부부 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이웃과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내가 아는 사람들과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굳이 앞뒤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여러 상황과 처지, 그 긴장과 갈등의 관계 속에서 내가 붙들고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거는 각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질문하고 주시는 말씀 묵상하고 붙들고 목숨 걸고 싸워서 찾아내야 할 답입니다. 다윗은 찾았습니다. 모범 답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0: 아주 분명하고 자명합니다. 이 다윗이 낸 모범의 답의 길로 여러분의 생애를 끌고 가십시오. 그러면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내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깨닫게 될 겁니다.
1: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사무엘하 19장 16절부터 23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무엘하 강의 29번째 시간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0: 7월 16일 목요일 날씨입니다. 북한 지역은 저녁에 하늘에 구름이 많겠는데요. 덥고 끈적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불쾌지수가 높을 예정이니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으로 건강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제주 26도, 강릉과 포항이 25도, 대구와 부산, 목포가 24도, 신의주와 서울, 광주, 여수가 23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함흥, 춘천, 대전이 22도, 개성과 청진이 21도, 강계가 19도, 해산이 18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포항 36도, 대구 34도, 함흥과 강릉이 33도, 서울 32도, 평양과 춘천, 부산, 여수, 제주가 31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개성, 대전, 광주가 30도, 목포가 29도, 강계가 28도, 해산이 26도, 청진이 25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는 종일 맑은 하늘이 예상되는데요. 동해북부의 파도는 오전에 최대 3m로 일다가 오후부터는 0.5에서 2m로 일겠고요. 서해북부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덥고 습한 날씨에 구름까지 잔뜩 끼어 몸도 마음도 쉽게 무거워질 수 있는 때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참된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가득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1: 오늘 설교 말씀 가운데 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과도 같이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 가운데 주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며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ED 주파수 FM 93.1MHz 출력 1kW로 방송되는 FEBC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의 연주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본영로 73번지, 송신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무등산 장불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 극동방송은 광주를 비롯한 전남 서남부 지역의 복음화와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광주 극동방송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 극동방송 편성 책임자는 송옥석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FEBC FM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하죠.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314장, 새 찬송가 509장,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 친해. 통합 찬송가 314장, 새 찬송가 509장,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 친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분당 선교교회 윤귀현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고 또 밤의 달도 너에게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어주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비춰주시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어둠들이 다 밝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구석구석까지 모든 어둠들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 중에 밝아지게 하시고 또 우리 직장과 일터와 우리가 공부하는 곳과 그 어느 곳이든지 우리 하나님의 영광으로 밝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슬픔의 날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의 날이며 평안의 날이며 감사의 날이며 은혜의 날로 오늘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의로운 손으로 오늘도 꼭 붙들어주셔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민감리교회 차창규 목사님께서 민수기 13장 17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 안에서 자신감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는 청취자 여러분과 북한 동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도우심이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13장 17절부터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감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게 길로 향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암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안악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매가 있었더라. 또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것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레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와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

그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조선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악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심리학자들이 아주 재미난 실험을 하나 했다고 합니다. 쥐를 어두운 도관에 넣고 빛을 완전히 차단하니까 쥐가 불과 3분 만에 죽었다는 것이죠. 근데 같은 조건에서 계속 빛을 비추어 주었더니요. 무려 36시간을 버텼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 쥐는 체력이 약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절망해서 죽었다고 말이죠. 희망을 잃어버리면 생명도 무너진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질병 때문에만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을 가장 무너지게 하는 것은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절망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희망은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죠. 그리고 믿음은 희망의 뿌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홍해를 가르셨고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죠.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들어가는 것뿐이죠. 그래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 가나안 땅을 살펴보게 한 겁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들의 보고는 똑같은 것을 보고 왔음에도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10명은요, 못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두 사람은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10명은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은 땅을 보았고요. 같은 성을 보았고 같은 사람을 보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다른 결론이 나왔을까요? 그 이유는 보는 눈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문제의 크기가 우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를 결정한다는 말씀이죠. 저체로 하나님 안에서 자신감을 회복하려면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의 거인들을 보았어요. 그들은 높은 성벽을 보았고 강한 군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바라보았죠. 그 결과 내린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말입니까? 아직 싸워보지도 않은 것이거든요. 도전해보지도 않은 것이거든요. 근데 이미 패배자가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크게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반면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르지 않았습니까? 그들도 거인을 보았고요. 성벽을 보았지만 그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외치죠.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말이죠. 자신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자신만 바라보면 누구나 메뚜기처럼 보일 수 있죠. 환경만 바라보면 누구나 두려워집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누구나 낙심하게 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거인도 밥이 된다는 거 믿으십니까? 불가능도 가능이 되는 거죠. 절망도 희망이 되고요. 우리 속담에 뛰는 이보다 나는 이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나는 이보다 더 강한 이들이 있죠. 바로 붙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뛰는 사람은 지치고 나는 사람도 지칠 수 있지만 그러나 붙어가는 사람은 지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힘 있는 존재에게 붙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넘지 못할 삶도 없으리라 믿습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그래서 믿음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다라고는 말씀입니다. 메뚜기처럼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안에서 자신감을 회복하려면 말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10명의 전탐꾼과 갈렙 여호수아의 차이는 결국 말의 차이인 것을 알게 됩니다. 10명은 말합니다. 우리는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강합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두려움이 흘러나왔죠. 자, 그런데 갈렙은 말합니다. 올라가자. 능히 이기리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같은 현실을 보았지만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환경보다 하나님을 먼저 말하죠. 문제보다 약속을 먼저 말합니다. 어려움보다 가능성을 먼저 말하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다고 말이죠.

0: 않았습니까? 10명의 말을 들었죠. 결국 온 회중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울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람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때로 다수와 다른 길을 걸어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죠. 외롭다고 느껴질 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갈렙과 여호수아는 사람들의 박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죠. 결국 광야 세대 가운데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도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따라가면 흔들릴 수 있겠죠. 환경을 따라가면 낙심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가면 결국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메뚜기처럼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은 자신을 메뚜기로 보았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차이는 환경이 아니라 믿음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못한다는 말을 지우고 안 된다는 말을 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가능합니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 안에서 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열등감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메뚜기 같은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말보다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기억하며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성민감리교회 차창규 목사님께서 민수기 13장 17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 안에서 자신감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2292국에 8115번, 서울전화 02-2292-8115번 성민감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 찬송가 363장, 새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통합 찬송가 363장, 새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16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신 그날을 기뻐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구원하신 그날은 첫째, 환난에서 건져주신 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보호자로 인정하는 것은 물론 연인에게 하는 것 이상으로 진심 어린 사랑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윗의 이 고백은 그 유명한 시편 18편의 원형이 되었지요. 1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라고 해요. 이 노래는 사울에게 쫓기던 시절부터 왕이 되어 여러 원수에게서 건짐을 받은 경험까지 다윗의 생애 전반을 돌아보며 드린 감사와 찬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노래의 말씀이라고 지칭합니다. 이렇듯 내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을 말씀으로 간증하며 기도하는 것이 곧 노래의 말씀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곧 노래의 말씀이에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래는 구속사의 노래입니다. 시편도 아닌 역사서의 50절이나 되도록 노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이 기록된 것은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없이는 한 걸음도 올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라고 해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하나님,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높은 망대,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 등 3절까지 1인칭, 나가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내 삶으로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노래의 말씀으로 찬양할 수 있어요. 사울도 다윗도 두려움을 느끼는 건 똑같았어요. 그런데 다윗의 신은 있지만 사울의 신은 없어요. 사울은 사람과 환난은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았지요.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분을 원망하기만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범죄하는 순간조차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안에서 분노하고 두려워하며 염려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쓰시고자 그에게 수많은 환난을 주셨고, 다윗은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더 깊이 느꼈어요. 그 경험이 노래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환난이 없으면 노래도 없고 구속사도 없는 거예요. 고난의 때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보석 같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환난에서 건져주셨나요? 그 가운데서 주님의 세밀한 손길을 느꼈나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노래하나요? 즉 구속사의 노래가 있나요? 구원하신 그날은 둘째, 진노로 응답하신 날입니다. 4절에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라고 해요. 다윗은 어떤 순간에도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것이 기도입니다. 5절에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 6절에 스올의 줄, 사망의 올무는 빠져나갈 수 없는 멸망이 자신을 두렵게 했다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빠져나갈 수 없는 멸망과 사망의 사건이 우리에게 닥치는 것은 결코 볼수 없던 내 모습을 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이에요. 사망과 멸망의 사건 앞에서 비로소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젖 먹는 동안 아이는 배만 채우는 게 아니에요. 엄마와 눈을 맞추며 따뜻하고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눕니다. 동물 중에 눈을 맞추며 젖을 먹도록 창조된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이는 인간이 젖은 물론 사랑을 먹으며 사람이 되어 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배고픔이 있어야 젖을 찾듯 멸망과 사망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하나님과 눈을 맞추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눈빛으로 내 얼굴을 바라봐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응답이요, 선물입니다. 8절에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라고 해요. 다윗은 9절부터 16절까지 진노를 퍼부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노래합니다. 내가 딛고 있는 땅이 흔들리고 기초가 무너지며 발아래가 어두캄캄하고 우레소리가 들리는 여호와의 진노가 응답인 거예요. 내 기초가 무너지고 내 삶의 심판이 임해야 비로소 구원이 임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한다면 먼저 심판이 임해야 합니다. 부도와 바람, 건강 문제 등으로 내 기초가 무너져 내리는 그 진동 속에서 사탄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나요? 원수들로 인하여 마땅히 찬양받으실 하나님을 찾고 있나요? 내삶 가운데 기도 응답으로 주신 진노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혈기와 분노로 가족을 힘들게 한 죄를 회개하고 사망과 폭력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소망한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큰 분노와 결핍 속에 성장한 저는 마음의 빈자리가 채워질 것이라 기대하며 결혼했어요.

0: 하지만 전쟁 같은 부부 싸움만 계속되자 저는 이혼을 부르짖으며 죽고 싶었고 급기야 소리 지르고 물건을 집어 던지며 분노했지요. 그러다 남편에게 폭행당하자 사망의 물결이 저를 에워싼 듯 지독한 우울증이 찾아와 수년간 서울의 줄에 묶인 사람처럼 무기력하게 지냈어요. 그 무렵 저는 큐티하는 공동체로 인도되었어요. 큐티하면서 제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하니 혈기와 분노로 가족을 힘들게 하고 가정의 질서에 순종하지 않는 제 죄가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의 혈기는 쉽게 다스려지지 않았어요. 당시 초등학생이던 막내만 저를 따라 교회에 다녔는데 저는 그런 아이에게조차 사소한 일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화냈어요. 그런데 막내는 코로나19 시기를 지나며 학업을 아예 놓아버렸어요. 8절 말씀처럼 마치 땅이 진동하고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는 것처럼 느껴졌죠. 그러나 이 시간을 통과하며 능력을 숭상하는 세상 가치관으로 자녀를 키우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저 때문에 아이가 수고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결혼 전에는 부모를 미워하고 결혼 후에는 남편을 미워하며 불의의 창수 속에 살다가 지옥에 갔을 저를 사망과 폭력에서 구원하신 주께 감사드려요. 주님이 가족을 만나 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제게 맡기신 자리에서 지존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길 소망해요. 저의 적용은 저 때문에 수고한 막내의 방을 깨끗이 정돈해 주겠습니다. 가족에게 부탁할 일이 있을 때 부드러운 말투로 요청하겠습니다. 입니다. 오늘 다윗은 지난 날을 돌아보며 자신을 환난에서 건져주신 주님을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구원자라고 노래합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분께 아뢰었기에 노래의 말씀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사망과 멸망의 사건은 결코 볼 수 없던 내 모습을 보게 함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과 눈 맞추게 하는 시간이에요. 내 기초가 무너져 내리는 진동 속에서 사탄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환난이 없으면 노래도 구속사도 없습니다. 오늘도 나를 건지신 그날을 기억하며 고난 가운데 나만의 구속사의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릴게요. 주님, 빠져나갈 수 없는 멸망과 사망의 사건이 결코 볼 수 없던 제 모습을 보고 주님과 눈을 맞추는 시간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망의 물결과 수월의 줄이 저희를 에워쌀 때 사울처럼 원망만 쏟기보다 다윗처럼 그 순간에도 주께 아뢰길 원합니다. 내 기초가 무너지고 삶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 그 진동 속에서 사탄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굳게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감사의 노래를,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생명의 노래를 부르며 노래의 말씀으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구속사의 노래를 부르며 구원을 만방에 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로 시작하셨지요? 주님 주신 말씀 통해 새로운 기쁨을 얻는 말씀 365일. 오늘은 룻기 2장 17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루시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께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롯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또 내게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롯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롯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

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주님과 이 아침에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사람들의 삶을 식물에 비유하면 우리가 태어난 것은 씨앗이 심겨진 것과 같습니다. 씨앗은 심겨지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지요. 식물이 자라는 것을 보면 우리의 일생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지면 우리도 때가 돼 천국으로 가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바로 열매이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고 예수님의 믿음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능력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영원한 롤모델 예수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믿음을 담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테너 임정근 씨와 국립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심으면 거둡니다.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어느 날 20살 청년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 극동방송에 우리 전남 광양시 옥곡면 배양마을에도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교회 하나 없는 고향마을에도 복음이 전해지길 바라는 순수하고 절실한 기도 편지였습니다. 우리는 따뜻한 음성을 담아 정연석 형제의 기도 제목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방송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그 청년은 2025년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에서 열린 극동방송 전국 운영위원 수련회 순천과 광양지회 운영위원장이 돼 위원들을 이끌고 참석했습니다. 광주 하백교회 장로이기도 한 그는 라디오를 통해 사연이 전파를 탄 지 두 달쯤 지났을 때 여의도 순복음중앙교회 한 집사님이 9,700만 원을 들고 와 땅을 사주셨다며 그 헌신이 마중물이 돼 주변 지역 목사님들이 교회당을 세워주셨다고 회상했습니다. 당시 받았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17년째 극동방송 운영위원으로 방송 선교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전도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지만 라디오를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청년 시절 제가 그랬듯 지금도 누군가가 라디오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있으리라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파가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일어납니다. 눈물의 기도, 간절한 사연 등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김정환 목사님의 인생 메모 중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반드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거두는 날이 올 것이니 기도를 심으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소원을 심을 때 어떠한 상황에도 열매를 거두게 하소서.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겸손히 꾸준히 기도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팅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주 예수여 은혜를 원웨이 싱어즈였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거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테너 강영린 씨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서울시 강북구에 위치한 새은혜교회 황영택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17절을 본문으로 더 알고 싶은 하나님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아멘. 제가 지난 시간 믿음의 삶에 대한 한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궁금증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이거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어떤 것일까? 내가 살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은 어떤 길을 걸어야 복된 길이 될까? 궁금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삶의 원칙에 대하여 계속 궁금해야 하고 더 알고 싶어 해야 합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은 어떤 분일까? 궁금하셔야 합니다. 그분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분의 말씀에 조금도 궁금증을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믿음의 삶에 늘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가 궁금한 영적 호기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하셨잖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요. 알면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알면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알고 나면 그 의미가 내 안에서 꿈틀거립니다. 알아가면 알수록 보이는 것이 많아집니다. 보이는 것이 많아지면 이전에 보던 것과는 다른 눈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늘 들어왔던 이야기지만 더 알게 되면 그러면 훨씬 더 그 말씀이 나에게 새롭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만나보게 됩니다. 혹시 상경궁에 가면 비원이라는 멋진 정원을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그 안에 가면 연못 하나가 있습니다. 그 연못의 이름을 부용지라 그럽니다. 부용은 연꽃을 의미하는 한자입니다. 지는 연못 지자입니다. 그 비원의 부용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 연못은 독특합니다. 네모난 연못의 중앙에 둥그런 섬 하나가 있고요. 그 섬 안에 나무 하나가 심겨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지었을까? 그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지은 것이 아니라 옛적부터 그들은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원지방이라 그랬답니다. 천, 하늘, 천, 원, 둥글, 원, 땅, 지, 사방, 방. 사방은 뭐예요? 동서남북 이렇게 각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모난 그곳에 둥근 하늘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땅 위에 하늘이 있다? 그런 뜻이라 그럽니다. 근데 거기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교장각 건물이 보입니다. 정조 때 학문을 탐구하며 나라가 어떠한 길로 가야 할지를 고민했던 그곳에 담긴 많은 학문적 업적이 담겨져 있는 집입니다. 교장각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건물은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을 가리켜 교장각이라 그러고 2층에는 누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누각의 이름이 주함루라 그럽니다. 주자는 우주 주자입니다. 합은 하나 될 합, 합칠 합입니다. 누는 누각이라는 뜻이죠. 하늘 우주와 합하게 되는 누각이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그 건물을 세우면서 그래 우주와 하늘의 이치에 우리가 하나 되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며 이름을 지었다 그럽니다. 저도 뭐 아는 바가 없습니다. 책을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전해드리는 겁니다. 알고 나니 아, 그 주함루라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일, 합일하는 일, 그게 필요하구나.
그것을 위하여 내 안에

성로 하나를 치워놔야 되겠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냥 알지 못했다면 연못이 있고요, 건물이 있고요, 누각이라 그러면 누각일 테고요. 그렇지만 알고 나면 다르게 보일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조금은 더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지, 조금은 더 하나님과 연합해야지, 하늘, 우주, 그 모든 것에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분께 점점 더 다가가야지, 하늘과 가까워져야지.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그러면 복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죠. 만일 주함루를 이해한다면. 그렇죠. 알고 나면 조금은 더 우리는 삶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발견하게 됩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묵상했습니다. 어떤 것도 필요 없기에, 어떤 것도 채워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존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기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기에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사는데, 이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은 또다시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설명하는 부분이 오늘 15절에 등장합니다. 저와 함께 15절 읽으시죠.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거기까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모세에게 또다시 이르기를, 그에게 또다시 이름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덧붙이신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때의 하나님만이 아니고요, 이삭 때에도 하나님이시고요, 이삭 때에만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기도 하시고요, 야곱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요셉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요, 요셉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레위 자손의 후손인 모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요, 그런 하나님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의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 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 그는 그렇게 말하신 거죠.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셀 수 있는지 한번 보라고, 내 자손이 그렇게 될 거라고. 이 언약의 하나님 그분이 만일 아브라함 시대로 끝이 났다면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삭 때에, 야곱 때에, 요셉 때에, 마침내 출애굽을 할 때 수백만이 나올 수 있는 거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것,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절대로 잊지 않는다. 이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그거거든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떤 삶을 살고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시거나 잊으실 리가 없다는 이 확신,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설명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면

뒤이어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점점 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할 거다 그랬습니다.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목표냐 하면 여러분과 저의 삶을 이끌어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가시는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도, 우리가 어떤 삶의 고난 중에 있어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이끌어내셔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가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도 아무리 고난 중에 있어도 우리를 반드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실 목표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의 시간을 지나도 여러분과 저는 이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어디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입니다. 요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걸 제가 이 설교 제목을 더 알고 싶은 하나님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짜 더 알고 싶으냐고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겪고 있는 수많은 고난의 시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고 끝까지 고난에서 이끌어내셔서 마침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가시는 분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목표거든요. 요셉은 고난에서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마침내 적과 꿀이 흐르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감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이 끝이 난 게 아닙니다. 총리들 중에 가장 탁월한 총리로 세움받는 적과 꿀이 흐르는 인생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고난 중에 내버려 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고난에서 이끌어내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게 오늘 등장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실래요? 시작!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시작!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아멘입니까? 하나님은요 그 모든 박해, 모든 어려운 일, 모든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신, 그래서 마침내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전 이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모든 것들이 두렵습니다. 어떻게 될지, 어떻게 일이 끝날지, 어떻게 마무리될지 아무도 몰라 두려워할 뿐일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알면 애굽 같은 고난에서도,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수많은 박해에서도, 요셉이 경험했던 감옥의 삶에서도, 포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적과 꿀의 땅으로 인도하실 거다 그거거든요. 우리 목회자들은 꼭 읽어야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의 설교집입니다. 그분은 의사였지만 얼마나 탁월한 강해 설교자였는지

그분의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됩니다. 그분의 탁월한 저서 중에, 다시 말해 설교집 중에 하나가 영적 침체라는 책입니다. 그 영적 침체, 그 책은 아마도 제가 다음에 어쩌면 여러분과 함께 그 책만 가지고, 그 설교만 가지고 그대로 전달해도 은혜가 넘치고도 남을 명설교들입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저없이 단언하건대 현대사회에서 교회가 이처럼 맥을 추지 못하는 이유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침체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이 영적 침체의 가장 궁극적인 원인은 불신이다. 뭐라고요? 불신이다. 불신이 뭔데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애굽의 고난에서 끌어내고 인도하여 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갈 거다 그랬는데 뭐라고요? 안 믿는다고. 예수 아무리 믿어도 안 믿는 거예요. 우리 잘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도 안 믿는 거예요. 자기 경험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영적 침체는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시편 73편 26절에는 아삽의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삽은 레위 지파 고르손의 차손입니다. 그런 찬양의 탁월한 은사를 가진 제사장 그룹들이었죠. 근데 그가 그 2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말씀 없애지 말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요, 조그만 삶의 어려움이 생기면, 육체의 질병이 찾아오면, 그리고 마음이 불편해지면, 그러면 다 쇠약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아삽은 뭐라 그랬냐면,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해지고 쇠퇴해지고 자꾸만 낙심되어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고백할 거야. 내 하나님은 내 마음의 뭐요? 반석이시요. 반석이 뭐냐면요, 절대로 들어서 옮길 수 없는 바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기준기를 들고 옮기면 옮겨지는 바위가 아니라 완전히 땅속에 가득히 뿌리를 박아서 도대체 옮길 수가 없는 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반석이라 그런다. 하나님을 믿으면, 오늘 그랬잖아요, 주님 앞에서 두려워할 거 없다고. 나는 우리 성가대가요 그러잖아, 찬양할 때 그 찬양을 진짜 이러면 고백으로 해라. 그냥 뭐 노래 좀 하고 뭐 가사만, 그게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은 내 반석이, 흔들리지 말아야지. 그래, 다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굳게 해 주실 거야. 왜요? 내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뭐냐면, 나의 영원한 분깃이다. 분깃은 뭐냐면 자기 몫이라는 거예요. 유산의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요, 옛날에는 아들에게 더 줬어, 장남에게 더 줬어, 차남에게, 자녀에게는 별로야.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요즘처럼 모든 자녀에게 몫이 딱 정해져서, 딸이든지 말든지 장남이든지 말든지 막내든지 말든지 딱 정해져 있어. 여러분에게 주실 하나님의 몫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없지 않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무조건 뭐라고요? 성경은 로마서에 후사라 그래요. 후사는 뭐냐면 유산을 이어받을 사람이래. 하나님이 나한테 정해준 몫이 있다고. 그러니 하나님, 그분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의 유산 중에 내 몫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시원찮아도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자식이어서도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유산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을요, 요구만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에게 올 몫이 별로 없어, 있어봐야 없는 게 나. 근데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엄청난 분이거든요. 그분의 유산이 나에게 정해진 몫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고백하니까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고 찬송했잖아요. 여러분, 내가

0: 주님 앞에서 두려울 거 없다고.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평안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된다고요. 모르고 사는 불행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알고 싶은 하나님이기를 기대합니다. 알므로 인하여 새롭게 보이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놀라운 분기심을, 분깃이심을 절대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서울시 강북구에 위치한 새은혜교회 황영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945-4600번 새은혜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의정부 교회 안영남 목사님입니다.
1: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국제적으로 심히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온전히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기도하게 하셔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나라와 민족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인도하심의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조국 대한민국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후 송옥석 PD가 진행하는 좋은 아침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일이 일어나

2026년 7월 16일 목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아무리 일이 바빠도 몸이 아프면 일을 멈춥니다. 왜요? 회복해야 되니까요.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 몸이 아프면 일을 정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거기서 계속 일을 하면 영원히 정지되니까요. 아무리 하고 싶은 게 많아도 몸이 아프면 일을 못합니다. 왜요? 죽으면 못하니까요. 몸도 그런데요. 우리의 영혼이 아파하고 있다면 그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멈춰야 하고 둘째는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속도에 맞춰 정신없이 달리고 계신가요? 내 영혼이 헐떡이며 눈물 흘리는 소리를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몸이 부러지면 병원에 가잖아요. 그런데 영혼이 부서지고 있을 때는 무감각한 것이죠. 하지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무너지면 삶의 모든 부분도 함께 멈춰버립니다. 가장 많은 눈물이 나오는 순간, 가장 행복했던 순간, 가장 용기가 있었던 순간, 가장 많은 눈물은 회개가 터져나왔을 때 눈물이 나오죠. 가장 행복한 순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알 때입니다. 가장 용기가 나는 그 순간, 바로 하나님의 뜻을 느끼고 그

안에서 순종할 수 있었던 때입니다. 혹시나 우리의 영혼이 아픈 상황이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잠시 멈추고 그리고 그 멈춰선 자리에서 기도와 찬양과 말씀에 무릎을 꿇어보면 어떨까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희의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려 하면 나를 찾게 되고 나를 만나리라. 자, 오늘은 7월 1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생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작게라도 그 신음과 같은 기도라도 우리 주님께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시면서 기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영혼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 앞에 멈춰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숨을 고르고 저 천국을 바라보면 좋겠어요. 오늘 첫 찬양을 준비했는데요. 피아 워십이 찬양합니다. 제목은 말씀 앞에서.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가족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그 말씀 앞에서 든든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하나님과도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모두가 저는 되실 줄 믿습니다. 2559님 오늘 아침에 찬양의 은혜 받으며 아, 내 뜻대로 살아온 것을 회개하게 됩니다.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세심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0183님 온전한 쉼은 주님께 기도할 때 오는 평안이 아닐까요? 6089님 이 좋은 아침 극동방송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라고요. 또 4657님 7611 9539님 외에도 우리 많은 분들이 오프닝 말씀 이렇게 신청하시면서 그리고 이 링크를 나만 읽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공유하고 계시잖아요.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대단하십니다. 8740님 오늘 오빠가 간암 수술을 하십니다. 집도의 선생님의 손길을 통해 완전하고 안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그리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오빠를 위해 기도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이 아침 속에 이 말씀이 좀 콕 심겨지면 좋겠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의 이 말씀처럼 정말 회개하면서 가장 많은 눈물이 터져나오는 그런 오늘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저는 오늘 아침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 이렇구나 라고 분명하게 느껴지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한 걸음이라도 순종하는 아침이 그 용기 나는 아침이 저는 지금 오늘 아침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복되고 행복한 날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야말로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저도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항상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침입니다. 생방송으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일상 속에 펼쳐질 놀라운 기적은 바로 이런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은혜로운 찬송 또 즉 찬양들 더 많이 우리 힘있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가사에 한번 은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홍재 목사님의 찬양으로 같이 하시죠.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은혜로운 찬양과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으로 이 아침 힘있게 나아갑니다. 자, 은혜로운 찬양들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요. 오늘 목요일 인문학을 하나님께 강남 비전교회 한재욱 목사님과 함께 할 텐데요. 강찬 목사님의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아침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 봅니다. 주님과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잠시 후에요. 한재욱 목사님 만나볼게요.

0: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쌀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 인문학을 하나님께 강남 비전교회 한재욱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인문학이라고 문자를 미리 주시는데요. 이렇게 인문학 영상 링크 공유받기 원하시는 분들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인문학 이렇게 사연들 보내시면 추첨을 통해서 10분에게 한재욱 목사님의 신앙 서적을 기분 좋게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프닝 말씀 공유는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남 비전교회 한재웅 목사입니다. 인문학의 주인은 하나님, 인문학을 하나님께 오늘은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 담장을 고치며를 하나님께 드리며 법과 계명은 쇠사슬이 아니라 좋은 울타리입니다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담장을 고치며 우리 사이에 담장을 다시 세운다. 그는 모두 솔밭이고 내 쪽은 사과 과수원이니 내 사과나무들이 그쪽으로 건너가 소나무 및 솔방울들을 먹어치울 리 없다고 말했더니 그는 좋은 담장이 좋은 이웃을 만듭니다 라고 말한다. 시에는 봄마다 무너진 돌담을 함께 쌓는 두 이웃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묻습니다. 내 쪽은 사과나무, 당신 쪽은 소나무인데 무엇을 막자는 것입니까? 그러자 이웃이 대답합니다. 좋은 담장이 좋은 이웃을 만듭니다. 담장은 미움의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담장은 여기까지가 나, 저기부터가 당신이라는 다정한 표시입니다. 경계가 있어야 관계가 삽니다. 선이 없으면 사랑도 침범이 됩니다. 울타리는 사람을 가두기 위해 세운 것이 아니라 지키기 위해 세운 것입니다. 법이란 국민을 묶어두는 쇠사슬이 아니라 사람의 존엄을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자유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세워놓은 기둥입니다. 공동체가 야만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질서입니다. 법이 없으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가장 약한 사람이 먼저 무너집니다. 신호등이 없으면 길 위의 아이와 노인은 위험해집니다. 규칙이 없으면 약한 사람은 숨을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법은 자유의 적이 아니라 자유의 보호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묶는 쇠사슬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는 울타리입니다. 하지 말라는 말씀은 차가운 금지가 아니라 낭떠러지 앞에 세워놓으신 살리는 표시판입니다. 이 길로 가라는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참된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은혜의 초대입니다. 어린아이가 난간 없는 옥상에서 뛰어논다면 자유가 아니라 위험입니다. 물고기가 어항 밖으로 튀어나오면 더 넓은 세상을 얻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잃습니다. 연은 줄에 매여 있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갑니다. 연이 자유롭고 싶다면서 줄을 끊는 순간 추락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법은 사람을 묶는 쇠사슬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가두는 벽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품입니다.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양은 안전합니다. 줄에 매여 있을 때 연은 하늘을 납니다. 레일 위에 있을 때 기차는 목적지에 이릅니다. 내게 줄로 재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시편 16편 6절의 말씀입니다.

레일 위에 여러분 서 계십니까? 레일을 이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울타리 안에 있다는 것이 억압되고 답답한 그것이 아니라 울타리 안에 있다는 것은 그 양이 안전함을 보호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 양이 안전함을 보장받을 때 그 양은 더 힘있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이문학을 하나님께 감동의 영상을 여러분 많은 분들에게 공유하시면 좋겠고요. 10분을 선정해서 우리 한재욱 목사님의 신앙서적 받으실 분 제가 추첨하겠습니다.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이문학 이렇게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 아셨죠? 자, 오늘 우리를 어찌 보면 시편 51편의 고백이 참 회개의 고백이잖아요. 그 회개의 고백 안에 오늘 힘있게 걸어나가시길 한번 응원하는 마음으로 찬양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1편 함께 하시죠.

0: 이 문학을 하나님께 오늘 한재욱 목사님의 은혜로운 칼럼, 한 목사님의 신앙서적 지금부터 선물 받으실 분 10분을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3154님, 이 복된 아침에 극동방송을 통해 찬양할 수 있어 행복하고 이 출근길에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 감사, 또 감사. 이 문학을 하나님께 시간을 통해 깨닫지 못한 것을 일깨워주시니 더한 감사. 3154님께 응원의 책 선물하고요. 8723님, 결혼 4년 만에 임신해서 쉬고 있는 우리 딸에게 이 책을 꼭 선물하고 싶다 하셨는데요. 제가 응원의 선물 잘 보내드리겠고요. 5778, 우리 언니가 암 수술 후 회복 중이신데 이 책을 선물로 꼭 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교회 다녔었는데 지금은 쉬고 계시대요. 와, 우리 5778님 꼭 언니에게 하여튼 저희 극동방송을 얘기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그래서 책 줬대. 한번 들어봐. 이렇게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472님, 아, 운전 중이라 길게 문자를 못 보냅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이 너무 감동이 돼서 문자 보내요. 감동입니다 하셨는데 저희가 책 선물 잘 보내드립니다. 4857님, 아들 며느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책을 통해서 도움받으면 좋겠습니다 하셨는데 제가 응원의 책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오늘 처음 문자 주신 9691님, 인문학 우리 목사님 책 꼭 읽고 싶어요 하셨는데 제가 응원의 선물 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오늘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예, 책 잘 받았습니다 하신 분들 계세요. 응원합니다. 문자번호 7073님, 울산입니다. 책 꼭 받고 싶습니다 하셨는데 우리 애청자세요. 7073 제가 알죠. 응원의 책 선물 잘 보내드리겠고요. 문자번호 2117님께도 선물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문자 주셨는데 감동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응원의 마음을 저는 전해주실 줄 믿고, 그리고 참 이렇게 아침에 여러분 문자로 참여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열정을 통해서 분명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7035님, 책 선물도 꼭 받고 싶습니다. 방송 잘 듣고 있어요 라고 했는데 응원의 선물 전하겠고요. 또 마지막 한 분, 4097님, 저 피디님 전파 선교사 다짐할 때 이후로 처음 문자 보냅니다. 책 선물 꼭 받고 싶어 하셨는데 4097님 잘 도착했고요. 응원의 선물 전해드릴게요. 선물 소개합니다.
1: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펠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원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린이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0: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안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혁신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1: 인문학을 하나님께 강남 비전교회 한재우 목사님의 칼럼 많은 분들 공유하시는데요. 인문학 또 오프닝 말씀은 오프닝 말씀 함께 해주시고요. 유튜브 상에서 좋은 아침입니다를 검색하시면 이 모든 또 자료들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려요.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송옥석이었고요. 지금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타고난 성별을 바꿀 수가 있을까요? 헤이어라는 남성은 42살에 여성 호르몬을 복용하기 시작했고 성전환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미 두 자녀의 아버지이며 한 여자의 남편이었던 그가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받자 가정은 산산조각이 났지만 그의 삶은 행복할 거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로라라는 여자 이름으로 개명까지 한 그는 8년이 지나도 여전히 행복하지 않고 오히려 불행해지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50세가 되던 해 가슴 보형물을 제거했고 이후 그를 끊임없이 괴롭히던 성별에 대한 고민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어리석었던 자신의 과거를 모두 이해해 줄 수 있는 여성을 만나 재혼까지 성공해 새로운 삶을 살고 있고 언론은 이를 대서특필했습니다. 사실 성전환 수술을 받은 날 한 가지 크게 깨달은 사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성 호르몬 주사와 성전환 수술 등으로 겉모습은 바꿀 수 있지만 성별 자체는 절대로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고 합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2: 1분 찬송. 건설재해 예방지도기관 건설안전관리협회와 전기통신소방안전원이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이 세상은 힘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도 뭐 갈등도 마찬가지죠. 힘으로 제압하려고 하고 거기에 내가 지지 않으려고 저항하고 뭐 힘에 놀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세속적인 야망을 내비쳤습니다.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경제적 메시아로 세우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앞세워서 로마의 정권을 뒤집어 엎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자. 이게 제자들이 가졌던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거죠.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영향력 싸움, 힘의 싸움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영향력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의 자리에서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소금처럼 말이죠. 생각해보면 존재감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나는 뭐 전혀 드러내지 않았지만 주변에서 영향을 받는 거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묵묵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멋진 하루이길 소망해봅니다. 썸머 스페셜 갓모닝이고요. 안녕하세요. 문예정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예수전도단의 찬양으로 2026년 7월 16일 목요일 갓모닝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세상을 이길 힘은 권력이나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또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각자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힘은 어떤 힘의 싸움, 영향력의 싸움이 아니라 사랑과 믿음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런 사랑의 열매를 맺는 복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데요. 만나라고 출석 체크하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썸머 스페셜,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찬양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또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죠. 오늘은 9일차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라는 찬양 함께 묵상할 텐데요. 찬송 스토리까지 묵상하고 필사하는 시간, 또 상황이 여의치 않으신 분은 마음의 찬송가의 찬송의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을 한번 떠올리시면서 새겨보는 그런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분향교회 김상근 집사님께서요. 늦은 출근을 하니까 이 시간 방송을 듣게 되네요. 깊은 감동의 찬양 또 찬송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닮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고요. 집사님 반갑고 또 이 시간 출근하시니까 또 더 새롭고 좋은데요.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6472번님. 송남종 집사님,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관점에서 살아볼랍니다. 바른길교회 문순자 권사님, 9507-9918-1302 백인자 권사님, 박영숙 집사님, 할렐루야 갓모닝입니다. 강성자 권사님, 오늘도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묵상이 찬양과 기도이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생각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아름답게 연락되는 그런 멋진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갓모닝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 소개하고 오늘의 찬송가 이야기 만나보시죠.

답답한 선물 세트.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광주 꽃진명가 코벤트 원예에서 푸릇푸릇한 화분을. 11가지 귀한 재료를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풍 쌍화차를.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기능성 스포츠 양말을. 오늘 예수 안에 살다 두란노 서원에서 생명의 삶 큐티지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볶은 커피 원두를 위델 커피에서. 무등산 토종닭 생오리 숯불구이의 명가 까사무등에서 식사권을.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큐티인을 드립니다.

은 나에게의 작사자 엘리자 에드먼드 휴인 여사의 이야기입니다. 19세기 후반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촉망받는 교사로 일하던 그녀는 어느 겨울날 믿기 힘든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품행이 바르지 못했던 한 학생을 사랑으로 선도하려다 그 학생이 홧김에 휘두른 무거운 석판에 척추를 정통으로 맞은 것입니다. 이 사고로 그

0: 육체적 통증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려다 왜 이런 불행을 당해야 하느냐는 깊은 원망이 그녀의 마음을 집어삼켰습니다. 어두운 병실은 그렇게 절망의 무덤이 되어가는 듯했습니다.
1: 그러던 어느 봄날 그녀의 방을 청소하러 온 한 흑인 여성 청소부가 그녀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삶의 무게가 만만치 않았을 그 청소부는 너무나도 밝은 표정으로 찬송을 흥얼거리고 있었죠. 통증과 원망으로 날이 서 있던 휴인 여사는 신경질적으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처지가 얼마나 좋길래 그렇게 싱글벙글 찬송이 나옵니까? 나는 아파 죽겠는데 뭐가 그리 즐겁습니까?
2: 내 몸은 비록 이 좁은 병실 침대에 묶여 있지만 그때 그 청소부 여사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부인, 제 처지가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제게 닥친 슬픔과 고통보다 예수님이 제게 주신 은혜와 기쁨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답니다. 이 소박한 한마디는 휴인 여사의 심장을 강하게 찔렀습니다. 환경은 변한 것이 없었지만 마음의 눈이 열린 순간이었습니다. 내 영혼은 이미 주님 안에서 가장 안전하고 자유롭구나. 그녀는 눈물로 원망을 회개했고 전신 깁스를 한 힘겨운 상태에서 펜을 들어 시를 써내려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찬송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의 시작이었습니다.
3: 그녀는 고백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다고 말이죠. 상황이 비극에서 극적으로 반전되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누워있었지만 주 안에 머무는 비밀을 깨달았기에 한숨이 노래로 바뀔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오늘 귀한 찬송과 함께 묵상했는데요. 순간순간 가사를 읊조리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그런 멋진 목요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1302번님의 신청곡 항해자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광주 광산구 광산로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 유갑준 목사님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을 본문으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자산어보를 쓴 조선의 천재 지식인인 소남 정략전은 황상의 글을 접하고서는 동생인 다산 정략용이 나는 영암 월출산 아래서 이와 같은 문장가가 나타나리라고는 생각조차 못했다네로 시작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주사 김정희도 황상의 글에 반했습니다. 그는 제주도 귀향지에서 황상의 시를 접했는데

유배에서 풀려나자마자 황상의 집을 찾아갔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황상은 나이 15살이 되도록 한문은커녕 한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문맹이였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인 강진에서 이런 황상을 제자로 삼아 인문 고전을 가르쳤습니다. 몇 년 뒤 황상은 조선의 천재들을 매혹하는 그런 지식인으로 성장했습니다. 연암 박지원은 담원 홍대용, 형암 이덕무, 초종 박재가, 영재 유득공 같은 조선 후기의 천재 지식인들과 깊이 교류하면서 그들과 함께 북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학문을 창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박지원 또한 15살이 되도록 문맹이었습니다. 이런 박지원에게 처숙인 이군문이 인문 고전 읽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후 박지원은 3년 동안 둔불출 인문 고전만 읽었습니다. 마침내 박지원이 방문을 열고 나왔을 때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무지한 박지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천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황상과 박지원은 비록 문맹이었지만 본래 바보는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의 지능이 낮았다는 기록은 전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인문고전 독서가 지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사람의 두뇌도 변화시킬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고 확답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 사람의 사례를 보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희망이 보입니다. 아이작 뉴턴은 초등학교 시절 계속해서 전교 꼴찌를 하다가 학습 부진아반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이런 뉴턴을 안타깝게 여겨 인문고전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후 뉴턴의 삶은 인문고전 독서로 채워졌습니다. 그 결과 한때 전능아 취급을 받았던 뉴턴은 천재적인 두뇌의 소유자로 변했고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한 위대한 과학자가 되었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13살에 해로 학교에 전교 꼴찌로 입학을 했습니다. 4년 6개월의 재학 기간 내내 처칠은 거의 전교 꼴찌를 도맡아 했습니다. 이 사람의 리더십에 대한 책을 읽어보면은 처칠보다 공부를 못한 아이가 두 명인가 있었대요. 근데 애들이 또 전학을 가가지고 꼴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칠은 어머니의 권유로 23살에 인문고전 독서를 시작했는데 하루 평균 4-5시간 책을 읽었습니다. 처칠의 인문 고전 독서는 그의 두뇌를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 그는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주역이 되었고 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초등학교에 입학한 지 3개월 만에 퇴학을 당한 전력이 있습니다. 학교 수업을 따라갈 만한 지적 능력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아버지는 에디슨이 본래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아들 교육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교사 출신인 어머니는 희망을 품고 특별 교육 과정을 만들어서 에디슨을 직접 가르쳤습니다. 에디슨은 어머니의 지도로 9살에 리차드 그린 파커의 자연과 실험의 철학이라는 책을 독파했습니다. 이어서 시어스의 세계사, 휴메 영국사, 기본의 로마 제국 세망사 등을 읽었고 20대 때는 아예 도서관에 살다시피 책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는 세계 최고 기록인 1093개의 특허를 따면서 발명왕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는 제너럴 일렉트릭을 창업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를 좋은 책을 읽은 독서의 힘이라고 말하지 않고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워싱턴 DC 대학 정보원 설립자이자 미국 최고의 대학 교육 평가 전문가인 로런 포프가 쓴 내 인생을 바꾸는 대학에 따르면 미국에서 가장 지성적인 대학은 우리가 잘 아는 하버드 대학이나 스탠퍼드 대학, 예일 대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포프가 말하는 최고의 대학은 말버러 대학, 뉴 대학, 리드 대학, 세인트 존스 대학입니다. 이 중에서도 단연 최고는 세인트 존스 대학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인트 존스 대학 신입생 중에 고등학교 성적이 상위 10% 안에 든 학생은 고작 전체 학생의 20, 30%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학 당시는 아주 평범한 아이들이 들어가는 대학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4년 뒤 졸업 때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백여 권의 인문 고전을 읽고
포로난 세인트

존스 대학의 졸업생들은 미국 동부의 인류 졸업생들, 인류대학 졸업생들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로즈 장학생에 선발되고 또한 저명한 과학자와 학자의 길로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찌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책은 귀중한 인류의 지적 자산입니다. 책을 열심히 읽은 사람이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책을 가까이 한 사람이 한 시대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 사람이 세계를 이끈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책 중에 가장 위대한 책은 어떤 책일까요? 그야 온 인류가 오랜 기간 동안 가장 많이 읽은 성경이죠. 바울사도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들려주신 최고의 선물인 성경에 대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에게 아주 자상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구체적으로 권면을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 대해서 가정사나 인간 됨됨이 등 디모데의 모든 것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애정을 담아서 아주 따뜻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가끔 성도들이 기도 부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기도도 상대방의 형편을 잘 알아야 구체적으로 힘있게 생명력 넘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권면도 상대방을 잘 알아야 적절하게 권면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려면 서로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 14절에서 아주 간결하게 명령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메네에는 호이스 에마데스. 직역을 하면 너는 배운 것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라. 이 말은 너는 배운 그것에 계속 머물러 있으라는 뜻도 되고 이미 배웠지만 배운 것에서 떠나지 말고 계속 배우라는 뜻도 되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잡다하게 배우죠. 물론 여러 가지를 열심히 배우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되면 뭐 하나 제대로 배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그러지 말고 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붙잡고 끝까지 계속해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전공과목 바꾸지 말고 내용도 바꾸지 말고 내가 과거에 배운 바로 그것을 계속적으로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진리의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서 배웠어요. 이미 배웠어요. 지금도 잘 알고 있어요. 목사예요.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바로 그것을 계속해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배우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인도의 간디는 현대인의 죄악을 크게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배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별로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는 다 아는 양 교만을 떨며 진지하게 배우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둘째는 배운 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배우면 뭐합니까? 배우는 것을 행하지 않는데 행하지 않는 것은 모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담배나 술이 몸에 해로운 것 다 알아요. 문제는 그것을 끊지 못하고 있어. 그러면 안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셋째는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많이 배웠어요. 또 경험을 통해서 많이 터득하기도 하고 지혜를 깨달았어요. 그러면 가르쳐야죠. 소중한 지혜를 자기 혼자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참으로 고귀한 일이라고 고귀한 최고의 덕목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돈을 주는 것만이 구제나 선행이 아니에요. 오랜 기간 공부하고 경험하고 얻은 지혜와 지식을 사이좋게 나누는 것도 훌륭한 선행이요 구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계속 배워야 하고 또 항상 배우는 자세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도자는 어떤

어떤 사람입니까? 지도자는 나누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지식과 지혜를 나누어 줘야 하고 생각과 비전을 나누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글을 쓰는 거예요. 일례로 대통령은 연설문을 쓰지요. 검사는 공소장을 쓰고 판사는 판결문을 쓰고 변호사는 변론문을 쓰고 목사는 설교문을 씁니다. 개인적으로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저는 옷걸음을 못 매서 한복을 못 입습니다. 1년에 고작 입어봐야 한번 입을까 말까 하는데 오랜만에 입다 보니까 옷걸음 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예 한복을 못 입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살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진지하게 배우지 않으면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우는 것을 생활하고 체질화하고 완전히 자기 몸에 배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이어서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면만 따지고 보면은 유대사회는 철저하게 모계사회입니다. 어머니들이 책임을 가지고 자기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죠. 유대 어머니는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교사입니다. 세계적인 주의자인 레오나르드 번스타인은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수도 없이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들었다. 유월절이 되게 되면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매년 레파토리를 바꿔가면서 새롭게 각색을 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얼마나 재미있게 들었는지. 이게 자기에게는 음악의 감동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세계적인 지휘자가 되었다는 거지. 그래서 유대사회는 법률적으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는 무조건 유대인이 되는 것이. 그러나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그 자녀는 이방인이 때문에 유대인이 되려면 개종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죠. 일례로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어요.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어요. 자동적으로 디모데는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할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본능적으로 어렸을 때로 돌아간다는 것. 문화인류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이가 마흔이 넘으면 과거 어머니가 길들였던 입맛으로 우리의 입맛이 다 돌아간다. 과거 저희 어머니는 저 어렸을 때 쌉싸름한 음식을 많이 먹이셨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봄동김치나 꼬들빼기김치, 갓김치를 좋아하거든요. 씹는 식감이 좋은 좀 뻣뻣하고 푸릇푸릇한 채소 반찬을 저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마는 자녀들이 어린아이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 길들여진 입맛을 가지고 평생을 사는 것처럼 어렸을 때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제대로 배우기만 한다면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기 때문에 얼마나 복합니다. 우리들이 자식을 낳고 아이를 키우게 될 때 제일 먼저 무슨 말을 가르치는가 하면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가르치죠. 저희 손자, 손녀는 외가가 대구라서 그런지 저를 할아버지 이렇게 제대로 발음을 못하고 할비, 할비 이렇게 부르는데 여러분 가끔 욕심이 많은 엄마, 아빠가 자식들에게 물어보잖아요.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그러면 애들도 정치적으로 참 고려해 볼 것들이 많아가지고 쉽게 대답하는 거 가만히 있어요. 이게 아빠가 좋다 그러면 엄마한테 얻어먹어야 되는데 또 엄마가 좋다 그러면 용돈도 받아야 되는데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말을 가르칠 때 하나님부터 가르친다.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가르치고 세상의 그 어떤 지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토라를 먼저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알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알고 자기 이름은 혹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율법은 잊어버리지 않는다. 오늘 보면 15절에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했어. 어려서 성경을 배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함.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게 되면 평생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또한 어릴 때 마음은 순수하고 깨끗하기 때문이고 또 어렸을 때 성경을 가르치면 성경 말씀을 잘 받아들이기 때문이고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이 신앙의 조기 교육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사실은 중학교도 시험을 보고 고등학교도 시험을 보고 다 시험을 치렀습니다만은 그때 국민학교 5학년, 6학년 때 뭐 했는가 보면

0: 인간관계도 깨져버린다. 따라서 책망은 성경적인 방법대로, 가르침대로, 사랑의 마음으로 스스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감동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점에서 성경은 책망의 방법을 가르치는 교과서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성경은 바르게 하는 데 유익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 참으로 어려워요. 우리들도 변화되고 싶잖아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몇 번씩 결단하고 또 바꿔보려 하지만은 이게 쉽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오늘 이 모습 이대로 계속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신이 신정으로 변화되려면은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마음판에 되새기게 될 때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들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변하게 해요. 성경을 읽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변해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실제로 성경은 우리들을 바르게 만듭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열심히 읽고 또 열심히 들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했습니다. 의가 뭡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의롭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경을 통해서 의를 깨달을 수 있고 의를 행할 수가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다 성경을 손에 쥐는 날에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실업가요 또 성경이 만든 인물이라고 불린 이 존 워너메이커, 이 사람은 미국 제23대 대통령인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으로부터 최신부 장관직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워너메이커는 장관직을 수락하는데 조건을 달았습니다. 자기가 주의를 잘 지킬 수 있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게 하면 장관직을 맡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워너메이커는 주말이면 열차를 타고 워싱턴 DC에서 필라델피아로 와서 배단이 교회에서 한 주일도 빠지지 않고 성경을 가르쳤어요. 존 워너메이커에게 교회학교 교사를 열심히 한 이유를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자기는 너무 가난해서 9살 때 월부로 성경책을 샀다. 성경을 열심히 읽었고 또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에서 큰 은혜를 받았다. 그는 열심히 읽어서 다 헤어진 그런 성경을 들고서 바로 이 성경 때문에 오늘의 내가 될 수 있었다고 사람들에게 힘주어 말했어요. 이 귀한 유산을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나는 꼭 성경을 가르쳐야 돼. 자신은 장관은 못하더라도 성경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는 꼭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다윗은 성경을 정말로 사랑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정금보다 더 귀하고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쓴 인문학서 서적만 잘 읽어도 사람이 지혜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전심으로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제대로 배운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또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귀한 말씀을 부여잡고 일생 동안 하나님 말씀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 광산로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 유갑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942-4901번 송정제일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서머 스페셜 사랑의 뜰안. 우리 신앙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죠. 한때는 누구보다 뜨겁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기쁨에 빠질 수도 있고 놀라운 기도응답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은혜를 끝까지 지켜가는 것은 또 다른 얘기인 듯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더 악한 귀신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얘기를 들려주시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신앙은 한 번 이겼으니 이제 괜찮다고 안심하는 순간부터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고 지난달의 기도로 오늘의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오늘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그렇다고 깨어있는 사람은 뭐 두려워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깨어있고 기도로 깨어있어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사랑의 뜰안 출발합니다.